0: 준성이와 리아가 생각한 가족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1: 맨날 보는 사이?
0: 매일 보는 사이.
1: 매일매일 함께 사는 사이.
0: 함께 사는 사이.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아빠, 엄마, 나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복잡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네. 네.
0: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족은 주로 부부, 즉 우리의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처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준성이나 리아 같은 친구들이 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동생이 또 생긴다면 짠!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아빠, 엄마가 있는 거 아시죠?
1: 네, 할머니, 할아버지요.
0: 맞아요. 부모님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빠의 아빠.
1: 할아버지.
0: 아빠의
1: 엄마.
0: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지요. 그리고 엄마의 아빠.
2: 외할아버지.
0: 엄마의 엄마.
2: 외할머니.
0: 와. 그래서 가족은 대부분 여러분의 아빠와 엄마, 즉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가족에 어울리는 오늘 짝꿍 단어를 한번 만나볼까요? 가족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같이 살지 않고 맨날 놀러만 가요.
3: 가족은 맞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조금 한 번씩만 보러 놀러 가는 그런 사이의 가족?
0: 친척은 아빠의 가족과 엄마의 가족을 이르는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 나와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친척은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만나는 사이,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아빠 쪽 친척은 누가 있을지 그림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짜잔!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빠의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1: 큰아빠?
0: 큰아빠!
1: 큰아버지!
0: 큰아버지! 뭐라고 부르는지? 큰아빠! 큰아버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의 여자 형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3: 고모!
0: 딩동댕동! 고모! 고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의 여자 형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3: 이모?
1: 이모.
0: 이모. 딩동댕동!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 엄마의 남자 형제는 바로 외삼촌. 그럼 고모나 큰아빠, 이모나 외삼촌의 아들, 딸들을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촌이라고 합니다. 사촌 언니, 사촌 오빠, 사촌 동생이라고 하죠. 재밌었어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가족과 친척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친척. 아빠의 가족과 엄마의 가족을 이르는 말.
1: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 발표해주세요.
2: 나의 가족은 엄마, 아빠나 고양이다. 나의 친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척은 할머니, 할아버지다.
1: 선생님이 띄어쓰기 한 곳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뚜둥! 바로바로 나의 가족은 여기를 띄워주세요.
2: 네.
1: 우리 준성이 발표해주세요.
3: 가족은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 나의 친척은 엄청 많다.
1: 이 글에서는 다 사이좋게 한 글자 쓰고 띄고 한 글자 쓰고 띄고 한 글자 쓰고 띄고 너무너무 사이가 지금 좋아 보이죠? 다음부터는 가족은 여기를 다 붙이고 띄고 음식을 붙이고 띄고 맛있게 붙이고 띄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오늘은 가족, 친척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단어를 배우면서 가족과 친척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도요.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5: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1: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릴까?
1: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개구리 라라라 적 생각 못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0: 개구리
2: 기억 못하는 거.
0: 알겠다.
2: 뭔데?
0: 왠지 나 이거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개구리 어릴 적 생각 못한다?
2: 일단은 어렸을 적. 기억 못하는 거니까 과거일 것 같아.
3: 윤수라, 우준아. 응? 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
2: 적? 적대?
3: 맞아. 여기서 적은 뭐뭐일 때, 뭐뭐였을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라라라 였을 때를 생각 못한다 라는 말이지.
2: 개구리 기뻤을 적 기억 못한다? 기쁠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하잖아.
0: 나는 어렸을 적 해야겠어.
3: 좋아, 그럼 결정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그려볼까요?
0: 개구리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3: 우준이는 개구리를 그리고 있는 거야?
2: 응.
3: 귀엽다.
2: 너무 집중했나? 고마워.
3: 개구리 실제로 본 적 있어?
2: 개구리? 응.
0: 나도.

0: 윤슬이가 그리고 있는 건 개구리 발이야?
1: 어, 개구리 발. 너무 이상해.
0: 아니야, 잘 그리고 있어. 그럼 우준아.
2: 응?
0: 개구리 기뻤을 적 생각 못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2: 기쁠 때보다 슬프거나 화날 때가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 아닐까?
0: 아, 기쁜 생각보다 슬픈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뜻?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1: 나는 만약에 학교에서 어렸을 적 생각나는 것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렸을 적이 생각 안 날 때 있잖아. 그때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0: 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쓰는 말인 거구나?
1: 응.
0: 좋아. 그럼 두 사람은 개구리가 우는 소리도 들어본 적 있어?
2: 응. 엄청 유명하잖아. 개굴.
1: 그래, 어린이가 될 것 같아. 개구리는 이 소리 아닐까?
2: 응? 뭐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소리 잘 내지?
0: 그럼 윤슬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렸을 때 이름 뭐가 있어?
1: 아빠가 사진 보여줘서 생각났는데 예전에 나 3살 때 아빠랑 키즈카페 많이 갔어.
2: 엄청 많이 갔지.
0: 그럼 우준이는 어떤 기쁜 일이 기억에 남아?
2: 너를 만나게 된 거?
0: 뭐야, 엄청 감동인데? 좋아요. 오늘의 정답을 한번 함께 맞춰볼까요?
2: 좋았어.
1: 나는 이렇게 그렸어. 위에 큰 개구리는 어렸을 적 개구리고 아래 있는 개구리는 다 커서 다 큰 개구리거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친구가 어렸을 적을 기억 못할 때 야, 너 개구리 어렸을 적 생각 못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어때? 잘 그렸지?
2: 잘 그렸어.
0: 그럼 우준이.
2: 자,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개구리를 그렸는데 이빨은 못 본 걸로 해줘. 그리고 기뻤을 때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한테 야, 너 개구리 기뻤을 적 생각 못하는구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0: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정답 과연 무엇일지 오늘도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봄이 되면 계곡이나 개울 주변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개구리 알을 볼 수 있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낳아놓은 알이지. 이 알에서 깨어나 아직 완전한 개구리가 되지 못한 개구리 새끼를 올챙이라고 해. 올챙이는 몸의 색깔이 검고 모양은 둥글며 가느다란 꼬리가 달려있는데 그 꼬리로 물속을 헤엄쳐 다녀. 그러다가 뒷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짧아지지. 그 후에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와 아가미가 없어지면서 완전한 형태의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개구리는 올챙이를 보면 서슴없이 잡아먹기도 해. 자신이 어렸을 때 올챙이였다는 걸 기억 못하고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였던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은 형편이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지난 날을 까맣게 잊고 으스댄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줄넘기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개구리도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듯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지? 만약 개 이름도 모르던 동생이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다고 잘난 척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줘. 동생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구나. 잘난 척하기보단 더 좋은 곡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하는 건 어때? 라고 말이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16살 생일에 날카로운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입니다.
1: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친구들, 준비됐지?
2: 네!
1: 다 같이 가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3: 어느 날 왕비는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큰 파티를 열었죠. 그리고 마법사들을 초대했어요. 단 한 명, 나쁜 마법사만 빼고 말이죠. 밝고 건강한 공주님이 되세요.
4: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세요.
5: 똑똑하고 지혜로운 공주님이 되세요.
3: 마지막 마법사가 축복을 하려는 순간 나쁜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0: 감히 나를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나에게도 이 귀여운 공주님께 축복할 기회를 주셔야지. 사랑스러운 아기 공주님, 예쁘게 잘 자라나세요. 그러자 16살 생일에 날카로운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난 이만.
3: 이를 어쩌면 좋아요.
6: 나쁜 마법사가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3: 이때 마지막 마법사가 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7: 공주님, 제가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조금 바꿔드릴 순 있어요. 16살 생일에 물레바늘에 찔리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고 대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예요.
3: 마지막 마법사가 저주를

0: 조금 바꿔줬어. 하지만 왕과 왕비는 너무 걱정이 되었지.
1: 100년 동안 깊은 잠이라니. 우리 공주 불쌍해서 어째요.
2: 안 되겠어. 여봐라, 지금 당장 궁 안에 있는 물레를 모두 갖다 버리거라.
1: 왕은 성 안에 있던 물레를 모두 불태웠어요.
0: 세월이 흘러 공주는 숙녀가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가 자라는 동안 절대, 절대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죠.
3: 전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1: 그건 절대 안 돼.
2: 16살 생일이 지나면 그땐 허락하마.
0: 16살 생일이 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공주는 왕과 왕비가 안 보는 틈을 타서 궁 밖으로 나왔어요.
3: 궁 밖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저기 낡은 탑이 있나요?
0: 공주는 탑 꼭대기에 있는 방에 도착했어요. 한 할머니가 물레로 옷감을 짜고 있었죠.
3: 할머니, 이게 뭐예요?
4: 물레라는 거지. 이걸로 예쁜 옷을 만들 수 있단다. 한번 만져볼래?
3: 우와, 좋아요.
0: 공주가 물레를 만지는 순간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4: 어리석은 공주, 내 저주가 통했구나.
0: 공주와 함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들었어요. 왕과 왕비도 잠이 들었죠. 그렇게 100년이 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탄 왕자가 다가왔어요.
2: 100년 동안 잠자는 공주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0: 왕자는 용감하게 다시 덤불을 헤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문대로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죠.
2: 아니, 이렇게 아름답다니.
0: 잠들어 있는 공주를 보고 왕자는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공주님 입에 뽀뽀를 했죠. 공주가 깨어났어요. 궁궐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죠. 드디어 나쁜 마법사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공주와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 모두 재미있게 봤어?
6: 응.
5: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7: 나는 공주가 거기서 물레를 보고 신기해하는 거. 저때는 옛날이니까 물레를 한 번쯤은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못 볼 정도로 궁 밖을 안 나갔다는 거에 조금 불쌍했어.
8: 그 왕자가 이제 가시덤불을 해치고 이제 가가지고 공주에게 뽀뽀를 하면서 공주가 딱 깨어나는 그 순간이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다.
5: 잠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춘 왕자, 어떻게 생각해?
7: 나는 허락도 없이 그 뽀뽀를 한 거는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해.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의인이니 나한테 뽀뽀를 해줘서 내가 깨어나게 해준다면 나는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사랑에 빠질 것 같아.
5: 좋아, 좋아.
8: 나는 아무리 나를 깨워줬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바로 사랑하진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자세히 알아.

0: 컸을 때 이제 결혼할 것 같아.
1: 왜 옛날 동화에서는 공주님을 구해주는 왕자가 많이 등장할까?
0: 공주랑 어울리는 사람이 제일 최적화된 사람이 왕자님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동화에서는 다 공주 아니라 결혼하기 마련이잖아?
2: 내 생각에는 더 어린 애들이 읽으니까 좀 왕자가 그냥 공주를 구해주는 내용 말고 공주가 스스로 어려움을 깨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도 있으면 좋겠어.
1: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느끼는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3: 맞아.
1: 오늘 재미있었어? 오늘도 생각이 쑥쑥, 문해력이 쑥쑥 자라난 것 같아.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집 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2: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빤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니,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1: 허리가 삐끗했나 봐. 아, 그 호빵아.
2: 네.
1: 엄마 그 파스 좀 찾아줄래?
2: 아, 네. 아, 파스가 어딨더라? 아,
0: 죄송해요, 엄마.
1: 아, 그러니까 호랑이 빨자.
0: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1: 아이,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하나지나 앉으나 서나. 아이, 잘 때나 놀 때나. 아이,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0: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1: 아휴, 그래. 엄마가 잣다 졌어. 아우.
2: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1: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3: 아. 호떡아, 웬만하면 빨지 그래.
2: 오, 꼬질꼬질한 냄새.
0: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2: 오, 호떡아,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0: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2: 재채기까지.
0: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4: 집먼지 진드기, 집먼지 진드기.
2: 집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집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0: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어쩌다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 담요 빨자. 그 안 빨면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빵아! 호떡아! 어?
5: 이제 끝인가 보.
6: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7: 자, 다들 모였어.
8: 아직

0: 참석하지 않은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1: 어? 여기가 어디지?
2: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3: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4: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0: 나도 가기 싫다고.
5: 자자자자 거울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오.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0: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1: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4: 오늘 호떡이 엄마가
6: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4: 라고 했잖아.
0: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2: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7: 집

0: 그 최고 중에 최고인 호떡이 담요 속에 진먼지 진드기 해장.
1: 우린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드기.
2: 헛! 호떡이 담요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했던 거야?
3: 헉! 이럴 수가.
4: 내 담요에 이런 건 없었는데 못 봤다고.
5: 어허, 이런 거라니. 듣는 이런 거 참 불쾌하군.
6: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7: 하지만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8: 호떡이가 땀 흘리고 덮어서 축축한 이 살기 좋았는데 담요를 반대.
0: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9: 네, 대장님.
0: 셰프, 음식을 주시오.
10: 네, 대장님.
4: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10: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1: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2: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11: 스테이크? 야호! 야호!
0: 우와! 대왕각질이다! 야호!
12: 배불리 먹겠구만!
10: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호떡이 각질입니다.
13: 야, 각질이구나!
4: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10: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2: 저는 괜찮아요.
4: 저도요.
0: 하, 이럴 수가.
4: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2: 묵은때도 먹고 살았나 봐.
6: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0: 아, 봤어, 봤어. 아주 훌륭했어.
7: 저는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0: 훌륭했어, 훌륭했어. 난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어.
13: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4: 간질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7: 어?

0: 가벼워. 가벼워.
1: 긁어라. 긁어라.
2: 오, 똥똥똥. 뿌찌찌.
3: 똥똥똥똥똥똥똥똥.
1: 에? 뭐지? 에? 너무 작아서 놓쳐버렸다.
3: 동그루 동동.
0: 어? 어? 누구냐 넌? 전액으로 내쫓아줘봐. 쏴!
3: 동동. 더 깊숙이 들어가. 동 동그루 동동동동.
0: 아 이걸 어쩌나? 너무 작아서 놓쳤다. 어? 콧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콧물이 나는 거지? 눈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지?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 거냐고?
3: 아니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4: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5: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4: 뭐야? 정보가 없어? 쿠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쿠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5: 그게 놓쳤답니다.
4: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5: 아유 실패했대요.
4: 대체 누구냐 너?
3: 아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4: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3: 아,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4: 뭐 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3: 아, 예. 네. 재채기 발사.
0: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집먼지 진드기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6: 근데 그동안 호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7: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집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0: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집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세탁해달라고 해야지. 오? 집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누나, 빨리 가자! 응!
8: 어?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9: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10: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6: 전 호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7: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9: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아, 아, 아. 깨꼬다.
6: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7: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11: 엄마.
0: 엄마.
7: 어머, 너네 어디 있었니?
11: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7: 정말?
0: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 번 맡지.
11: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집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0: 어?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12: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게 깨끗하게 청소하자.
0: 네, 엄마!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0: 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어,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0: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친구라고 생각하고.
1: 우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어이 큰일.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당 독소! 아이, 당 독소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9: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실사옵니다.
9: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이,
10: 가시오. 가시오. 아이,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9: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더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9: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마토 최강용사.

0: 비타민C도 많고
1: 토마토 최강용산은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0: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딱!
2: 야! 나쁜 산소괴물이 나타났다! 구해주세요!
1: 뭐라고? 나쁜 산소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0: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3: 내부감자님,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4: 오이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3: 반가워요! 아이셔!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4: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아,
5: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3: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5: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6: 잘 먹었다.
0: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6: 맞아.
0: 보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6: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0: 그래.
6: 내일 요리하자.
7: 잘 자, 해리.
0: 보비도 잘 자. 무슨 소리지?

0: 만나.
1: 고비야, 고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1: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베리, 네 말이 맞나 봐.
1: 역시. 개잖아. 도망쳐. 잡았어?
2: 그런 것 같아.
1: 아유, 다행이다.
3: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1: 글로디,
3: 무슨 일이야?
2: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3: 개가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2: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3: 아니야, 그럼 잘 자.
1: 잘 가.
2: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2: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4: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어? 도와주세요!

0: 이건 어떻게 된 걸까?
1: 누가 몰래 먹었나?
0: 벌써 어두워졌네.
1: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0: 좋아.
1: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0: 줘봐. 내가 떼볼게.
2: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1: 패티! 어?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0: 그래? 당장 가보자.
1: 응? 가자.
3: 잘 가.
4: 이제 집에 가서 잘까?
0: 잠 안 올 것 같은데.
4: 사실 나도.
3: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0: 그럴까?
4: 좋아.
1: 범인이 누굴 것 같아?
0: 나는 회색 토끼. 포비, 해리랑 로디야.
1: 어? 정말?
0: 가보자.
1: 로디!
3: 루피, 패티, 안녕.
4: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1: 이 책 때문에.
0: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1: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0: 회색 토끼 맞지?
1: 알려줘.
3: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0: 분홍 토끼?
3: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0: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1: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0: 고마워.
3: 별 말씀을.
0: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4: 아, 그게.
0: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1: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0: 좋아.
3: 우와, 재밌겠다.
2: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5: 크롱, 크롱 왜 그래?
6: 크롱, 크롱
5: 배고프다고?
6: 크롱
5: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6: 크롱, 크롱, 크롱.
5: 갑자기 배고프네.
6: 뭐야, 야.
5: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6: 크롱!
7: 우리 이것도 먹을까? 크롱!
5: 크롱! 아유, 배불러.
6: 크롱, 크롱!
5: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6: 크롱, 크롱! 크롱, 크롱!
5: 그래! 야,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6: 크롱, 크롱!
0: 어? 저기! 뽀로로랑 크롱이 뛰고 있네?
1: 정말?
4: 뽀로로! 크롱!
0: 밤늦게 뭐해?
5: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6: 크롱, 크롱!
5: 너희는? 로디 집에 놀러 가려고.
4: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0: 로디 집? 우리도 갈래!
6: 크롱, 크롱!
8: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0: 로디 같이 어떻게 내려가? 아, 로디가 있었지. 로디, 도와줘! 로디! 아, 안 들리나? 어쩌지? 안 되겠다.
1: 괜찮아, 에디.
0: 고마워, 로디.
2: 큰일 날 뻔했네.
3: 크랑크랑.
2: 지붕 위에서 뭐 했어?
0: 유성을 보고 있었어.
1: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0: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2: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0: 나도 갈래.
4: 좋아.
1: 모두 모였네.
5: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초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루키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0: 그럼 표정 좀 봐. 다른 사진도 보자.
2: 낚시하러 갔을 때네.
3: 로디 멋지다.
0: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4: 눈사람 크다.
3: 하루 종일 만들었지.
0: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3: 또 가고 싶다.
2: 잘 가.
0: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2: 카메라?
0: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2: 그래, 잠시만. 자, 여기.
0: 고마워. 무슨 사진 찍으려고?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2: 멋진 사진?
0: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0: 아직 먹으면 안 돼.
1: 왜? 배고픈데.
0: 사진부터 찍으려고.
2: 알았어.
0: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3: 오래 걸릴 것 같은데.
4: 배고파.

0: 그럼.
1: 누피가 먹지 말랬잖아.
2: 뭐야야.
1: 그렇게 맛있어?
0: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4: 그래.
5: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5: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1: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4: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0: 응, 그럼.
5: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5: 그래. 알았어.
1: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4: 배불러.
0: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5: 사진.
0: 빨리 찍자.
5: 응, 알았어.
0: 예쁘다.
5: 그치?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0: 응.
1: 빨리 와, 루피.
4: 응? 와, 우리야.
5: 어떡해.
3: 야, 잠깐만. 야,
5: 루피. 이제 그만해.
1: 그래, 불 다 꺼졌어.
3: 알았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어? 안녕! 안녕? 다들 옷이?
3: 아하,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4: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3: 어,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3: 크랑!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크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0: 야!
1: 야! 미안해.

0: 너무 재밌었다. 그치, 크롱?
1: 크랑, 크랑.
2: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3: 아, 사진.
4: 그래, 빨리 찍자.
2: 응.
3: 그래. 찍는다.
5: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예쁘다.
3: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 크랑.
4: 빨리 와.
2: 응. 이게 무슨 일이지?
6: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4: 맞아, 썰매 같았어.
3: 또 타고 싶다.
4: 나도.
3: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5: 다음 날이 됐어요.
7: 보비, 해리.
8: 어서 와.
7: 안녕.
3: 안녕.
8: 루피, 자. 어?
3: 이게 뭐야?
8: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3: 고마워.
4: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3: 꼭 봐야 해?
2: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8: 그래, 루피.
4: 우와, 다들 좀 봐.
1: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4: 맞아.
9: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2: 그것도 보자.
3: 이게 뭐야?
2: 케이크 납작한 거 봐.
1: 크랑크랑.
2: 그래도 뽀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0: 다른 사진도 보여줘.
2: 옷이 엉망이네.
8: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2: 맞아. 다음.
9: 얼굴만 찍혔어.
4: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8: 전부 멋진 사진 같아.
3: 정말?
2: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4: 맞아. 고마워, 루피.
7: 고마워.
3: 아니야. 나도 고마워.
2: 우리 또 사진 찍을까?
7: 좋아!
3: 그럼 찍는다.
5: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정정당당 벡터와 비트 형제.
1: 외계 행성의 강철 거인 인간에게 도전이라. 거참 성가신 무리들이 나타났구만.
2: 외계 로봇이라 외계 로봇.
3: 요즘 여기저기 출몰한다던 그 괴물.
2: 오, 메탈 카드봇이라나?
4: 마키나 행성이 폭발해서 지구에 찾아왔다는데.
5: 야, 넌 아직도 뉴스를 믿냐? 설정이 진부하잖아.
6: 이야, 요즘도 종이신문에 다
7: 봐. 오늘자 모터운 타임즈요.
8: 여기요.
9: 이 기사 덕분에 평소 매출의 10배는 훌쩍 넘겠어. 내일 일면도 메탈 카드봇이다. 다음 인터뷰도 잡아.
10: 실은... 네?
9: 연락처를 안 물어봤다고?
10: 아,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요.
9: 어떻게든 연락해! 저희 때까진 출근할 생각하지도 마!
8: 속수무책이네. 히든 카드봇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검색한다고 나올 리 있나?
11: 그런데 연락해서 뭘 어쩌려고?
0: 아, 그야...
7: 그야 당연히 복수전이지, 복수전! 오케이! 너네말로 해쳐버리겠어!
0: 그런 거 아니야.
11: 그 녀석들... 너희를 이길 정도로 강적이었잖아. 다시 싸워서 또 당하면 어쩌려고.
7: 아,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0: 일단 진정들 좀 해.
12: 그럼 왜 연락하려는 거야?
0: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12: 그래, 히든 카드봇들을 그냥 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13: 그러다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은
1: 나한테 맡겨.
0: 글로버,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던 거야?
1: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고.
7: 글로버, 아니야.
14: 어서 대답해, 형!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7: 스타킹 버스!
14: 그런 짓을 했다는 건...
7: 이렇게!
14: 설마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15: 그렇지 않아. 다시는 끼어들지 않을게.
14: 그 말 꼭 지켜라! 하여간 형은 꼭 좋을 때 참견해가지고 내 속을 다 뒤집어놓고 도움이라고...
9: 혹시라도 네가 질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긴 하냐, 이 바보 같은 똥쟁아!
14: 어? 어?
15: 왜?
14: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질 뻔.
9: 아유, 저러니 어디 내버려둘 수가 있냐고.
16: 참 각별한 형제군. 당신의 감동까지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갤럽 운송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1: 아, 나 글로버인데. 뭐야? 끊었잖아.
0: 다시.
16: 당신의 감동.

0: 아주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글럽
1: 엄마야.
0: 넌 연고 이용금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시 보여주마.
1: 잠깐만 고객을 소개시켜주려는 거야. 아주 흥미로운 고객을 흥미로운 곳으로.
0: 흥미로운?
2: 누구를 어디로 말이지?
1: 스타 가디언을 플래시벡터 스파크비트 형제가 있는 곳으로.
0: 스타 가디언이라.
1: 야, 그 형제들하고 결투하길 원해.
3: 잠깐 싸움을 걸러가는 건 뭐...
2: 알겠다. 생각해보지.
4: 정말 와줄까?
1: 걱정 마. 스카이 갤럽은 결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거든.
3: 싸움은 원치 않는데.
5: 얘들아! 저기!
3: 왔군.
0: 오, 페루루 아가씨.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보라색 펜지꽃이다. 꽃말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
5: 고마워.
4: 그런 건 됐고.
5: 향기 좋다. 네가 가질래?
1: 그래서 고마워.
0: 그대가 블루카빈가 하는 스타가디언의 생존자군.
3: 한때는 그랬지.
4: 자, 어서 우리 데려다줘.
0: 성미가 급하시군. 너희 데려다주는 데는 조건이 있다.
3: 조건이라고?
0: 스타가디언의 주인인 소년이여. 그대의 메탈 브레스에 있는 하인들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다.
4: 하인?
5: 우린 그런 건 게 아니야.
6: 설마 그런 건가요?
4: 아니거든.
5: 그런 조건을 주니 들어줄 것 같아.
1: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아, 스카이갤러?
0: 애초에 스타가디언 운송이 주된 의뢰 내용이다. 무엇보다 결투는 정정당당해야 해. 도중에 다른 자가 난입해서 결투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1: 나는 괜찮은 거지?
0: 오수를 지불해줄 고객이니 따라와도 좋아. 단 이번만이다.
1: 그래.
4: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5: 우리가 잘 돌봐줄게.
7: 빨리 다녀와.
0: 그럼 결정되고.
5: 잘 다녀와.
1: 포즈를 얘기해.
2: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한다. 페루로 아가씨 등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하길 바란다.
8: 백만 32, 백만 34, 백만 너. 태엽한 꼭 말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도 밖으로 데려다줘.
4: 여기가 히든 카드봇들의 아지트.
8: 으아! 스타가디언이잖아.
9: 누군가를 데려온다더니.
8: 그랬어?
9: 너도 옆에서 들었잖아.
3: 네 인터뷰는 잘 들었어, 스파크 비트. 나도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8: 대화? 난 스타가디언을 너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날 이기고 나서 해.
3: 그렇게까지 나와 싸우고 싶다면 상대해줄게. 단 내가 이기면 넌 준에게 봉인 돼줘야겠어.
9: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는군. 저 녀석 말 들을 필요.
8: 좋아! 그럼 내가 이기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둬.
3: 알겠어.
0: 결투가 성사됐군.
9: 이러려고 데려온 건가?
0: 어디 한번 이 대결을 지켜보자고. 스타가디언의 힘이 이 지구에서도 온전한지 말이야.
9: 지면 가만 안 둔다.
8: 난 언제나 이겨.
0: 자, 그럼 페루로 아가씨 이 자리에. 헉! 나머지는 알아서들 자리 잡도록.
8: 너?
3: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8: 정정당당?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4: 블루캅 부탁할게.
3: 나도 부탁할게, 준.
4: 블루캅 S 셋업!

0: 강제 공격이다! 블루컵 파라이징 샷!
1: 엄청 빠른데?
2: 거쟁이처럼 공활탄만 쏘지 말고 주먹을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한 방 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셨어야지!
0: 블루컵 위로 날려버리는 거야! 지금이야!
2: 이제 내 차례다! 스파킹 포스!
1: 스파킹 포스로클로 말하자면 1초에 6발 아니 60발 아니 600발 연발하는 피아냥 피할 수 없는 피설이지! 역진의 도색 차라들아! 스타가디언 녀석, 저거 다 막아내고 있어.
0: 블루컵의 팜 프로텍션을 약보면 안 되지!

0: 지금까진 막상막하지만 만에 하나 블루컵을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녀석들을 이대로 두면 나한테도 성가신 일이 생길지 모르니.
1: 정정당당한 싸움이야. 방해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아니야, 동생아. 이 형이 널 내 비겁한 방해꾼을.
1: 아, 못 봤구나. 괜찮아. 아무도 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마음껏 정정당당하게 싸워.
2: 이제 그만 놔줄래?
3: 오늘의 스카이길러 분석은 휴업이다. 내일 다시 문의해 주도록. 계속 들어보지.

0: 점프등에 올라서 큰일이군.
1: 안 돼. 그럼 안 돼. 이건 그때와 똑같아.
0: 그만 좀 쓰러지지.
1: 알았을 텐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쓰러뜨린다고.
0: 온몸과 마음을 다 한다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치. 점점풍이 올라서 큰일이군.
1: 2차 1번이다.
0: 이렇게 불태워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1: 난 처음이다.
0: 좋아, 결정했어. 응? 플래시 벡터는 이제 나의 형이야. 난 형의 동생이고.
1: 내가 형이라고?
0: 당연하지. 내가 먼저 쓰러졌으니까.
1: 그래봤자 1초도 버텼을 뿐이다. 동생은 지금 그때처럼 이 싸움을 즐기고 있어. 근데 나 나에게로라면 동생은 스타가디언 녀석과도 형제가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루카, 비겁해! 점점 당당하게 싸우자고 해놓고서!
3: 난 아니야! 형! 방금 그거 뭐야!
1: 그게 아니야, 스파크 비틀.
3: 무심결에 던져버리면 그런 게 아니라고!
1: 잠깐, 너 이 녀석! 형한테 그 눈빛 뭐야! 잠깐!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2: 루카!
4: 캡처 윌!
2: 스타갤럭, 빨리!
5: 나중에 만나지. 나한테 맡겨, 베로라가 씨! 나는 물론 베로라가 씨 앞에서 반칙 행위라니. 기사도 정신이 어긋나는 싸움은 무효다.
6: 3번. 아, 시장님.
7: 무슨 일이십니까?
8: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기사로 소란 피우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6: 그게 무슨? 네? 오늘 석간신문이요?
8: 어제 기자회견과 상호소동은 다 영화 홍보였던 모양이군요.
6: 잠깐만요! 여보세요? 시장님! 이봐!
9: 현직장님!
6: 뭐야!
9: 죄송합니다. 저희도 영화인 줄은 몰라서.
6: 영화 홍보라고?
10: 메탈 카드보드 상어 회오리라니. 이런 가짜 광고를 내도 괜찮은 거야?
11: 이렇게라도 해야 어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 이 영화 개봉 안 하는 거 맞지?
11: 영화 제작이 도중에 중단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히든 카드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10: 어쩌지?
3: 형!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어? 대답 좀 해보라고!
5: 손님이다. 우리와 손을 잡고 싶은 모양이야.
12: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리고 싶은가? 그럼 내가 도와주지.
13: 메탈 브레스의 진정한 주인!
14: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우릴 돕는다고?
3: 이 녀석은 대체 또 뭔데?
14: 내 이름은 플레임노바. 너희에게 충고 하나 해주러 왔지.
12: 충고?
14: 너희가 언론을 통해 메탈 카드봇의 존재를 드러낸 건 알고 있다. 스타 가디언을 건드린 건 실수야. 너희가 한 번에 덤벼도 녀석에게 상대조차 될 수 없어.
3: 뭐라고?
14: 그게 무슨 뜻이지? 응? 스타 가디언은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갖고 있다.
12: 소년이 찾던 메탈 브레스 말이군.
14: 그래, 마키나 행성의 마더 컴퓨터 데우스 마키나가 준 천하무적의 힘 말이다. 그 힘이 있는 한 너희에게 승산은 없다고 봐야겠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3: 이런 녀석!

0: 하나님을 숨겨놓고 뭐가 정정당당이야?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거지.
1: 레임 노바라고 했나? 넌 누구지? 왜 우리에게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에 대해 알려주는 거야? 난 너희 같은 녀석들을 좋아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당당히 맞서는 저돌적인 녀석들 말이야. 스카이겔러, 어? 날 모우타운까지 데려다줘. 데우스 마키나가 준 그 무적의 힘이라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2: 자, 그럼
3: 이 바보야!
2: 무슨 소란이죠?
3: 쥐엣! 인간 녀석들의 아지트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야!
4: 주먹과 주먹을 맞대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지.
5: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란 뜻이지.
6: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 아니야? 그 히든카드 분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7: 그렇지 않아!
8: 플래시벡터가 끼어들었을 때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도 스카이갤럽이었고.
9: 플래시벡터도 동생을 빼앗기기 싫어서 끼어든 눈치였거든.
5: 그럼 준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아지트로 간 목적은 뭐였죠?
10: 뭐였더라?
6: 히든카드 옷들을 봉인시키기 위해서잖아!
3: 그리고 스카이 갤럽에게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지!
9: 맞다! 그랬지?
6: 설마 진짜로 잊어버린 거야?
11: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12: 그래도 아지트의 위치는 알아냈잖아.
9: 모타운 남쪽 90km 대기된 해저 유전기지야.
5: 바다라는 내 앞마당이지. 내가 침몰시켜버리면 다 해결돼.
12: 그건 안 돼!
9: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4: 난 이쯤에서 이만 쉴래?
9: 글로버!
4: 네 바람이 이루어지게.
12: 글로버!
4: 라디오!
11: 그냥 가게 둬도 괜찮을까?
9: 저 녀석이랑 얘기하면 왠지 내가 말려든단 말이지.
13: 그건 글로버가 준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9: 울림이라고?
13: 글로버는 바람 같은 녀석이거든. 대지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 준, 너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11: 블루카, 진짜이야.
6: 아주 감성이 석유처럼 넘쳐 흐르네, 블루.
3: 뭔 소리야?
13: 요즘 시집을 읽고 있어서.
11: 나도 그 책 읽어봤어.
14: 와 있었냐, 준? 마침 잘 됐네. 너한테 부탁이 있거든.
15: 안녕하세요.
9: 모나 선생님이랑 켄트? 무슨 부탁이실까?
15: 솔직히 말할게. 네가 차고 있는 그 메탈 브레스 좀 빌려줄 수 없을까?
14: 아유, 더럽게.
11: 괜찮아?
12: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15: 그게 펜트 부모님은 꽃집을 하시는데 전에 어떤 메탈 카드봇 때문에 가게가 망가지셨다나 봐.
16: 얼른 와요. 가게를 오래 비우면 안 되잖아요.
14: 오늘따라 주문이 많네.
9: 다치시네요.
15: 다행히 상처 하나 없으신 모양이야. 하지만 최근에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되고 있잖아. 메탈 카드봇은 우주에서 온 침략자라고.
12: 아니야, 친구라고. 메탈 브레스만 있으면 메탈 카드봇은 친구라는 걸 엄마 아빠가 알아줄 것 같아서.
11: 난감하네.
9: 이건 메탈 카드봇과의 우정의 증표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빌려줄 수는 없어.
17: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
12: 그게 뭔데?
17: 이걸로 메탈 카드봇은 네 명령대로 움직일 거야.
12: 진짜?
5: 야, 저거 설마.
6: 종이로 만든 가짜잖아?
12: 레드 블리츠! 스포츠 카로 변신!
6: 야, 뭐하냐?
5: 또 말이야, 너.
6: 변신해, 변신!
3: 붉은 삼관 레드 블리츠 변신!
12: 우와! 레드 블리츠 주먹 미사일 발사!
3: 일단 활착이 교수의 좋다고.
6: 그래 빨간 폭풍차기가 좋겠다.
3: 뭐랄까
12: 시에로 전투기로 변신.
6: 하늘을 대표하자 시에로 변신.
9: 뭘 좋다.
6: 나중에 나 좀 보자.
9: 그렇다, 같이 켄튼의 부모님께 사과드리러 가자. 메탈 카드봇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잘 설명드려야지.
12: 머스하이드 변신.
17: 근데 쟤는 누구야? 저기 켄트 옆에
9: 아무도 없는데?
1: 이게 그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군.
5: 플래시벡터!
9: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1: 비밀이다. 난 은밀한 게 좋거든.
12: 여기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9: 델스 모드를 쓴 거야. 블루칸!
5: 응? 켄트를 돌려줘!
1: 그리고 난 은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기도 하다.
6: 날라봤자 나간 안 되지?
9: 이런...

0: 이게 뭐야? 못 움직이겠어.
1: 한 침이야. 저 침이 메탈 타는 곳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어.
2: 이까지 까.
1: 제드씨.
3: 준, 어쩌지? 섣불리 행동했다간.
1: 응. 버스터 갤런 때처럼 손도 못 쓸 거야.
4: 이거 성가시게 됐는데.
2: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쉬울 줄이야. 에오스 마키나의 보물 접수해요.
1: 다들 테이크 백!
5: 아저씨!
1: 글루카, 어서 쫓아가자!
5: 응? 나도 쫓아갈게!
1: 제로! 페로로랑 같이 와줘!
4: 알았어.
6: 대체 무슨 소동이 벌어진 거죠?
1: 블레스트레이 씨! 저희 유치원 아이가 위험해요.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6: 이거 곤란하군요. 저는 봉인된 몸이라 명령 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1: 제발 부탁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6: 할 수 없군요. 블레스트레인 임시 운행합니다.

0: 당장 정지하고 아이를 펴줘!
1: 스타가디언답고 끈질기긴.
0: 이런! 놓치지 않는다! 어?
1: 그럼 안녕히.
2: 예, 페로로 뭔가 보여? 스텔스 모드인지 안 보여.
3: 보밍 매그넘을 사용하면 한 방에 간파할 수 있는데.
0: 준, 어떡할까?
2: 어? 시에로, 페로로 플래시벡터의 그림자를 찾아서 쫓아가. 그림자?
3: 아, 좋은 생각이야. 어? 모습은 감출 수 있어도 그림자는 감출 수 없지.
2: 저기야!
3: 어쩌지? 무기를 쓰기에 캐트가 너무 위험해.
2: 그런 방법은 단 하나!
3: 페로로!
2: 자!
0: 뭐야!
2: 캐트, 같은 데는 없어!
3: 할 거면 미리 말 좀 해!
2: 페로로!
3: 하여간 누가 마카라우선 아니랄까 봐!
2: 이런, 방심했어.
1: 어째서 마키나 시험 조각을 눈 같은 지구꼬마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래잡기는 여기까지다.
2: 무카라의 창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1: 자, 데우스 마키나의 보호물을 어서.
2: 이 소리는.
4: 다음 도착지는 플래시벡터. 플래시벡터 역입니다.
5: 블레스트레인 정시 도착.
2: 블레스트레인! 저 녀석이 던지는 이상한 침을 조심해야 해!
5: 걱정 마십시오. 일단 선로에서 물러나 주세요.
2: 어! 얘들아, 어서 피하자!
5: 소용없습니다. 그 침은 메탈 카드봇에게 안 좋은 전류를 흘려 마비시키는 침이죠? 저도 제게 맞지 않는 철로를 달리다 폭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드님과 태우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떤 전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됐죠. 그건 당신의 침의 전류도 마찬가지. 이제 저는 어디든 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 좋아, 합체해 블레스트레인.
5: 알겠습니다.
1: 덩치만 키워서 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5: 그럼 당신도 속도를 늦추시죠!
2: 잘했어! 블레스트레인 제동! 블레스트레인 크로스오버 스톰!
5: 크로스오버 스톰!
2: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6: 아킹 해머!
2: 스토커 비트?
7: 와라사 형!
1: 쓸데없는.

0: 미쳤다, 동생아!
1: 승부가 난 결투를 방해해서 미안하군.
2: 스카이갤럽!
1: 블레스벡터를 떠나보내기에 아직 이르다.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여, 그대는 우리 모두를 그 팔찌에 가둘 때까지 싸울 것인가?
2: 가두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그걸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1: 그대는 그대의 싸움을 계속해라. 우린 우리의 싸움을 계속할 테니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다음 결투를 기대하지.
2: 스카이갤럼!
1: 페루루 아가씨?
2: 기가트렉스는 어딨지?
1: 곧 알게 될 것이다.
3: 내일은 내가 찾아갈 테니 각오해라!
1: 이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스파크비트.
3: 아, 왜?
0: 좀 조용히 하자, 스파크비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4: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버. 내가 태.

최고 최고. 역시 최고처럼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0: 저게?
1: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0: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2: 그럼 우린?
0: 야? 미안.
3: 저 꼬맹이가.
1: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4: 그거 기대되는데?
1: 자,
2: 뭐야? 이런 게 어딨어?
0: 하늘도 안 도와주네.
1: 어? 아니.
4: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0: 멀대 팝콘.
1: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0: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5: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6: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 저기.
1: 어?
2: 고마워요, 파열 로봇.
3: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대장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오세요.
3: 이거 보세요.
5: 이거 보세요. 뭐야?

0: 스파이크를 쏴서 막아야겠어. 그러자! 좋았어!
1: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 집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괜찮아! 자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2: 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4: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2: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4: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5: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2: 사라졌어.
6: 형, 고드름을 부탁해.
4: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컷!

0: 역시 태병인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 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견뎌몽이란.
1: 가시.
0: 여기요, 여봐. 조금만 견디면 만나러 갈 수 있어.

0: 보고 싶었어.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와 함께 갱년기 사주국법 열차 탑승 고고씽! 미란 후원님은 오늘도 결석이신가요? 등록만 하고 3주째 안 오시네요.
2: 뭐야, 3주나 안 왔다고?
3: 그게요, 선생님. 우리 미란 씨가 요즘... 카리나에 빠져서요. 다른 건 깜빡깜빡 하나 봐요.
1: 아쉽네요.
2: 미란 씨, 소원 씨 말대로 만나기가 쉽지 않겠어.
1: 불화. 갱년기는 이 불이라는 놈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불꽃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꽃을 못 내보내면 화병, 골병 나는 겁니다. 제때 안 내보내면 내가 다 죽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할 만병통 치약은 바로
2: 역시
1: 신나는 댄스타임.
4: 헤어져 헤어져 갱년기 헤어져.
1: 자자 어서 같이 해요.
4: 안 슬퍼 왜 슬퍼 생이야 잘 가라.
1: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불타버려.
2: 갱년기랑 에어로빅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1: 갱년기 살고!
5: 이번 저희의 타겟은 소유자 넘버 3, 이름 모미란, 나이 50세.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원생 딸, 시어머니와 시누, 시조카까지. 여섯 식구가 남편 소유 건물에서 거주 중인데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한 곳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모미란 씨를 아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6: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솔직하게 말하고 주말에 같이 다니자니까.
7: 언니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문화센터 간다니까 밤에 나가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6: 어, 그렇지 참. 미안 미안. 이따 콘서트 후기 꼭 공유해줘.
7: 당연하죠 언니. 이따 톡방에서 봐요.

0: 뭐야 이게? 이게 뭐냐니까?
1: 그게...
0: 당신! 나리 장난감 자꾸 사주지 말랬지? 지금이나 숙모 숙모 따라다니지. 나중에 취직하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올 줄 알아?
1: 근데 어디 다녀왔어요?
0: 완희 형님. 그 형님은 언제 봐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셔.

0: 즉 성악 배운다더라.
1: 그래요?
0: 그 당신도 말이야.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닐 시간에 교양을 쌓아봐. 에이, 거기 다니면서 당신 이상해졌어. 어리 빠져선 밤 11시를 넘기질 않나.
1: 그건 회원님들이랑 차 한잔하느라.
0: 뭐? 그게 좀 말해. 그리고 난 거기 오는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들어. 통화 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그리고 당신 가계부 3일이나 밀린 거 알지? 그거 한 번 구멍 나면 끝없이 밀리는 거야. 장부 보면 즉각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 표정이 안 되네. 아, 참, 어머니가 주말에 절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준비하자고. 그리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뽀얗더라. 나 비염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대가 걸레로 그냥 슬슬 닦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아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 아이, 그렇지.
2: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엄마. 여성의원 선생님 말씀 들었죠?
1: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얼마만이지? 죄송합니다.
3: 아휴, 큰일이다, 양순아. 우리 오리즈 팬카페 개설 한 달째인데 신규 회원이 0명이야.
4: 지숙님이 꼭 가입한댔는데.
3: 걘 벌써 류비통한테 입덕했어. 축제 때 매니저님 얘기 들었지? 팬들 목소리가 커야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를 더 챙긴대. 오늘 무조건 한 명이라도 오리로 만들어야 해.
4: 그게 될까, 언니? 여긴 이미 다 류비통 밭인데.
1: 저기, 여기가 갱년기 극복교실 맞을까요? 어?
5: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은 국화차 시음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3: 봐, 눈에 광기가 하나도 없지? 갓 상담받고 등록한 순진한 갱년러일 뿐 머글이 분명해.
4: 일반인 영업이 난이도 극상이라며?
3: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금물. 줄을 다치기도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부담스럽지 않게. 저기 몸이란 회원님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4: 부담스럽고 직접적이잖아.
1: 아니에요. 전 늦어서 이만.
3: 아니, 미란 회원님 5분, 아니 1분만요.
6: 수선애미야, 머리 좀 잘라다오. 이런 기술 썩히고 있으면 안 아깝니?
1: 네?
6: 내 머리 보고 동네 할매들이 난리잖아. 어디서 잘랐냐고. 낮에 할매들 머리 해주고 용돈 벌이 좀 할래? 내가 연결해 줄게. 애미야, 여자는 어떻게든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네 시애비 봐라. 피똥 싸가며 뒷바라지 다 했더니 건물을 홀랑 아들 주고 갔지. 이 나이에 아들 집 빌부터 사는 신세라니.
1: 수선 아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
6: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7: 여보, 밥.
1: 네, 여보.
8: 올케 언니 부탁해요.
9: 엄마! 수선 언니가!
8: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10: 내가 뭘.
7: 수선 언니야. 여보, 밥.
10: 엄마!
1: 엄마!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 마트 좀. 내 몸, 내 맘, 내 인생을 나만 쓸 수 있다면.
8: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1: 네?
8: 마일리지 만 포인트 사용하시면 트로트 아이돌 오리진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
1: 아, 오리진이라면.
11: 내일 절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고요.
0: 마트 간다더니 갑자기 목욕탕. 알았어.
3: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란 회원님!
1: 갱년기 극복 교실.
3: 관심

0: 있는 줄 알았는데 미란 씨 이미 오리였구나. 배고프면 소리 못 지르니까 이거 먹어요.
1: 아, 이건 얼마예요?
0: 아유, 팬들끼리 나눠 마는 거예요. 미란 씨만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
1: 나눔이라니 너무 좋은 말이다. 설렘으로 가득해. 이런 게 콘서트구나.
2: 나 저번 농산물 콘서트 갔다가 우리 신한테 완전 치였잖아.
1: 가수가 차로 쳤는데도 콘서트에 오더니 얼마나 멋진 가수길래?

0: 세상에.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1: 내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제가 돈가스집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대요. 발레리나는 날개가 없는데 날려는 사람이라고 돈가스를 튀기며 말했죠. 어느 날 돌아오신 엄마가 현관에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죠. 들러붙었어. 발바닥에 기름때에 들러붙어서 알 수가 없어 지나. 오늘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오르골박스.

0: 지은다는 거구나!
1: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오리에게 줄게요.
0: 우리 주님 손에 다 안고 받아야 해. 큰 소리. 나는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조영웅 헌개맨. 슬래잡기 할 친구.
1: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슬래도 돼요?
0: 그럼. 자, 슬래잡기 시작.
2: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전화를,
3: 안 돼, 도대체 이거

0: 땅따라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봉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봉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3: 다가. 다가.
4: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 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5: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5: 눈이 크면 뭐가 좋다?
4: 귀야!
5: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왕 누나, 힘내라!
6: 어, 힘나, 내 보석!
1: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0: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1: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2: 조용히.
3: 왕누나, 저기.
1: 미끄럼틀 뒤에.
4: 조기군.
1: 멈춰. 왕눈이 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5: 옹겸이?
4: 하지 마. 안 되겠군. 더블 가실 건가?
1: 실패.
6: 고소해라 왕유라, 잘했어.
3: 빨리 가. 빨리 가서 보석을 가져와야지.
5: 아우, 너무 뭐라 하지 마.
3: 다시 좀 먹고 싶어.
1: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3: 어떡해. 괴물이 점주도 다가오고 있어.
0: 땅땅땅땅.
1: 아까 지금 잘 써버렸나 봐.
4: 안지가 저기 있군.

0: 아프다.
1: 빈아 친구 잘했어. 받아
2: 번개
1: 파워.

0: 대단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1: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배.
2: 빛나게 번개 보석이

0: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0: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 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 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또도야 빛나.
0: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5: 그러게.
4: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둘! 안 돼!
5: 안 돼! 안 돼!
7: 천둥아, 뭐해?
8: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7: 안 돼!
8: 아, 그럼 뭐해?
7: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5: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8: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5: 어?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9: 세상에.
5: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초능력.

0: 신나는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3: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4: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5: 야호! 내가 리더다!
3: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5: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1: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5: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6: 오호! 임무 호출이다!
7: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5: 아휴,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7: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5: 당연하지. 출동하자.
3: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5: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7: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5: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7: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5: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7: 고마워.
3: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5: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1: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3: 한번 해보는 거야.
5: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3: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5: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8: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5: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3: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5: 루루, 이건 평범한

0: 자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1: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1: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0: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치워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토끼?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토끼!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토끼.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6: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토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7: 토끼,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토끼,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8: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6: 따가워. 어?
8: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야! 야!
4: 야! 아니, 이가 곧 변신!

0: 이 한심한 기가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1: 미안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2: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3: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2: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1: 그래, 좋아, 복희.
2: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4: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2: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2: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더 건설해 볼까?
1: 임무 완수!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2: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어?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4: 다신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게.
2: 고마워, 얘들아.
4: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크레파스를 이용해 뭘 그려나 볼까요?
1: 헤러 하이!
0: 모두 웃는 얼굴이네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죠. 어? 이것도 웃는 얼굴 같은데? 누가 그린 걸까요? 움직입니다. 방금은 얼굴이었는데 새인가요? 그렇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날개 위에는 이 웃는 얼굴을 포함해서 많은 수수께끼가 있죠. 이 화려하고 놀라운 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른 놀라운 특징도 밝혀졌죠. 이들의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합니다. 왜 이렇게 까만 걸까요? 그리고 웃는 표정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호주의 북쪽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가 있습니다. 섬은 거의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죠. 우린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탐사팀은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시마다 타다시가 이끌고 있죠. 시마다 씨는 뉴기니의 새들에게 매료돼 이곳에 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더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죠. 이런 환경에선 좀 낯섭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나타날 징후라고 했죠. 시마다 씨는 근접 촬영을 하고 싶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이 새는 웃는 얼굴로 유명한 대륙 검은 집박이와 비슷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입니다. 길이는 약 30cm며 비둘기 정도의 크기죠. 눈은 지푸르고 뿌리엔 흰 깃털이 있으며 머리엔 길게 뻗은 철사 같은 깃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슴에 있는 장식용 깃털이죠. 파랑, 초록, 노란. 이 깃털은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무지갯빛은 CD의 뒷면에서

지금 이새가 뭘 하고 있을까요? 청소를 하는 걸까요? 청결에 신경 쓰는 것 같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청소 덕분에 바닥은 아주 깨끗하죠. 집안일이 끝난 후 뭐죠? 춤이라도 추는 걸까요? 마치 발레리나 같군요. 이번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나죠. 아주 멋진 동작이네요. 이번엔 이 춤을 좀 분석해봅시다. 이 공연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공연 시작을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마를 펼쳐서 발레리나가 되죠. 발가락 끝을 세워 춤을 춥니다. 이번엔 3단계죠. 머리를 숙이면 그와 동시에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리듬감 있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거죠. 각 단계의 공연은 30초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그 공연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치마처럼 만든 몸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에서 관찰해보면 여기가 날개입니다. 이 새가 날개와 관계없는 깃털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연구를 통해 여섯 깃털 극락조의 가슴에 있는 200개의 특별한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들어올려 밖으로 쭉 펼쳐서 발레 치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제 여섯 깃털 극락조가 그런 특이한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시마다 씨의 근접 촬영을 통해 단서를 찾았죠. 이곳을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갈색 새죠. 이 새가 암컷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라는 증거는 푸른색의 눈뿐입니다. 털이 검은 건 수컷뿐이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단 하나의 관객을 위한 거죠. 암컷이 매혹된 것 같군요. 막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뭐죠? 구애의 시간입니다. 이 특이한 춤은 사실 구애의 행위였죠.

0: 수컷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저런, 거절당했군요.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린 이유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새는 아직 웃는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씨와 팀원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암컷은 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군요. 수컷이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하자 암컷이 가까이서 들여다보죠. 이번엔 리듬감 있게 머리를 흔듭니다. 시마다 씨가 이걸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암컷은 위에서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시마다 씨의 계획은 암컷의 관점으로 그 춤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아침과 밤에만 이곳에 오죠. 한낮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촬영팀은 이 휴식기에 장비를 준비했죠. 배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 조심스럽게 렌즈를 조정했죠.
1: 수고를 했다. 근데 저도 희귀. 수.
0: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암컷이 이 나뭇가지에 앉으면 수컷이 바로 그 밑에서 춤을 추겠죠. 다음 날, 우리의 배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칠흑같이 까맣고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입니다. 멈췄죠.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본래의 모습을 펼쳐지면서 수컷의 춤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새는 몸을 둥글게 하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실룩거리는 검은 원은 머리에서 자라난 장식용 깃털이죠. 그리고 움직임을 멈췄을 때 밝고 노란 눈동자가 순식간에 반짝입니다. 푸른색 입모양은 좌우로 흔들리죠. 암컷의 관점으로 본 것은 우리가 옆에서 관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2,000m 높이의 봉우리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근처의 외딴 마을을 방문해 봅시다. 호갑의 주민들은 그들의 물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맛있거든요. 이들은 자연보호구역인 이웃 숲을 조심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이 귀중한 물은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를 포함한 수많은 생물의 삶을 지탱하죠. 수컷의 구애 행위는 암컷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엔 작은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눈이 반짝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발레리나처럼 춤을 출 땐 위에서 보면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오죠. 보세요. 수컷은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빛나는 노란색 깃털은 가슴의 장식 깃털에서 나온 거죠. 머리를 숙이면 그 깃털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무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면 두 개의 눈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와 부리의 위치 때문이죠. 머리도 새까만 색이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완전히 까매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부리 위에 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꽤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춤을 추기 직전에 흰 부분이 사라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분명히 처음에 인사와 관련이 있죠.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 있는 깃털을 움직여서 흰 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실제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린 아직 이 새의 속임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죠.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새 깃털의 반사율은 극히 낮습니다.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 여섯 깃털 극락조가 지구상에서 가장 검은 새처럼 보이게 했죠. 검은새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까마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촬영팀은 이 검은 깃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실에 여섯 깃털 극락조의 깃털처럼 빛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보면 빛이 사라지죠. 이 물질 두 조각을 겹치면 마치 마법 같습니다. 너무 까매서 두 개의 물질은 구별이 되지 않죠. 우린 인간이 만든 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은 어떨까요? 왜 까만 걸까요? 그 비밀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빽빽하고 들쭉날쭉하죠.

같은 크기의 까마귀 깃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구조죠. 들어온 빛은 모든 표면을 반복적으로 반사하고 거의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이 놀라울 정도로 검게 보이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요? 시마다 씨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이 새가 순식간에 매혹적인 광채를 뿜어내기 위해 몸을 완전히 까맣게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수컷은 아주 어두운 망토를 쓰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을 반짝이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구애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수컷과 없는 수컷 사이엔 차이가 있죠. 가슴 깃털을 반짝인 후엔 어떻게 할까요? 저기 푸른빛이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꽤 인상적이죠. 분명 암컷은 이곳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거고 수컷을 까다롭게 고르겠죠. 저 파란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는 깃털인데 깃털을 부풀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춤이 끝날 때쯤 수컷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컷이 파란 깃털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그걸 위에서 보면 웃는 얼굴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수컷과 인기 없는 수컷을 구분해 봅시다. 왼쪽 수컷은 암컷을 쉽게 차지했지만 오른쪽 수컷은 암컷에게 쪼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엔 머리 흔들기 대회를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부터 매력적인 수컷은 날렵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수컷은 속도도 부족하고 움직임의 시간도 짧죠. 그것은 도전자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매력적인 수컷은 빠른 속도와 오랜 움직임 덕분에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화는 아니죠. 하지만 수컷의 춤에서 암컷이 찾고 있는 건 정확히 뭘까요? 먼저 머리를 흔드는 속도와 지속시간이 수컷의 체력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춤은 공연자의 경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동작을 익히려면 5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들은 처음부터 깃털이 검진 않으며 암컷처럼 갈색입니다. 그건 별로 인상적이지 않지요. 수컷은 자라면서 검은 깃털이 나타나고 춤을 더 잘 추게 됩니다. 짝짓기 후에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기르죠. 포식자가 적고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니 겉만 번드레한 수컷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는 수컷이 되려면 자신의 색을 보여주고 지속해서 춤 실력을 연마하면서 적절하게 홍보해야 하죠. 이 특이한 구애 춤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우린 관찰하는 동안 훨씬 더 흥미로운 행동을 보게 됐죠. 공연 무대 위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치우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를 쳐다보니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서도 그 무대가 보입니다.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공연을 잘 보이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검은 털과 감춰진 웃는 얼굴로 완성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는 뉴기니 숲을 여기저기 활보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뿜어내는 무지갯빛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나온 멋진 광채죠.

0: It begins now.
1: Young.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비장한 표정으로 하늘 높이 솟은 아찔한 절벽을 올려보는 소녀. 높이 17m의 수직 암벽을 중력을 거스른 채 능숙하게 타고오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으로

0: 어느새 정상에 올라 밝게 인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거미소녀라 불리는 13살 김채영 양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실내 암벽장. 채영이와 친구들이 근력 운동에 한창입니다. 가녀리지만 다부진 팔로 턱걸이를 해내는 채영이. 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정도는 몸풀기랍니다. 암벽 등반을 위해선 손끝에 강한 힘이 필수. 매달리기 훈련은 그 단련법 중 하나인데요. 이어진 훈련은 오직 손끝의 힘만으로 경사진 보드를 오르는 캠퍼싱 보드 훈련입니다. 온몸의 무게를 손가락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론 끝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강도 훈련을 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채영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클라이머 김채영입니다. 클라이밍은 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홀드를 잡고서 이제 위로 등반을 하는 사람이에요.
0: 13살 클라이머 채영이와 함께 본격적인 암벽 등반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2: 이제 웨이트 다 했어?
3: 네. 네.
2: 그러면 오늘 온사이트 훈련이니까 무브스를 몇 개 정도로 가지면 좋을까? 한 50개? 50개 정도라는 게 좋겠다, 그치? 멋있게? 그레이드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고 잘 외워서 무브 풀어서 해봅시다. 스타트! 하나.
0: 온사이트 훈련이란 즉석에서 짚어준 등반 루트를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등하는 훈련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길을 암기하며 예상 동선을 그려나가는데요.
1: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있는데 이 홀드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넘어갈까를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0: 길을 외웠다 해도 등반 기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완등이 쉽지 않은 훈련. 클라이밍반 에이스답게 시작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정해진 루트대로 정확히 이동하며 홀드를 정복해 나가더니 순식간에 반 이상을 앞질러 갑니다. 어려운 위치의 홀드도 막힘없이 오르는 채영이의 모습에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4: 역시 채영이는 막
2: 가고 근데 스킬이 좋아.
0: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
5: 근데 될 것 같긴 한데.
2: 근데 안 돼? 될 것 같으면 풀어야지.
6: 버티어 버티어. 아!
0: 중학생 언니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2: 굉장히 어려운데 채영이가 잘한 거지 니네들이 못한 게 아니야. 스킬이 필요해요. 거기에 테크니컬한 동작들이 잘 수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채영이가 그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센스라고 그러죠. 등반에 대한 센스가 좋고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나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 풀어가는 데 과정이 되게 잘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최대한 집중해서 그 무브를 풀어내려는 또 이 멘탈도 강하고.
7: 채영이가 등반할 때 발을 잘 쓰는데 저도 등반할 때 그런 걸 담고 싶어요.
8: 집중이 강한 선수. 태양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9: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0: 이토록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채영이가 클라이밍에 빠지게 된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1: 저는 고모가 클라이밍을 해갖고 이제 같이 외벽에 나갔다가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하게 됐어요.
2: 처음 고모가 하는

0: 됐어?
1: 엄청 멋있었어요.
0: 어떤 느낌이었어? 처음에 이렇게 잡고 올라갔을 때?
1: 약간 손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갖고 이제 끝까지 갔어. 보니까 이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2: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첫 암벽을 탔던 채영이는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타고난 모험심과 승부사 기질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순식간에 클라이밍은 채영이의 전부가 됐죠.
0: 잘 어디 타고 올라가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3: 그런 거는 딱히 그렇게 못 봤어요. 예, 그냥 여느 아이들도 다 그냥 냉장고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문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딛고 올라가고 그냥 다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평범한 아이겠거니 다른 애들처럼 다 그렇게 노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게 좋아할 줄은 몰랐죠.
2: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을 올랐는지 채영이의 노력과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암벽화들.
3: 운동하면서 연습하면서 아니면 시합 나가면서 계속 신었던 신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때 발을 이렇게 쫙 펴서 신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신발을 신어야지 발에 힘이 더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 더 불편해요. 발 상태가.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채영이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안 하고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데 계속 말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해라 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0: 근데 채영이는 클라이밍이 왜 좋아?
1: 그냥 홀드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약간 무섭긴 한데 끝까지 올라가면 기분이 되게 행복해져요.
2: 뛰어난 집중력과 체력을 무기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두각을 나타내며 초등부 절대 강자로 떠오른 채영이.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인 고미영컵 클라이밍 대회에서 3년 연속 순위권 안에 들며 청소년 국가대표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채영이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머나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턱걸이를 하나, 둘, 셋, 넷. 순식간에 헐크로 변한 채영이. 13살 여자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팔 근육을 자랑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침 운동. 성인 남성도 하기 힘들다는 공중에서 계단 걷기를 해냅니다. 아니 도대체 작은 몸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지 감탄할 새도 없이 벽 사이에 얇은 몰딩을 잡고 온몸의 체중을 버텨내는 채영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0: 지금 꿈은 뭐야?
1: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국가대표가 돼갖고 뭐 여러 대회도 나가고 뭐 월드컵 이런 데도 나가고 싶어요.
2: 그 사이 주방에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정말 맛있겠다.
0: 네. 아침부터 반찬이 부지런해.
3: 채영이가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영이가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2: 비타민 가득한 채소에 단백질 풍부한 고기 반찬까지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0: 채영아 밥 먹어.
4: 잘 먹겠습니다.
0: 채영아 이거 닭가슴살하고 야채 있거든? 먹어봐봐. 많이 먹어.
4: 사실 맛있어 보이네.
0: 이거 맛있어봐.

0: 멸치 먹어라.
1: 멸치 먹어야지.
2: 다른 애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 보니까 먼 곳이 나오면은 가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뭐 뛰는 곳이나 먼 곳 나올 때 이제 그런 곳이 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힘이 많이 빠지면 이제 다른 곳 가서는 더 힘들어갖고 금방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3: 여느 때처럼 연습에 한창인 채영이. 그런데 표정이 어째? 뭐가 좀 안 되나 본데요?
2: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 안 돼.
4: 왜요?
2: 이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잡으면은 잡히는데 발을 찍고서 가려니까 약간 여기 이월대 걸리기도 하고 멀기도 해서 잘 안 돼요. 키 좀만 더 컸으면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안 돼서 좀 속상해요.
4: 작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특히나 리드 종목에서는 김자연이라는 선수도 53이라는 키로 월드 랭킹 월드에서 27번 그러니까 27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3: 신체적 한계를 연습으로 이겨내는 채영이의 근성은 유명하답니다. 실력이 향상될수록 키에 대한 아쉬움이 커가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채영이. 키가 작아 안 되는 길은 수십 번의 노력으로 답을 찾고야 마는 집념의 소녀죠. 클라이밍을 시작한 이후로 채영이의 손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벽을 올라야 하니 작은 손은 돌덩이 같은데요.
5: 여느 여자아이들의 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또래의 여자애들처럼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운동함으로써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약간씩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굳은 살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손 왜 이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채영이가 부끄러워서 조금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3: 남은 거리는 단 1m. 지금까지 완등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완등만 한다면 1등은 채영이의 차지입니다. 마지막 홀드를 잡고 완등에 성공! 채영아 정말 대단하다.
6: 잘했네.
3: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내려오자 그제야 안도하는 부모님. 채영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2: 완등 가갖고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잘했어.
8: 잘했어.
9: 보여줄게.
8: 너무 수고했어.
7: 잘했어.
8: 아이고 잘했어.
10: 야 머리에 눈 꼽혔다.
8: 너무 잘했어.
11: 너무 잘했어.
12: 와 완등하니까 기분 좋겠다.
2: 네 완전.
3: 독보적인 실력으로 한 발 한 발 오른 결과 결승전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 최종 1위를 거머쥔 채영이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정말 축하해. 며칠 후 채영이가 자연 암벽 등반에 나섰습니다. 짜릿함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 안전을 재차 확인해주는 엄마 덕분에 채영이가 마음 놓고 등반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때 등반 중인 채영이를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 2018년 아시안게임 클라이밍 국가대표 손종석 선수입니다.

0: 폭발적인 스피드로 벽을 평지처럼 전력 질주. 1초에 무려 2m를 오르는 사나이. 스피드 스파이더맨 손정석 선수가 채영이를 찾았습니다. 환영합니다.
1: 이번에 중국에서 하는 그 유스 대회, 아니 그 퀴즈 대회 나가게 됐는데 거기 스피드 종목까지 같이 있는데 이제 스피드를 좀 자신이 없고 잘 못하거든요.
2: 엄마 선생님이 스피드를 주 종목이니까 스피드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게. 손 한번 볼 수 있을까? 우와 장난 아니다. 돌덩이 같은데? 진짜 열심히 했구나.
3: 보통 클라이머는 손만 봐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채영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돌덩이 수준으로 제 손보다 훨씬 손바닥까지 전체적으로 굳은살이 있더라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스피드 클라이밍 하기에는 체구가 약간 작은 편이긴 한데 손을 보니까 그만큼 힘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일일 코치 손종석 선수의 본격적인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 실내 암벽장을 찾았습니다. 100도 경사에 높이 15m의 인공 암벽을 빠르게 올라야 하는 스피드 클라이밍. 먼저 손종석 선수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1: 완전 깜짝 놀랐어요. 스피드가 진짜 빨라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할 수 있겠어?
1: 너무 빠르네요.
2: 너무 빨라? 그럼 선생님 알려줄 테니까 배워보고 한번 해보자. 홀드는 항상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규격도 크기도 다 똑같아. 높이는 15m. 다음 잡고 여기 한번 띄워주고 마지막에 부적 세게 탁 치시면 돼.
0: 채영이가 스피드 클라이밍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상체 힘을 내며 동시에 하체를 이용한 추진력이 관건.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종목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2: 빠른데 한 4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는 원래 완딩 이렇게 치기도 힘든데요. 완딩까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잘하는 거고요. 진짜 1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연습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0: 기록 경신을 위해 채영이가 본격적인 연습에 나섰습니다. 한번 힘을 빼고 나면 웬만해선 끝까지 오르기도 힘든 스피드 클라이밍. 헌데 채영이 쉬지도 않고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새 확 줄어든 채영이의 완등 시간. 기어코 기록 경신을 해냅니다.
2: 완전 잘했어요.
0: 정말 대단합니다. 뛰어난 두 클라이머의 콜라보레이션.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가대표 손종석 선수입니다.
5: 저는 13살 클라이밍 선수 김채영입니다.
4: 오늘은 채영이랑 스피드 대결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페널티를 받고 대결을 해볼 거예요. 어떤 페널티가 좋을까요?
5: 눈을 감고서 가기. 그건
4: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5: 한 발만 쓰고 가기.
4: 한 발만 쓰고 가기? 괜찮은데요? 그러면 한 발만 쓰고 스피드 대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길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0: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정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두 사람.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대표답게 빠른 속도로 벽을 오르는 손정석 선수. 채용이도 만만치 않은데요? 막상막하의 대결, 과연 승자는? 정상을 향해 끝까지 사력을 다한 김채영 승리!

0: 한 마리 되긴 되네요.
1: 저 주신 거 아니죠?
0: 아, 아니에요. 진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 아, 쌤 한 발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0: 좋은 선수가 되세요.
3: 감사합니다. 태영아 축하해.
0: 평소에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같이 산에도 가고 같이 등반도 하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선수 같고 아마 세계 탑 랭커까지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4: 클라이밍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클라이밍이 되고 싶어요.
3: 더 높이 날아오를 채영이의 꿈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0: 스피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세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거든. 캠퍼 시뮬러, 손가락 근력 테스트야. 완전 잘해.
5: 이번 테스트는 점프력 테스트야.
0: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오! 테스트 해볼 문제는 난이도는 파란색 중급자 문제거든. 오! 완전 잘했어.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스피드 해보러 가자. 가자.

0: 우리는 센스타 Q.
1: 와, 잠깐, 우와.
0: 오. 아, 흔들어야 되지.
2: 힘들, 힘들.
1: 네. 와. 오. 오.
2: 나 잘 안 걸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3: 아이디어가 합시다.
2: 재밌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3: 네.
2: 뭐가 있을까?
3: 슬러시를 만드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슬러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과학적 음식을 만들, 간식을 만들자.
2: 역시 권위는 아, 항상
4: 포괄적으로.
2: 항상 먹는 걸로 빠지더라고.
3: 어,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콜라 같은 걸 흔들어가지고 되게 한 3시간, 5시간 얼리는 안으로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때 슬러시가 땅 하고 만들어져요.
2: 안 터지면 어떡해?
3: 아, 안 터져요.
2: 그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3: 이것도 있고, 아까 그 얼음하고 소금 넣어서
2: 그거처럼
3: 팩으로 만드는, 네, 팩으로 만드는 슬러시? 슬러시하고 철판 아이스크림?
2: 어, 철판도
3: 거기다 해서. 그러면은 이걸로 할래?
2: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3: 괜찮아. 그럼 이걸로
0: 사이언스타 카페.
3: 카페. 도착됐어.
2: 두 개.
4: 그래, 그래. 일단 뭐 사야 되죠?
2: 콜라.
4: 이렇게 콜라. 엄청 많이.
2: 물
4: 사야 될 것 같아.
5: 젤리도 살까요?
4: 어, 살까, 살까.
5: 많이 필요하겠죠?
4: 맛있겠다.
2: 아이스크림 먹고
3: 이것도
2: 싶다.
3: 이것도 더 많은 맛있을 것 같고.
2: 우리 아이스크림도 사자. 왜냐면 이 맛을 맛보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야 맛있겠구나라는 게 있잖아.
3: 그리고 맛은 기억을 못해요.
2: 그치, 빨리. 이런 거. 이게 그 딸기 그런 맛일 거 아니야?
3: 아이스크림에 과자 토핑하면 맛있어요.
2: 그거 데코가 되게 중요하구나.
4: 이걸로 데코 괜찮다.
3: 이것도 3개 하고 이런 것도 제가 즐거워요. 이거하고
2: 초콜릿도 살까? 초콜릿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3: 어, 좋아요. 아,
2: 지금 우리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닌지. 되게 많이 사.
4: 야. 아이고, 무거워라.
2: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 네, 이거 가지고.
2: 메뉴 개발을 하러 가야 되니까.
3: 네.
2: 일단 우리 기지로 가가지고. 본부로 가서.
3: 네.
2: 만들어 봅시다.
3: 네. 갑시다.
2: 가자.
4: 무거우니까.
3: 갑시다.
2: 우와, 근데 이거 안 찢어지겠지?
4: 준비를 해, 우리 치료 안 한 것 같아.
2: 자, 우리 이거부터 듣자.
3: 네.
2: 자, 우리는 센스타 큐! 네, 와우.
3: 네,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샀잖아요.
2: 그쵸?
3: 그럼 이제 뭐예요?
4: 저희가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 원리들이 진짜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2: 일단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립시다.
4: 그럼 한번 화이팅 하고 갑시다.
2: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주스를 이용해서 주스 슬러시를 만드는 거야. 괜찮지 않아?
3: 네.
2: 그치?
4: 여기 얼음이랑 소금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주스를 담고 같이 흔들면은 얼거든요.
2: 얼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4: 왜 그러냐면은 그 어는 점 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그래.
1: 이거 좀 안을.
0: 그래. 그래. 맞아. 위에다가 얼음을 좀 해야 되니까.
1: 요거를, 요거.
0: 건이가 이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2: 여기도 보여요, 아까도 얻는 게.
0: 봐봐.
3: 우와.
2: 됐어요.
0: 된 것 같아, 잠깐만.
2: 볼까?
0: 자, 어.
4: 한번 빼봐요.
0: 2분 정도 했거든요?
2: 오, 됐다.
3: 우와.
2: 오, 됐다.
0: 우와.
3: 진짜 되네?
2: 오, 됐어요. 슬러시 완성.
4: 역시.
0: 대박.
4: 역시 과학은 위대해.
0: 우와, 신기하다.
2: 이거 있어요.
5: 처음에는 주스지만.
3: 우와! 은지! 살려. 우와! 은지! 살려. 아, 나 손 씻어, 손 씻어.
2: 됐어요.
0: 야, 진짜 슬러시가 됐어.
1: 오, 진짜 이게 돼?
0: 자, 먹어보도록.
1: 자, 드디어 시식.
0: 와, 오, 신기하다.
2: 맛있는데?
0: 슬러시 만드는 기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0: 우유도 얼려보자, 이렇게. 우유 얼려서 요즘 무급빙수 많이 만드니까. 우유는 한 3, 4분 한다 치고 해서 여기 담으면서 재료들까지 담아서 팥빙수를 만드는 거.
1: 팥빙수 해. 해보자.
0: 일단 그러면
1: 딱 닫고
2: 진짜
1: 노래 한번 소리 쳐. 맞아. 자, 나와 이제. 이거 시작과 동시에 막 한 대로.
3: 들어주세요.
1: 이게 딱 그거다. 우리 이거 한 곡을 할 때 한 곡을 틀어놓고 하는 거야. 괜찮지? 어우.
2: 아까 이거 양을 좀
1: 빨리 일단 더 녹기 전에 빨리
2: 더 넣고. 어우, 됐다 됐다.
1: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되네.
0: 저는 맛이 궁금해서 일단 한 개가 나왔고.
1: 거품이 조금 많긴 하다. 거품이 많은데 괜찮아.
0: 설탕 같은 것도 넣어야겠다.
2: 연유 넣으면 되죠.
0: 진짜 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맞아, 맞아, 이거를 맞아.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해야지.
2: 저는 되게 마구잡이로 넣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1: 와, 건이뻐. 엄청나다. 자, 먹어봅시다.
0: 먹읍시다.
1: 오, 팥빙수 맛이야. 딱.
0: 그럼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뭘로 할까요?
1: 뭔가?
0: 눈 내리는 과자 마을.
1: 와, 눈을 되게 잘한다.
0: 감성이
1: 되게 있어. 뭔가 시적이구나, 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먹은 거 아니야?
2: 맛있어.
1: 그럼 카페 이름 그냥 사이언스 탑 카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해볼 메뉴는 철판 아이스크림.
0: 철판 아이스크림.
1: 근데 철판 아이스크림을 일단 만들려면 철판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 철판을 온도를 정말 낮게 해야 되잖아.
2: 네, 그럴 수 있어요.
0: 얼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 얼마나 넣어야 될까?
2: 많이요. 철판이 위에 닿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우와, 호러물인데? 이거 진짜 호러물인데?
1: 대박. 붙어서 뭔가? 얘가 완전 딱 붙지만 않게 잘 해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다리자.
2: 얘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3: 기다려요?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죠?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몇 도인지 궁금해요. 갑자기. 아.
2: 어, 이거는. 이것은.
1: 우와, 마이너스 47.4.
3: 진짜요? 헐. 아.
2: 그러면은 만드는 법 레시피를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철판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영하가 찍히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오, 충분히 차가워졌네요. 그치. 이때 이제 생크림을 투착해줍니다. 철판 위에.
2: 근데 거니꺼는
0: 거니꺼가 그래도 그나마 반응성이 있어. 그래서 중요해.
3: 오! 올려줬어! 올려줬어! 올려줬어! 올려줬어!
2: 오, 진짜?
3: 올려줬어!
2: 진짜? 오, 그러네!
3: 올려줬어. 진짜 올려줬어.
2: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3: 오케이. 조금씩! 저 올려줬어.
2: 거나 조금만 놔둬봐. 그냥.
1: 아, 나 놔둬야겠다. 난 딸기를 많이.
2: 언니가 있어요. 아,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다 있는 부분은 어딘데?
0: 네. 맞아요.
2: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아이스크림 만들지? 애들이 기다리다가 진짜 갈 것 같은데?
0: 어, 온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2: 그러니까, 나 잘 안 얼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못해요.
1: 그냥 쉐이크밖에 안 돼요.

0: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1: 좀 더 잘 철판을 통째로 좀 얼릴 수 있는 방법을
0: 그럼 좀 큰 데다가 하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얼려?
2: 얼려요?
1: 네, 얼리는데 뜨거운 물을 하면은 그게 더 표면이 매끄럽게 잘한대요.
0: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2: 네. 봐봐. 네. 다 녹았어.
0: 다 녹았어?
1: 네. 이제 얼리면 될 것 같아.
2: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콜라랑 물이랑 환타랑 넣어놨잖아.
2: 네.
0: 막 흔들어야 돼.
2: 미친 듯이 흔들지.
0: 나 되니까. 예.
3: 이 정도면 됐죠.
0: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2: 충분하다.
0: 꽉 찼어, 꽉 찼어. 넣자, 넣자.
3: 일단 이거는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고.
1: 맞아요.
3: 했어요.
1: 빠른 진행을 내 위해서 꽝 쳐주세요.
3: 하나, 둘, 셋.
0: 우와, 와, 대박.
3: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우와, 와, 대박.
2: 별빛이 내린다. 슬러시 됐다.
1: 와, 이건 진짜 이쁘다.
2: 완전 하나 얻어볼까? 그냥 슬러시예요, 슬러시.
1: 진짜, 와.
0: 아니, 이거 어떻게 얼어, 이게?

0: 이건 진짜 아름답다. 어때요?
1: 시원해.
0: 그게 딱 좋네.
1: 근데 갑자기 왜 짠맛이 나지 생각했는데
2: 아 숟가락 때문에 그렇구나. 어쩐지 나도
3: 또 자꾸 아니 이거 왜 짜지? 이랬는데 이걸로 우리가 소금물이야.
0: 아 어쩐지
3: 이름 지어주세요.
0: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3: 멋있어.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와.

0: 사이언스타 큐!
1: 네, 드디어 저희 사이언스타 카페를 열었습니다. 와, 우리가 네. 진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2: 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1: 근데 오늘 의상들이 아주 그러니까 멋있어요. 너무...
3: 다 멋있는데?
2: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3: 프린스.
1: 그 프린스 그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네. 빨리 오픈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오픈 준비 끝! 끝! 밖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그 콜라를 슬러시로 만들어줄게요. 신기하지? 이따가 엄마랑 같이 와요.
1: 과학적인 원리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할 건데
0: 둘 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알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1: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이제 시수. 시수 이제.
1: 오, 많이 온다, 많이 오신다.
2: 그럼 이제 빨리 이제 다 만들어 봅시다.
0: 오, 이제 손님들이.
2: 어, 많이 왔어요.
0: 네, 시간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음식은 뭐죠?
3: 네, 저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신경이 얼어버린 콜라입니다. 첫 번째 메뉴. 친구들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콜라가 얼어있지 않죠?
0: 짠!
3: 얼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충격을 빵 주면 이따가 갑자기 얼 거예요.
2: 그러면은 먼저 뚜껑을 하나는 빡 빼줘야 돼요.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0: 빨리 닫아야 돼.
2: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물이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4: 우와! 와, 이쁘다!
2: 보여요? 올렸어요.
0: 신기하죠? 신기하면 박수! 자, 이제 이 슬러시가 먹고 싶다, 손!
3: 아, 그럼.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줄게요.

0: 자, 카페 두 번째 메뉴는요?
1: 네, 두 번째 메뉴 바로 저기 써져 있죠?
2: 흩내리는 과자말.
1: 네, 맞습니다. 흩내리는 과자말.
0: 여기 이 통에 얼음을 가득 담고 소금도 많이 담을 거예요.
3: 소금을 넣는 이유는?

0: 지퍼백에 우유를 넣어줍니다. 네.
1: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서 이 통에다가 넣기.
0: 그 다음에 잘 닫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 셋이서 춤을 출 거예요. 마구마구 출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0: 짜잔! 뭐야 여러분?
1: 이거 봐, 우유가 다 얼었어요.
2: 이거 봐요, 친구들.
0: 신기하죠?
1: 신기하죠?
0: 와!

0: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뉴인
1: 눈 내리는 바다마을
0: 해산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요.
1: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0: 네, 세 번째 메뉴가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2: 케이크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3: 거의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4: 다 녹았어.
0: 다 녹았어?
4: 네.
0: 제일 중요한 철판 꺼낼 거예요.
1: 오, 시원해.
3: 이것만 끓이고.
0: 하나씩. 네. 자, 그럼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판 철판에다가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얼어요. 여기다가 연유와 텔라를

0: 구호즈.
1: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잘 얼었어요, 잘 얼었어요. 이제 이거를 말아서 줄게요, 친구들. 좀만 기다려서. 짠! 이렇게 이제 과일로 비프를 잘 해준 다음에 딱 꽂아주면.
2: 와, 진짜 첫 번째.
1: 완성!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
3: 완성! 되게 뻔뻔하죠?
1: 아, 너무 뻔뻔했어.
4: 맛있게 먹어요.
3: 자, 친구들 맛있게 먹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타 큐 카페 대성공! 네, 저희의 카페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1: 아래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2: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0: 네, 그럼 다 같이 사이언스타 큐!
2: 빡 빼줘야 돼요. 빡, 빡,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0: 빨리 닫아야 돼.
2: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무리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2: 후예요? 올렸어요.
1: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0: 꿀알?
1: 내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
0: 아, 재밌는 바비?
2: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3: 네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2: 아,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0: 짜잔.
2: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오, 봤어?
0: 아니, 재미없어서 안 봤어.
1: 아, 다들 재미없대. 어떻게 해야 재밌지?
0: 잘할게.

0: 저거다. 저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1: 봉초이, 나랑 같이 재밌는 형제들 하자. 응?

0: 바비보다 훨 낫다.
1: 왕기요.
0: 마시멜로 토끼에 반했어요.
2: 어? 곰시멜로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조수, 혹시 곰시멜로
3: 방송 중이에요.
2: 아니, 그걸 왜 이해? 그래서 곰시멜로가 줄었군. 당장 빼지 못해.
3: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1: 죄송해요, 철수님. 재밌는 것 좀 보여주느라.
3: 오, 이봐, 반응 좋은데?
1: 오, 나 다음에 뭐 할지도 벌써 생각했다?
4: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향유는.

똥 아니에요. 초콜릿 파이를 똥처럼 뭉친 거예요. 진짜 똥 가죠? 같이 만들어 볼까요?

0: 어린이들! 똥 먹으면 안 돼!
1: 지금 방송 주고? 잠깐만요.
0: 똥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있어서 똥을 먹었다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1: 아이 참! 이거 똥 아닙니다. 초콜릿 파이를 만나봅니다.
0: 뭐? 아니, 음식으로 왜 그런 장난을... 손은 깨끗이 씻고 만든 건가?
1: 당연하죠. 오! 오늘은 반응이 더 좋아! 왔다! 재밌는 형제들이 구독자 1000명 가자! 오예!
0: 이봐! 난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핫초코 가게에서 이상한 장난은 금지다! 알겠나?

0: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하자.
1: 검철 씨가 자꾸 뭐라 해서 안 되겠어.
2: 그니까.
0: 응, 싫어.
2: 그래, 우리 오늘 방송 실험으로 그림 그리기 할래?
1: 오, 좋은데?
2: 초코, 딸기, 그리고 또
0: 뭐가 있지? 더 없나?
2: 이건 뭐지?
0: 응.
2: 줘봐.

0: 클럽인가 봐.
1: 오, 그러네.
0: 가자. 가자.
2: 간만에 조용히 핫초코를 마시는군.
3: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미있는 형제들 해야죠. 다시 재미있는
4: 안 합니다.
3: 철수님은 재미있는 형제들 안 보시나? 전 팬이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네. 아유, 놓칠 뻔했네.
1: 짠! 저는 초코 시럽으로 푸바오를 그렸어요. 어때요?
0: 짠! 저는 청고도 시럽으로 애벌레를 그렸어요. 누가 더 잘 그렸나요?
5: 아, 나지. 곰초이, 바비, 재미있는 형제들 오늘도 꿀잼. 바비, 둘 다. 초코 푸바오 먹고 싶다.
3: 나는 초코 푸바오. 철수님은요?
4: 가만. 저건?
3: 네?
4: 시럽이 아니라 세제 같은데?
1: 이번에는 푸바오 식빵이랑 애벌레 식빵 먹어볼게요. 아까운.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4: 곰초이, 그거 청포도 시럽 아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야.
1: 저요? 여기서 맛있는 게 있는데.
4: 냄새만 그런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1: 알겠습니다. 진짜 세제라고?

0: 세제네?
1: 앞으로 세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죄송하면 여기 청소 좀 도와주겠나? 요즘 조수가 바빠서 핫초코 가게가 엉망이군.
1: 그러네요.
2: 난 배달하러 이만.
1: 네, 다녀오십시오. 얼른 카프터 치우고.
3: 곰씨! 곰씨?
0: 어떡해! 변신! 변신!
3: 우리 다음 방송.
4: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이제 재밌는 형제들 못할 것 같아.
3: 응? 왜?
4: 그것 때문에 출수님이 너 못 돕고. 안 되겠어.
3: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젤리 재밌게 먹게 하려고 했는데.
5: 딱 젤리 먹는 것까지 말게. 나 젤리 좋아하거든.
6: 안녕하세요. 우리는
3: 재밌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5: 그래서 오늘은 엄청 맛있게 젤리를 먹어볼게요.
3: 먼저
5: 지렁이 젤리.
6: 계속해야 돼.
5: 이러더라 이야.
2: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배달은 다 했고 곰초이는 청소 잘 하고 있으려나?
5: 이번에는 이 젤리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3: 이게 무슨 젤리지? 맛있는 젤리?

0: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멈춰.
1: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0: 철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금 중이라고요!
1: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게 세제였어?
2: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2: 어? 젤리다.
0: 새로운 건가?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2: 아니야.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철수님, 저 이제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철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을 겁니다.
4: 곰철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어? 재미있는 형제들에 나온 곰철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2: 우와, 저 곰인형 누구? 안정곰돌이 멋져요. 저게 세제구나. 곰돌이가 형제들을 살렸네.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아, 철수님, 우리 같이 방송을 보면 어때요? 제목은 안전한 형제들.
4: 그럼 전 당장 구독하죠. 예, 예.
5: 안 한다.
2: 참, 우리 인기 있다고 될 수 있다고요. 철수님? 네? 철수님, 제발요. 곰돌이님이 같이 부탁하잖아요. 철수님, 제발요.
5: 내가 원하는 건 인기가 아니고 혼자만의 핫초코 타임. 하지만 쉽지 않군.
4: 제발요.
6: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8: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6: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7: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누구나 암호를 풀어라.
1: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응, 응. 어? 짜잔! 이것 봐!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초대장!
1: 우와!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2: 그래! 우리 모두 다 초대받았어!
1: 그런데 곰기 요원은 어딨지?
2: 곰기 요원은 아까 전에 벌써 출발했어! 저기 봐!
1: 여기는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암호를 푼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
3: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과연 나도 암호를 풀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떨리는구만.
4: 누구나 요원이라면 암호를 푸시오. 보시오.
3: 좋았어. 덤벼라 암호. 어? 이건 바로
5: 3 더하기 1은
2: 4와 같습니다.
3: 아하, 몰라 몰라. 아니, 아니, 알아라 별에서 해결한 문제랑 똑같잖아.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더하기 5. 더하기 2는 3과 같습니다. 바쁘다게 정과.
6: 정부, 암호를 틀렸습니다.
4: 누구나 요원 맞습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주시죠.
7: 다시 풀어주시죠.
3: 틀렸다고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구만. 5 더하기 2는 7. 더하기와 7. 자, 그럼 다시 곰기 요원 입장합니다.
6: 그림과 다릅니다. 그림과 다릅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4: 아니, 당신 누구야?
7: 누구야? 누구야?
3: 누구겐 누구야? 떠오르는 신입 요원. 곰기.
8: 곰? 뭐? 누구?
4: 누구든 암호를 틀리면 입장할 수 없다. 없다. 없다.
3: 아니, 아니, 저 진짜 누구나 신입 요원.
1: 큰일이야. 곰기 요원이 암호 풀기에 실패했어. 어떡하지?
2: 곰기 요원은 왜 암호를 틀렸을까?
1: 곰기 요원의 답이 그림과 맞지 않았거든.
2: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
1: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요원은? 자, 오, 우리 서윤 요원.
9: 당근이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개가 된 것 같아.
2: 맞아 맞아. 다섯 개의 당근 중 두 개의 당근이 가버렸지. 거짓말 당근.
1: 그렇다면 암호 속 네모에는 뭐가 알맞을까요?
10: 빼기.
2: 그렇지. 그럼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1: 좋아. 같이 잘 살펴보고 한 번에 암호를 통과하자고. 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2: 아하, 이게 바로 빼기. 그런데 이 빼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1: 예를 들어서 이럴 때?
2: 당근 아이스크림이 6개! 아! 그런데 그중 4개나 녹아버렸어!
1: 그럼 나훈 아이스크림은 몇 개지?
8: 2개!
2: 딩동댕동! 바로바로 6배기 4는 2와 같습니다!
8: 6배기 4는 2와 같습니다!
1: 6과 4의 차는 2입니다!
8: 6과 4의 차는 2입니다!
2: 아하! 빼기는 이렇게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뿅! 사라질 때 사용할 수 있구나!
1: 그리고 또 이럴 때 빼기가 필요하지! 요원은 셋! 의자는 둘!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해볼까?
2: 요원과 의자를 하나씩 이어보면 의자가 하나 더 적네.
1: 이 상황이 바로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8: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2: 3과 2의 차는 1입니다.
8: 3과 2의 차는 1입니다.
2: 빼기는 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도 쓰는구나.
1: 맞아. 공기원, 이럴 땐 빼기를 쓰는 거야.
3: 아하! 공기요원, 다시 도전! 당근 5개에서 2개가 빠졌구만. 그렇다면 이건 바로 빼기 3과 5 빼기 2는 3.
6: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요원 봄, 기, 님 환영합니다.
4: 봄기원 어서 들어오시죠.
3: 차!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차하하하하.
2: 터터터터
1: 끼끼끼끼
2: 터터
1: 끼끼
8: 빼기놀이.
1: 8 빼기 3은
2: 5와 같습니다.
10: 8과 3의 차는 5입니다.
2: 5 빼기 5는
1: 0과 같습니다.
10: 5와 5의 차는 0입니다.

0: 이와 같습니다.
1: 사와이의 차는 이입니다.
0: 이때기 영은
2: 이와 같습니다.
1: 이와 영의 차는 이입니다.
0: 빼기 빼기
2: 누구나 누구나

0: 즐기는 와장창 볼링 게임. 공을 굴려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이야.
1: 요원들의 점수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게.
0: 몇 개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궁금한걸. 그럼 첫 번째 선수 서윤 여왕
1: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0: 네,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몇 점? 우와!
1: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쓰러졌네요.
0: 굿배기 4는 5와 같습니다. 5점입니다. 오호!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승하 요원 준비.
1: 공을 들어주시고 굴려주세요.
0: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우와! 점점!
1: 이번에는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쓰러졌습니다.
0: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점입니다.
2: 우와! 잘했어, 잘했어!
0: 마지막 선수는 검기 요원!
1: 검기 요원,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2: 자, 좋았어! 원,

0: 우정은 구와 같습니다.
1: 그럼 난 구접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건가?
0: 으이그, 그럴 리가 있겠어?

0: 기 공기 공기
1: 우와
0: 우주 최고 용왕
2: 공기
1: 내 공기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용왕 그래 바로 너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3: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3: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죠?
3: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3: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3: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4: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3: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0: 로블리? 응?
5: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3: 예?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3: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6: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7: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3: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토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5: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0: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5: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3: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3: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0: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8: 우, 재미없다.
9: 우, 재미없다, 핑.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5: 간식 시간까지.
9: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5: 같이 할 친구.
9: 그럼 놀이터로 출발.
10: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3: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1: 아이고야.
3: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0: 놀이터에 모여있네.
1: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0: 꽃찾기 놀이 중인가?
2: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1: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내는 신고 가위바위보.
3: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4: 싫어, 절대 싫어.
5: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3: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4: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5: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4: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3: 할 거다, 핑!
5: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4: 모르겠다!
3: 쿤타! 너 오늘 각오해?
4: 어디 한번 해볼까?

0: 천이 물풍선!
1: 물풍선이 다 떨어졌어.
0: 기다려.
1: 망철 해바라기.
0: 멈춰! 그만! 관찰 해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 해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2: 어? 로블리가?
0: 얘들아! 청소!
1: 잠깐! 우리 모습 좀 봐!
3: 어떡해?
4: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로블리 감격 또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3: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한 번에 피! 잠깐! 코튼!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3: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핀!
3: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1: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0: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어.
1: 안 돼,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1: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5: 간신히 끝냈네.
6: 따따이.
5: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7: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8: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요?
7: 큰일 났어! 로블리가 벌써 성 근처에 도착했대! 벌써?
4: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0: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1: 로블리가?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0: 즐길게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나도.

0: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0: 붉은 반점에 여튼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2: 모기?
0: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리. 응? 너무 가려워요.
3: 간질간질 모기자구.
4: 으아, 가려워.
5: 얼룩벌룩 모기자구.
1: 얼굴이
4: 이게 뭐야.
6: 도대체 왜 못 견디게 가려운 걸까.
0: 그건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6: 침 때문이야.

0: 거죠?
1: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0: 그럼 어떡해요?
1: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0: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핀핀.
1: 잡았다, 핀! 목이다, 핀!
0: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1: 엄청 작아.
2: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1: 나 보인다, 핀!
0: 우와, 정말?
1: 하나, 둘,
3: 열 마리?
1: 여기도 모기가 있어.

0: 찾았어요. 가려움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얘들아, 야들 잡아라.
2: 잘했어, 핑핑.
1: 쭈피쭈피쭈 반짝반짝 피는 방울.
3: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일단 약부터 바르자.
4: 이제 괜찮은 거겠지?
1: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보호막이 금방
0: 어때요? 괜찮나요?
3: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5: 로블리!
6: 로블리에겐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5: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3: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모기들아, 이리 오.
3: 지금이야.
0: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3: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리, 베리, 모기 잡힌.
4: 뽕이야.
3: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0: 치면서 생각하자고.
1: 퀴! 응? 오호, 기발한데? 지랄이란 나다, 퀴!
0: 도니, 너는 차에서 방법을 찾아.
2: 강한 우정.
3: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오!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2: 뭐지? 갑자기 어디서 토네이도가?
4: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5: 루스!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4: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5: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4: 말도 안 돼!
5: 이쪽으로! 빨리!
6: 루스!
7: 안 돼! 위험해!
4: 도와줘야 해!
2: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5: 루스!
4: 할아버지!
5: 어디 다친 데는 없니?
4: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2: 휴, 큰일 날 뻔했어.
4: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7: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4: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2: 골든보이가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7: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4: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2: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7: 어떻게?
4: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5: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2: 좋아. 가자, 아리.
4: 응? 조심해, 얘들아.
2: 아리, 반대쪽을 잡아.
4: 알았어.

0: 안돼!
1: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2: 얘들아 괜찮아?
3: 괜찮아.
2: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4: 걱정하지 마. 너한테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임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어.
2: 골든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2: 어?
1: 이제 슈퍼 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

0: 당장 멈춰! 토네이도를 멈추라고!
1: 어?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4: 어? 어? 어?
0: 우와!

0: 당신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 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보기 섀도우 스피드.

0: 골프 흑체컵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

0: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1: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 X 볼을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0: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2: 내 이름은 슈퍼꽁지.
4: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5: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5: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4: 뭐? 그게 진짜야?
5: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4: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5: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6: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7: 안녕 꽁지야.
6: 안녕. 안녕 세미.
1: 안녕.
7: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6: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8: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6: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8: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2: 짜잔! 우리 왔어.
6: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2: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1: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6: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1: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7: 거기,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2: 지금은 가봐야겠다.
1: 나중에 얘기해줄게.
7: 호기, 아리, 돌아왔구나.
1: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7: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1: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7: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9: 안녕 얘들아.
10: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1: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11: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 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12: 그러면 월드 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1: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7: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잠깐, 맥스는 어딨지? 응?

0: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1: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0: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1: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0: 우와.
2: 맥스,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1: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0: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2: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1: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하!
0: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아흠.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집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5: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5: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2: 아니야. 나는...
5: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2: 잠깐만. 안 돼.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0: 아니, 공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공지야. 슈퍼공지 스윗!
1: 공지야!
0: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2: 조심해.
1: 공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윗! 공지야, 멈춰.
0: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4: 조심해! 충돌하겠어!
0: 너무 늦었어!
1: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4: 조심해!
1: 한 번 더!
4: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5: 나도 도울게.
6: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감자 아저씨 마을에 오다.
1: 위 아래 위. 파파 가족이 감자 아저씨가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 위
2: 아래. 아침엔 저렇게 살 빼는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니까. 아래.
3: 자, 이제 제가 받은 예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참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도 알죠? 이런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몸매가 날씬해진다는 거요.
2: 저요! 저도 채소랑 과일 정말 많이 먹거든요.
3: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저를 만나시려면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오세요.
0: 엄마, 우리 또 감자 아저씨 보러 가면 안 돼요?
4: 기껏 감자 아저씨 보러 거길 가자고, 페파.
2: 저건 그냥 감자가 아니잖아.
0: 그 유명한 감자 아저씨예요. 우리도 저 아저씨 보러 가요. 네, 엄마.
4: 아, 알았어.
1: 모두 감자 아저씨를 보려고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왔습니다.
0: 저차 감자 아저씨 차 아니야?
5: 감자 아저씨야!
0: 에이, 뭐야, 페파잖아. 모두 안녕하세요?
5: 안녕, 페파.
6: 수지가 너 감자 아저씨인 줄 안 거 있지?
0: 말도 안 돼. 나 감자 아저씨 안 닮았어.
6: 그러니까, 페파 넌 덩치도 큰데.
0: 감자 아저씨가 나보다 덩치 더 크다.
6: 에이, 감자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0: 감자는 암만 커도 이만하거든.
6: 봐! 진짜 감자 아저씨야!
1: 드디어 감자 아저씨가 마을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6: 우와! 무슨 감자가 이렇게 크지?
3: 지금부터 e스포츠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아, 보기 좋다. 건강엔 역시 운동이 최고죠. 신선한 채소랑 과일도 많이 먹고요.
0: 어떤 채소랑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요?
3: 사과도 좋고 오렌지나 당근, 토마토도 좋죠.
0: 감자는요? 감자는 다 작은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커요? 아저씨는 그냥 감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리도 달렸잖아.
6: 맞아. 그냥 감자엔

0: 필요 없어. 아저씨는 감자 영웅인가 보다.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아저씨 방송 봐요.
1: 암 그래야지. 나한테 그림 그려서 보내는 것도 잊지 마라.
2: 네, 아저씨.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어요.
4: 자, 여러분, 오늘은 감자 아저씨한테 보낼 그림을 그리도록 할까요?
2: 맞아!
5: 전 파인애플 그렸어요.
6: 전 이 당근을 그렸고요.
4: 잘 그렸구나. 에밀린 어떤 걸 그렸니?
7: 전 콩이요.
4: 귀엽구나. 페드로는?
8: 전 감자 영웅 그렸어요.
4: 오, 그렇구나. 우리 조지는 아주 먹음직한 토마토를 그렸네. 페파는 어떤 채소를 그렸는지 볼까요?
9: 전 아빠인데요. 텔레비전 보는 아빠예요.
4: 오, 재밌구나. 자, 이제 이 봉투에 우리가 그린 걸 다 담아서 감자 아저씨한테 한꺼번에 보내자.
3: 다음 날 아침, 감자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됐어요.
10: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척 보면 다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9: 우리도 그림 그려서 감자 아저씨한테 보냈는데 봉투에 담아서요.
11: 애들이 보낸 봉투 받았어요?
9: 아저씨는 아빠 말 못 들어요. TV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11: 어, 참, 그렇지. 깜빡했군.
10: 오늘은 그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는데요. 이 토마토는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럽죠?
9: 저거 우리 조지가 그린 건데.
11: 역시 우리 아들 조지라니까.
10: 근데 전 페파 어린이가 보낸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든답니다.
9: 우와!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10: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를 그린 건데요. 아무래도 페파 아빠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11: 에? 뭐라고?
10: 보고 있죠, 페파 아빠? 오늘은 일어나서 같이 뛰는 겁니다.
11: 어우, 알았어요.
10: 위, 아래, 위, 아래, 위.
3: 페파 아빠는 위아래로 뛰는 게 좋았습니다. 페파네 가족 모두 위아래로 뛰는 걸 좋아했죠.
6: 기차 여행.
3: 오늘은 페파랑 친구들이 기차를 타는 날입니다. 역장님은 토끼 아저씨죠.
1: 표 몇 장 드릴까요?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린이 표 열 장이랑 어른은 저 하나만 주세요. 자, 여러분, 이 표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1: 기차표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8: 어? 제 표가 안 보이는데요.
4: 아이쿠, 저런 페드로. 선생님이 잃어버리지 말랬잖니.
9: 거기 바닥에 있네.
1: 호호,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9: 어, 저기 기차 온다.
8: 오빠.
3: 기관사는 이모토끼죠.
4: 모두 올라타세요.

0: 현장 수업 과제를 줄게요.
1: 친구들이 할 일은 이 종이에 나온 걸 다 찾는 거죠.
2: 이건 밴데, 이건 신호등이고,
3: 터널도 있어.
2: 얘들아, 나 나무 봤어.
4: 나무도 찾으라고 돼 있어?
2: 아니.
4: 얘들아, 나 구름 찾았어.
3: 구름도 이 종이에 찾으라고 돼 있어?
4: 아니.
2: 저기 데니 할아버지다.
5: 안녕, 얘들아.
6: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4: 데니 할아버지도 찾는 거였어?
3: 무슨 소리야, 베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올 리가 없잖아.
4: 근데 배 타고 계시지 않았나?
2: 맞아, 배는 이 종이에 나와 있어.
6: 맞지?
1: 친구들은 배를 찾았다고 종이에 표시했죠.
7: 표 좀 보여주세요.
1: 토끼 아저씨가 모두 표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3: 저 또 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7: 어이쿠 저런, 어쩌다 또.
8: 미야옹.
4: 헤드로, 네 표는 이거 아니야? 자기가 깔고 앉아놓고.
7: 이제 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헤드로.
1: 기차는 오르막길에 천천히 올라가죠. 내리막길은 엄청 빨리 내려오고.
3: 선생님, 저요. 지금 멀미할 것 같은데요. 앞칸에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0: 그래, 헤드로. 앞칸에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렴.
9: 뚜따땀 땀땀.

0: 찾았구나. 멀미나니? 얼굴이 그게 뭐야? 잠깐 이 기차 몰게 해줄까?
1: 그래도 돼!

0: 친구들은 신호등을 찾았다고 종이에 또 표시했죠. 누군가 철로를 건너려면 이렇게 신호등으로 기차를 멈춰야 합니다.
1: 어, 어디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네! 어, 근데 우리 터널만 못 찾았어. 어, 왜 이렇게 어둡지? 터널에 있으니까 그렇지.
0: 이제 터널을 찾았으니 전부 다 찾았네요.
2: 종착역입니다.
3: 다 왔습니다. 모두 기차에서 내려주세요.
1: 근데 선생님,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요?
2: 허허, 페파. 그 역으로 다시 왔거든.
0: 순환 열차라 다시 제자리로 왔군요.
3: 표 좀 보여주세요.
1: 페드로, 너 표 또 잃어버렸구나. 어...
2: 페드로, 이제 내 모자 다시 돌려줄래?
4: 너 페드로 네 표 아니야?
1: 어, 여기 넣어둔 걸 깜빡했네. 할머니의 암탉.
0: 팔팔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5: 어서 오렴, 우리 손주들.
2: 잘 자라. 내일 보자.
1: 네, 엄마, 내일 봐요.
5: 오늘 밤 너희들이 어디서 잘지 보러 갈래?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놀러 오면 쓰던 방이란다.
1: 아주 먼 옛날에요?
5: 너희 엄만 이 침대에 누워서 자곤 했지.
1: 오, 이거 되게 잘 돼요.
5: 하는 짓도 엄마를 많이 닮았네.
1: 우리 엄마도 이렇게 침대에서 뛰었어요?
5: 물론이지.
1: 근데 엄마는 왜 우리가 침대에서 뛰면 야단쳐요?
5: 너희 엄마도 어렸을 땐 지금 너희처럼 깍쟁이였거든.
1: 우리 엄마가요?
5: 그래. 자, 이제 할아버지 밭일 하시는 거 구경하러 갈까?
3: 아이쿠, 페파랑 조지 왔구나. 어서 오렴. 이리 와서 직접 기른 당근 볼래?
0: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를 자랑하시네요. 오!
3: 이쪽에 할아버지가 기른 콩밭도 있어.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는 바로 이 상추니까. 에이, 이럴 수가. 내 상추가 다 어디 갔지?
1: 누가 그런 거지? 새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3: 옳거니, 새들이 그랬군.
1: 허수아비도 있는데 새들이 왜 겁을 안 내지?
3: 할아버지 상추를 뜯어먹은 새들은 아주 멍청한 새들이니까 그렇겠지.
5: 아니, 무슨 일인데 또 그래요?
3: 아니, 몰라서 물어. 당신 친구들이 내 상추를 또 뜯어먹었어.
5: 어떤 친구요?
3: 톰이랑 딕, 헬인가 하는 녀석.
5: 애들 이름은 그게 아닌데요.
0: 할머니가 닭을 기르시네요.
1: 와!
5: 인사해. 얘들은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라고 해.
1: 안녕.
5: 그리고 쟤는 네빌이고.
1: 네빌, 얘는 남자예요, 할머니?
5: 그래, 베파. 어린 수탉이란다.
3: 이 녀석이 제일 나빠. 내 상추밭을 마구 파헤치거든.
5: 파리도 못 죽이는 애한테 무슨.
3: 아, 내가 봤는데 뭐 파리 잡아먹는 거.
4: 우와.
3: 내가 기른 상추 뜯어먹는 것도 봤고.
5: 너희는 할아버지 상추 안 먹지? 맛없어서. 그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주는데 뭐하러? 착하지? 집에 가자. 페파, 조지, 너희도 모이 한번 줘볼래?
1: 네, 저도 줄게요, 할머니.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오, 얘들이 사는 데 인형집도 있네.
5: 이건 닭장이야, 페파. 얘들은 이 안에서 알을 낳지.
1: 알이요? 알이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0: 지금은 없지. 근데 좀 기다리면 나을걸? 오!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잘 시간입니다.
2: 아까 그 닭들 아직 알 안 낳았을까요?
0: 응, 내일 아침에나 낳을걸?
2: 그럼 아침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0: 내비리 알려줄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렴.
2: 안녕히 주무세요.
1: 아침이 됐습니다.
2: 와, 내비리다! 우리 잠 깨워줘서 고마워, 내빌. 꼭이요!
0: 잘 잤니,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 어때, 페파? 애들이 알 낳았니?
2: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낳았어요, 할머니!
0: 잘 됐다. 아침엔 이 달걀 먹자.
2: 고마워, 제마이마, 사라, 그리고 바네사 너도.
0: 삶은 달걀 하나씩 드세요.
2: 맞네! 이거 되게 맛있다. 할머니 암탉들이 낳은 알 정말 맛있어요.
0: 암, 이렇게 좋은 옥수수를 먹는데 당연히 맛있지.
3: 내가 정성껏 기른 상추도 먹고.
2: 장기 자랑.
1: 오늘도 유치원에서 집에 갈 시간이 됐죠.
4: 내일은 장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2: 그게 뭐 하는 건데요?
4: 장기 자랑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 네. 전 텔레비전 잘 봐요, 선생님.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4: 그런 것보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아주 잘 치죠.
1: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군요.
4: 내일 장기 자랑 때 뭘 보여줄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1: 팔팔한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2: 아, 아직 자면 안 된다. 내일 어떤 장기 보여줄지 못 정했는데.
5: 페파, 넌 잘하는 거 많은데 아무거나 하면 되지.
2: 그쵸, 전 줄넘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춤도 잘 춰요. 잘하는 게 많으니까 더 어려워요. 이 중에 뭘 보여주지?
5: 걱정 말고 자렴. 내일 정하면 되지 뭐.
2: 네, 아빠.
1: 장기 자랑을 하는 날입니다.
2: 있지, 내 장기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는 거야. 이거 연습하느라 어제 늦게 잤다.
6: 나도 어제 텔레비전 보는 거 연습하느라 늦게 잤어.
2: 그건 장기가 아니잖아. 선생님 말씀 어제 못 들었어?
6: 그럼 난 어떤 거 보여주지?
4: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친구. 데니 어린이.
7: 전 드럼을 아주 잘 쳐요. 좀 더 크게 칠 수도 있어요.
4: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데니.
8: 네.
4: 페드로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나요?
8: 신기한 마술이요. 여기 제 앞에 물이 한 컵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물입니다. 기대하시라. 이 물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를 넣고 눈을 꼭 감으세요. 자, 이제 눈 뜨세요.
1: 진짜 물이 사라졌네요.
8: 고맙습니다.
4: 우리 에밀린 뭐지?
9: 전 이 리코더를 잘 불어요.
4: 레베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10: 저는 아주 특이한 소리를 잘 내요. 이 소리는요, 이렇게 까치발로 서야 잘 나요.
2: 방금 한 거 대단하지?
6: 그러게. 근데 난 뭐 하지?
4: 캔디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2: 전 줄넘기야. 내가 줄넘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춤이랑 노래가 있으니까 괜찮나?
10: 제가 제일 잘

0: 넌 그럼 노래 말고 춤춰야겠다.
1: 수지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보여줄 거죠?
0: 전 춤이야. 안 돼. 춤은 내 거야.
2: 어, 저런. 파파가 준비한 장기를 친구들이 다 해버렸군요.
1: 오늘 장기 자랑 정말 잘한 것 같죠? 모두 다른 장기를 보여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만, 이제 누가 남았죠? 페파?
0: 뭐해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
3: 됐습니다. 모두 달까지 재밌게 여행 잘하세요.
0: 어, 그럼 우리 진짜 달에 가는 거예요?
3: 아니야, 페파. 달에 가는 척만 하는 거야.
4: 달까지 여행하실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2: 여행 안내자는 토끼 아저씨죠.
4: 잠시 후에 로켓 이륙합니다.
0: 이거 진짜 달에 가는 거 아니죠?
4: 당연하지, 페파. 가는 척만 하는 거란다.
5: 5, 4, 3, 2, 1, 발사!
4: 우린 행성에 살고 있답니다. 그 행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6: 지구요!
4: 네, 맞습니다.
6: 제가 워낙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죠.
4: 우리 지구 말고 또 일곱 개의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그 행성들이 뭔지 아시는 분?
7: 수성이요.
6: 오우, 잘 아는데, 에드먼드.
7: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2: 에드먼드가 행성 이름을 술술 다 대네요.
7: 어때요? 저 똑똑하죠?
4: 이 행성들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0: 그냥 종이로 만들었는데.
4: 이건 모형이라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진짜 행성들은 암석이랑 얼음, 가스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6: 근데 다른 암만 봐도 치즈로 만든 게 맞는데.
4: 아니죠. 달도 암석으로 만들어져 있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알 수 있게 농담은 삼가주세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달입니다.
0: 이것도 진짜 달 아니라 가짜죠, 그쵸?
4: 당연하지. 너희들이 지금 진짜 달에 있다면 아저씨 머리 위로 떠다녔을걸?
0: 우!
4: 우리가 달에 가면 왜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지 혹시 아시는 분?
7: 중력이요!
4: 오, 그래 맞아, 에드먼드. 중력은 우리가 땅에 붙어있게 잡아주는 힘이란다. 근데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서 몸이 붕붕 뜨지.
7: 우!
4: 근데 여기서도

0: 아저씨?
1: 아니.
0: 달에도 자동차 있어요, 아저씨?
1: 아니.
0: 달에도 가게 있어요, 아저씨?
1: 아니,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2: 안녕하세요, 달가게입니다. 달 지도도 있고요. 달 책도 있고, 페파 가족이 다 같이 붕붕 뛰는 사진도 있습니다.
0: 어, 우리잖아! 달에서 붕붕 뛰는 거!
2: 달 암석도 파는데 볼래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중간에 달 그림이 나오죠. 진짜 맛있는 달 치즈도 팔고요.
3: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얼마죠?
2: 하나에 10,000원 되겠습니다.
3: 하나에 10,000원이라고요?
2: 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뭐.
0: 저 이제 달 좋아졌어요. 와보니까 생각보다 신기해요.
3: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도 있고.

0: It begins now.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수의사가

0: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지탈출 연복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보험. 우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우주정거장으로 갈 거야. 넓은 우주. 거기선 모든 행성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로봇 팔처럼 둥둥 떠 있는 걸 집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모험 떠나는 우주비행사거든. 나랑 같이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우리 같이 행성을 지키러 가자.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내가 보여줄게.

0: 찰칵! 너희 로봇팔도 보여줘!
1: 우와!
0: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비행사 모험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모험을 떠나자! 우주!

0: 안녕? 안녕, 데이지? 안녕, 피씨? 안녕, 오지? 행성 지키는 우주비행사 놀이 중이야. 같이 할래?
1: 좋아. 행성들도 구경하고.
0: 응, 맞아.
1: 또 거꾸로 자는 거야.
0: 그러자.
1: 또 우주에서 화장실도 가보고.
0: 좋아. 그러려면 우주 정거장에 가야 해. 바로 우리 우주선을 타고 말이야.
1: 난 우주비행사 오지야.
2: 그럼 난 행성이야.
0: 오, 어느 행성?
2: 두고 봐. 곧 알게 될 테니까.
0: 좋아. 그럼 우주정거장으로 가보자.
1: 우리 보트집에서 하면 안 돼. 거기 우주정거장이랑 우주화장실도 있거든.
0: 잘 됐다. 우주비행사들 모두 이륙 준비. 다섯, 넷, 셋, 둘, 하나,
3: 파이팅!
0: 여기가 우주정거장 본부야.
1: 그럼 우린 지금 우주에 있는 거네. 내가 문 열어줄게. 쾅. 띵. 먼저 들어갈래. 띵.
0: 우주정거장 중력 작동. 삑. 와. 행성들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자. 뚜루루. 뚜. 아! 저기 금성이야. 이상 없고.
1: 오, 맞아. 화성아, 안녕.
0: 허! 저기 태양도 있어.
1: 오, 그리고 저건
2: 토성이야. 안녕.
3: 오!
0: 임무가 생겼어. 행성 하나가 도와달래. 근데 어느 행성이지? 우주비행사들 손상안경을 써봐. 어느 행성이 도움이 필요하니? 저기야! 토성에 문제가 생겼어.
2: 내 고리!
0: 고리가 없으면 토성이 태양에 가서 부딪힐 거야. 그럼 부서질 텐데.
2: 그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고리를 찾아줘. 오,
0: 우리가 구해줄게. 고리도 찾아주고. 그치, 우주비행사들?
1: 맞아. 우주로봇팔
0: 있고,
1: 우주밧줄 그리고 우주간식 있어.
0: 자, 우주선으로.

0: 오지 우주비행사, 로봇 팔로 토성의 고리를 잡을 수 있겠나? 될 거야. 그렇지. 조금만 더 가까이. 안녕. 어? 잘 가. 아이 참. 이거 작동하긴 하는 거야? 어? 이런. 되는구나. 도성고리를 찾아와야 해. 우주선 정진. 네가 둥둥 떠가서 잡아야 해.
1: 알았어.
0: 안돼. 나 둥둥 떠내려고.
2: 받아. 여기 우주 마출이야.
0: 잡았어. 이제 됐어.
3: 태양은 매일 필요해. 토성이 빙빙 도는 걸 막아야 해.
2: 근데 어떻게? 고리를 다시 찾아주면 돼.
0: 경보음이야.
2: 근데 왜 울리지?
3: 저거 우주 화장실 경보음 아니야?
2: 운석이야!

0: 보호막이 더 필요해. 오지, 우주방패 작동!
1: 난 우주방패가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방패... 방패... 찾았다! 우와, 됐다!
0: 우리가 다 막았어! 근데 토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워졌어! 이제 따라잡긴 죄였어! 그렇지 않아! 우린 우주비행사야! 방법은 항상 찾으면 된다고! 아, 알겠다!
2: 지켰어!

내 잠잘 시간이야. 예! 거꾸로 잠잘 시간이네. 자, 이제 자자. 으아.

0: 얘들아 잘자.
1: 빌런, 왜 오지? 나 우주 화장실 가는 걸 깜빡했어.
2: 패션 디자이너
1: 여기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멋진 옷을 만들 거야. 모자하고 팔찌랑

신발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스케치북. 무슨 옷을 만들지 그리려고. 짜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패션 디자이너거든.

나랑 같이 패션 디자이너 놀이 할래? 좋다고? 아! 그럼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오, 좋아. 디자인 멋지다.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오, 망토? 아님 드레스? 아님 모자? 좋아. 너흰 뭘 만들 거야? 자, 여기에 그려봐. 봐도 돼? 우와, 디자인 멋진걸.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패션 디자이너 놀이. 그럼 가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멋진 옷을 만들어보자. 우린

0: 멋지게. 그러자 새가 말했어. 찍찍찍찍찍찍.
1: 그게 무슨 뜻이야?
0: 기름! 얘들아 안녕. 우린 패션 디자이너 놀이 중이야. 멋진 패션쇼도 열 건데 같이 할래?
2: 응, 당연하지. 난 너희 패션쇼에서 사진 찍을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카메라만 있으면 돼. 멋진 옷하고 이따 봐.
0: 보석 디자이너? 좋아! 그럼 만들어봐. 팔찌랑 또 귀걸이도. 그럼 난 모델 할래. 패션쇼에서 멋지게 뽐낼 거야. 근데 무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무대, 무대. 아, 그렇지. 저거야. 무대야. 아, 우와, 딱 좋아. 아주 완벽해. 봐. 좋아요. 패션.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아주 특별한 옷이야. 그걸 만들어야 해. 무슨 모양 좋아해?
3: 난 번개 모양.
0: 그럼 네 옷은 바로 번개 모양 옷이야.
3: 오, 이게 내 거야. 고마워.
0: 이제 옷감만 있으면 돼. 패션 디자이너들, 손상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쓸 옷감이 보이니? 저기 있어! 바느질 할 시간!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모델 옷 나왔어요?
3: 네, 가요!
0: 잠깐 있어봐요. 뚜두두두두두두. 이걸 어떡하지? 그럼, 아, 좋아요.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면, 자, 됐어요. 오! 아님 이걸, 아하! 자, 이제 다 됐어요. 번개 모양 옷이에요. 으아!

0: 이제 팔만 움직이지 말아요, 절대로요. 그럼 완벽할 거예요.
1: 좋아, 어차피 팔은 잘 안 써. 나 좀 봐, 예. 짜잔! 아이, 참.
0: 이런, 어떡하면 좋지? 뭔가 옷을 잡아줄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추나? 아님, 또... 집게잖아? 그래, 이거야!
2: 여기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주아주 특별한 옷을 말이에요.
0: 곧 나가요!

0: 뭐 잘못됐어요?
1: 아니요. 네, 맞아요. 아무 일 없어요. 자, 잠깐만요. 아우, 큰일 났어. 돼지가 너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진짜 특별한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빨리.
0: 이제 들어가도 돼요?
1: 아직 안 돼요. 잠깐만요. 좋아! 데이지한테 가서 보여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2: 나뭇잎.
1: 오, 좋아. 그걸로 멋지게 꾸며보자.
2: 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엉뚱한 거.
0: 우와! 체크. 진짜 예쁘다!
1: 이건 여기로, 또 이건 여기. 오, 좋아! 이 나뭇잎 단추 덕분에 멋져졌어! 근데 그래도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2: 안녕, 비씨!
1: 패션! 미마!
2: 그럼 나 이제 나가도 되는 거야?
1: 아직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위로 번쩍 들면 그때 나가는 거야. 와, 여기 봐. 오예. 고마워요. 전 디자이너 딜런이에요. 또
0: 안녕하세요.
1: 나뭇잎?
2: 네, 가요.
1: 아, 아직 안 돼.
2: 그치만 바로 올려.
1: 데이지 새 옷이 너랑 완전 똑같아.
2: 이번에도?
1: 와,
2: 쟤 진짜 멋지다.
1: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옷으로. 빨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2: 알잖아, 친구들.
1: 그래, 그거야. 비씨, 좀 도와줘. 좋아. 넌 거기 서 있고, 또 이걸로. 아, 그래. 좋아. 아우! 소개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0: 정말 놀라워요. 찰칵. 찰칵. 진짜 멋져요. 찰칵. 멋진 친구들이네요.
1: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0: 아니라고?
2: 오, 나 뭔지 알 것 같아.
0: 뭐야 이게? 내 옷이야? 예! 이런 옷은 처음 봐. 이건 진짜 특별하고 멋진 옷이야.
1: 처음 보는 특별한 옷? 우리가 해냈어?
3: 예! 예!

0: 감사하게.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 멋진 옷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꼭.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1: 아이고, 어디 뭔가 같네.
0: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0: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0: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1: 아우 어려. 아우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0: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0: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2: 바로 해야지 되지. 나쁘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2: 금오도 가요. 아, 금오도.
3: 금오도?
2: 소문 듣고 왔습니다.
0: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성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4: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5: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

0: 선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1: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백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2: 아,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싶고.
1: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맨 덩어리 샀어.
4: 여기 뭔데요?
3: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어, 맛있어요.
1: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5: 어서 오세요.
6: 저 나한테 나무 의자에 네 분 앉히세요.
5: 어서 오세요.
6: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능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1: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7: 상큼하고 향이 좀 진해요.
8: 이게 약초죠.
9: 약초.
8: 네, 약초.
1: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6: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1: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방풍나물을 지금 추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11: 방풍을 캐고 있는 분이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11: 어이, 많이 캤는가?
10: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12: 방풍 좋았어.
11: 좋아. 오늘 캐갖고 오늘 들어가세요.
12: 아, 다 해야 가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 가지.
1: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13: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14: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역을 섬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 나물이. 먹어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이거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란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실을 받아가지고 이 못당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1: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13: 그 바쁜 시즌인가 보네요. 네.
12: 이거 딸 때가 꽤 바쁘죠.
13: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12: 아니,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13: 그때까지 계속 따시는 거예요?
12: 네.
1: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13: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14: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낳 겁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1: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느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13: 아, 먹을 수도 있어요?
14: 어이, 이거 씹어봐요.

0: 씹어봐요, 가운데.
1: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2: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3: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4: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3: 아, 밭. 어머님 밭이구나.
5: 네. 쏘꾸리 다 갖고 왔네.
6: 어, 나 가져왔지.
5: 어, 쏘꾸리 나 어제 빌리놨는데.
3: 안녕하세요, 어머니.
4: 예, 안녕하세요.
3: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4: 방풍 들어 왔습니다.
2: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3: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4: 예.
3: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4: 이웃이니까.
3: 이웃이니까. 예.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4: 우리요?
3: 네.
4: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 처리해 버렸어요.
2: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3: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만으로 77.
3: 만으로 77.
4: 나도 만으로 75. 47년생이요. 저는 48년생이요.
3: 아니, 어, 이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님?
4: 그럼 다 많죠.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기 나가버리고.
2: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단.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3: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4: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한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밥,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아니, 베라별 걸 다 해요.
2: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7: 어, 몸뚱이가 멍들었어. 이런 저 돌 깔고 앉아갖고.
3: 근데 돌이 많네요, 자세히.
7: 그렇게.
6: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3: 아, 왜요?
6: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원래가. 아,
2: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6: 아이고 힘들어.
7: 아이고 어머니 못 먹었네.
2: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4: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다.
2: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물을 제때 캐줘야 여린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4: 4월 20일 200kg.
3: 200kg요?
4: 응.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 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3: 어머, 요거요?
4: 네.
3: 이거?
4: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8: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든 것 같아, 돌덩이.
2: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3: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5: 아이, 방풍이야, 안 무겁겠어. 너희 한 가마에 40kg가 한 가마에다고.
3: 아, 40kg구나, 저게.
2: 그래.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3: 몇 킬로씩 잡으세요?
4: 알로 4킬로. 그 박스 1킬로 해서 5킬로.
2: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5: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10,000원씩만 떨어져도 그냥.
2: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0: 힘드신 것 같아요, 언니.
4: 힘들었고.
0: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4: 그것도 적응해야지.
2: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0: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4: 예. 날마다 둘이서 해야지.
0: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4: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다니요. 다리가 아파 죽었어요. 아,
0: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4: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0: 아이고.
2: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0: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4: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2: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4: 방풍 전하고 나물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0: 전하고 나물?
2: 방풍철이면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0: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시는 거예요?
4: 전을 하면 그런 게 해물이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이거 방풍만 나.
2: 향긋한 방통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0: 이분들 왜 오신 거예요?
4: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0: 저녁 같이 드시려고?
4: 네.
2: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0: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4: 네.
0: 뭐가 제일 좋아요?
4: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2: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7: 네? 드게 보세요.
0: 아, 네.
4: 아.
0: 너무 맛있어요. 우와.
2: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4: 밥 먹읍시다.
9: 어서 오세요.
4: 밥 먹게.
2: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5: 맛있다, 맛있다.
4: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을 해서 팔아서 자녀들 학교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5: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요.
2: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0: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1: 안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차가 와서 이제 쉴 거라고 미리서 넣어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0: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2: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3: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0: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4: 네, 가보겠습니다.
1: 네. 이따가 여기 되면 연락해줘.
4: 네, 전화, 알겠습니다.
1: 전화요.
4: 네네.
0: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3: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렇게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0: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2: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3: 거예요? 네, 여기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0: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1: 고생했어요.
3: 네?
2: 이제 다 실은 거예요?
3: 네.
2: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 한 3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방풍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경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5: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6: 네.
5: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6: 이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0: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돼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5: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6: 그 어쩌고요,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은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저락 하고 사는 거죠.
0: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청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8: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7: 맞죠?
8: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7: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9: 미나리 좋아요.
7: 어떻게 좋아요?
9: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 여기 거는
7: 통통한 건 이모는 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9: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7: 이모지.
9: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지. 이모도 통통한 거야.
7: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10: 최고다! 삼겹살!
7: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0: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11: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0: 수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1: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2: 그냥 이렇게 위에 비면은 이게 다 마디가 잘려 나가거든요. 잘려 나가면은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은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1: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3: 허리 아프세요, 언니?
4: 어우, 힘들어요. 조잔자서.
5: 이거 비는 거.
6: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5: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4: 손가리야.
1: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4: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3: 예.
0: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그러면 촬영하는데
3: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0: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도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1: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0: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3: 극한가 보네요.
0: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1: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4: 아유, 더워요.
5: 땀 많이 나죠?
1: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3: 하루에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0: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6: 그러면 조금이 남았네.
0: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6: 어?
0: 그만하자.
6: 그만해?
0: 그마저 가면서 계속 비고 있는 나는
6: 그래,
0: 보고.
6: 가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0: 가자, 가자. 우후. 엄마 그만.
3: 다 하셨어요?
0: 네, 이제 여기 이제 소쿠리가 없어요.
6: 올라. 밖에 가.
0: 이걸 이렇게 다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0: 아이고 힘들다.
1: 소쿠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3: 이거 무겁지 않아요, 언니?
4: 무거워요, 생물이어 가지고.
3: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4: 네, 그래야 싣고 가서 작업을 하지.
1: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0: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3: 네. 이제 어디로 가요?
0: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싣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1: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0: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3: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0: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3: 지하수 물이요?
0: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1: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0: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1: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2: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3: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2: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3: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질기거든요.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거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이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2: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3: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4: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5: 아, 손 많이 가네.
4: 아우, 좋네.
3: 역시 사장님 손이야.
5: 이 집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6: 왜 에이스예요?
5: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그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6: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3: 7, 8년 했습니다.
6: 18년?
3: 네.
6: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소리입니다.
3: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하네요.
2: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7: 안녕하세요.
8: 사훈이 안녕하세요.
7: 네.
8: 미나리가 전부지?
0: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8: 미나리 사러 왔어요.
0: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8: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0: 어떻게 달라요?
8: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5: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7: 아이고, 단골.
8: 네. 네.
0: 자주 오시는 분들이세요?
5: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이거는 좀 정구지가 살짝 삐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자꾸 줘서 되겠다. 괜찮아요.
2: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8: 감사합니다.
7: 다 같이 계산할까요?
8: 네,
7: 알겠습니다.
5: 산도 없는데요?
7: 사면 사가시는 게 어떻게 가서
8: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7: 네, 하시네요.
8: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네.
0: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8: 이게 지금 13,000원.
7: 저랑 더 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아, 39,000원이죠.
5: 39,000원.
7: 네,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0: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는 거예요?
7: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통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8: 가세요.
2: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0: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1: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2: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5: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0: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1: 미나리는 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뭉켜지고 끝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렇게 쌈장을 묻혀가지고 드시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0: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2: 혈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뭐도 질리지가 않아요.
3: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0: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그냥 먹어도 돼요?
3: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거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쏙 들어가네요. 이거는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저거 뭐 그 장판부터 해서 비닐 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3: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미나리로만?
3: 네.
1: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4: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2: 하루에.
4: 네.
1: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3: 마무리합시다 우리.
2: 네.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2: 좋으시겠네.
3: 예. 좋아요. 뭐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0: 수북이 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1: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듬고 나서 남는 이파리.
2: 이걸 다 버려요?
1: 네, 엄청 많이 나와서. 네. 네, 진짜 많이 나옵니다.
2: 이거 너무 아까운데?
1: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하거든요.
2: 거름으로.
0: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02, 120kg 들고 갑니다.
0: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잘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0: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1: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2: 아,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1: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서 해야 돼서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0: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4: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에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0: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 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인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5: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 즙을 짜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도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2: 아, 탈수기예요?
1: 네.
0: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른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이 성분이 더 잘 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0: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1: 미나리 30kg, 물 30kg. 이거 50대 50 비율인 거죠.
0: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0: 바로 다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0: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1: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0: 이제 24시간

0: 2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1: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과르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0: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2: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1: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0: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1: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0: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0: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1: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3: 네. 네.
1: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3: 네. 네.
1: 고생하셨어요.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반찬 걱정, 재료 걱정 끝! 식비가 절약되는 알뜰 레시피.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든든한 장아찌. 부드러운 두부를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장아찌부터.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일품 요리 비주얼을 뽐내는 볶음 요리.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건강 만점 청경채 버섯 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비타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번 주는 셰프님한테 배웠던 그 반찬들로 냉장고를 꽉 채웠더니 아주 속이 든든해요. 네. 자, 오늘도 셰프님께 배울 두부 장아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2: 자, 장아찌는 보통 채소로 많이 하시는데 예. 두부로 제가 오늘 두부 장아찌를 만들 거군요.
1: 맞아요.
2: 두부는 부침용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단단한 부침용.
2: 네. 그다음에 파기름, 그다음에 실파, 네. 그다음에 실고추.
1: 네. 자, 근데요, 셰프님. 네. 분명 두부 장아찌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네. 황태머리가 와 있어요.
2: 맞습니다.
1: 이게 뭔가요?
2: 이 황태머리는 우리 밑국물을 만드는 네. 장아찌 국물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네. 마른 다시마하고 황태머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그리고 이 장아찌에 들어가는 네. 이 절임장은 어떤 게 있나요, 재료가?
2: 이제 간장, 예. 설탕, 식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끄떡없는 두부 장아찌.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선 네. 밑국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1: 밑국물부터.
2: 예. 그냥 간편하게.
1: 가자.
2: 네.
1: 자, 어떻게 내면 되나요?
2: 자, 먼저 그냥 일반 물을 예. 넣어 주시고요. 뭐 1리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른 황태머리 넣으시고 다시마.
1: 네.
2: 그래서 밑국물이 한 절반 정도 네. 끓여주면 체에 걸러서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 10분 정도 네. 우려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10분 정도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국물이 나온 동안
2: 이제 두부를 네. 손질을 해서 이제 물기를 빼고 네. 한번. 굽는 과정이 있거든요.
1: 예.
2: 네, 굽는 과정 동안. 네. 이건 보통 예. 이 두부 껍질을 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장아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은 예. 먹기 좋은
1: 깍둑썰기처럼. 네.
2: 해가지고 한 2cm 정도.
1: 아, 아니, 깍둑썰기 아니네.
2: 네. 2cm 정도. 썰겠습니다. 네.
1: 너무 잘게는 안 하시고 네. 사실 장아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2: 네.
1: 다른 뭔가 장아찌 재료로는 두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네. 제가
2: 그래서 채소 같은 건 많이 쓰신.

0: 하는데 두 분은 보통 장아찌를 3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밥에 반찬으로 아주 맛이 있거든요.
1: 자, 이렇게 저희가 두부를 좀 썰어봤고요. 네. 지금 밑국물이 잘 우려나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얘는 물기를 한번 빼주셔야 돼요, 두부는.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간이 베이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수분을 빼주시면 삼투압작용을 해서 두부가 단단해지거든요. 그 단단해진 두부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1: 그럼 식감이 좀 더 쫄깃해질 것 같아요.
0: 네, 그쵸? 맞습니다.
1: 자, 시간은 얼마 정도 되면 되죠, 이렇게?
0: 여기서 1시간 정도 절으시면 물이 빠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물기를 아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만약에 지금 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그 나온 물기는 어떻게 좀 제거하면 좋을까요?
0: 이제 그 키친타올에다가
1: 자, 키친타올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0: 아니면 면 보자기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1: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로 하고 있지만 1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물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0: 자, 우선 밑국물 같은 거를 한번 체에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밑국물을 체에 한번 걸러볼게요.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0: 네, 이러면 장아찌가 아주 맛있는 기본 밑국물이 되거든요.
1: 밑국물이 아주 진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황태 머리는 버리지 말고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육수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아주 진하게 밑국물이 올라왔습니다. 절임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맞습니다. 여기 밑국물을 먼저 냄비 쪽으로 옮기셔가지고요. 그대로 넣어주시고 간장.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설탕. 넣으시고요.
1: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0: 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한 소끔 이렇게 끓여주시면 불을 꺼서 이제 두부를 지지신 다음에 그대로 바로 밀폐 용기에 부을 거거든요.
1: 그럼 한 소금 끓여볼까요?
0: 끓여두시고 한쪽에는 팬에 불을 달궈주시고 파기름을 이렇게 시판에 많이 나오니까요. 파기름을 꼭 활용을 이렇게 두부에도 구우실 때 넣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1: 근데요, 셰프님, 장아찌를 하는데 왜 한번 이렇게 두부를 굽는 이유가 뭐예요?
0: 두부를 굽는 이유는 이제 두부가 더 단단해지면서 겉이 약간 쫄깃한 식감도 있지만은 장아찌다 보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보관용 용이성 때문에 굽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장아찌는 좀 오래 두고 먹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오늘 만드는 이 두부 장아찌는 그냥 일주일 내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0: 맞습니다. 일주일 내로 가급적 빨리 드시고 한 2, 3일 내로 냉장고에서 저 맛이 배이면 바로 꺼내서 드셔도 돼요.
1: 장아찌는 원래 이렇게 만들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0: 그래서 찌개 끓이시다가 남은 두부를 가지고 버리시기보다는 이렇게
1: 활용을 하시면
0: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돼요. 꼭 모양이 꼭 사각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남은 걸로 이제 구워가지고 드셔도 밥에 비벼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1: 이 두부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워주나요?
0: 약간 겉면이 그러니까 8면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진짜로 일주일 동안 셰프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밥 반찬들 정말 냉장고에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0: 두고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1: 그러게요.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입맛 없을 때 땡기는 게 또 장아찌인데 장아찌까지 해주시니까 국도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이렇게 두부 장아찌가 지금은 이렇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도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밥 반찬으로 아주
1: 좋을 것 같아요. 셰프님, 어떻게 이 두부로 장아찌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 이거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내림 음식으로 종가에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두부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앞뒷면만 이렇게 구워서 먹지만 오늘은 이렇게 그 8면을 구워주나 봐요?
0: 골고루 구워주시는 게 맛도 골고루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1: 더 쫄깃할 것 같고요.
0: 자, 이렇게 다림장은 이렇게 끓

0: 끓고 있거든요. 예.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네. 한 소끔 이제 한 김이 날아가면 네. 두부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네. 바로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1: 조금 더 노릇하게 구워볼까요?
0: 네. 자, 이렇게 보면 예. 겉면이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됐잖아요.
1: 약간 유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쫄깃쫄깃해 보여요.
0: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삭하게 되잖아요.
1: 예.
0: 이렇게 해야 장아찌, 두부 장아찌를 만들었을 때 식감 자체가 쫄깃쫄깃해서
1: 네,
0: 더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이 됩니다.
1: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오늘은 두부 장아찌니까
0: 네네.
1: 그리고 이렇게 부서지지 않네요, 정말.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밀국물을 활용해서 절임탕을 만들었는데
0: 네.
1: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0: 장아찌,
1: 식히나요?
0: 일반적인 장아찌는 네. 이렇게 달인 간장을 써서
1: 예?
0: 한 소금 식히면
1: 예?
0: 그대로 부어주셔야 우리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차가운 간장, 달인 간장을 넣었을 때는
1: 네.
0: 맛도 잘 안 배이지만은
1: 네?
0: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피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피클과 비슷하다. 네. 자, 그럼 옮겨서 한번 네.
0: 밀폐 용기에 담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양에 맞는 거에다가
1: 네.
0: 딱 넣어주시고
1: 이 정도 크기가 밥반찬으로 굉장히 좋은 정도의
0: 네,
1: 양이에요.
0: 맞습니다.
1: 딱 그냥 뭐 한 며칠 정도 먹고 딱 끝낼 수 있는
0: 네.
1: 반찬도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잖아요. 안 먹는다 소리예요.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딱 크기에 딱 들어가죠?
1: 딱 맞췄네요 정말.
0: 네.
1: 예.
0: 그래서
1: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0: 네. 용기에 담아서 쭉 잠길 정도로.
1: 오, 잠길 정도로요?
0: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
1: 네.
0: 밀폐 용기에 담아서
1: 예.
0: 한 3일 정도 냉장고에 두셨다가
1: 예.
0: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1: 오.
0: 그 꺼낸 3일 정도 숙성된 장아찌가 옆에 있습니다.
1: 3일 정도 냉장고에서.
0: 네.
1: 자, 우와!
0: 보죠? 약간 두부가 색깔이
1: 네.
0: 벌써 이렇게 됐죠?
1: 맛이 잘 됐어요!
0: 네, 그리고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1: 우와! 색깔도 좀 진해지면서
0: 네.
1: 두부의 맛이 잘 된 것 같은데.
0: 그래서 모양을.
1: 예. 맨날 채소로
0: 네.
1: 이렇게 만든 장아찌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두부로 만든 장아찌는 좀 처음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이렇게 해서.
1: 예. 너무 짜지도 않을 것 같고.
0: 이거는 이제 장아찌처럼
1: 예.
0: 새콤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어가지고.
1: 아, 단짠단짠.
0: 네.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1: 이 예. 밥이랑 으깨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고기 대신에
1: 예.
0: 이렇게 두부를 활용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1: 건강에도 좋고.
0: 네.
1: 맛도 좋고. 너무나 먹음직해 보입니다. 진짜로 두부가 부서지지 않네요, 셰프님.
0: 네, 단단해지죠.
1: 예.
0: 근데 겉은 이렇게 쫄깃쫄깃한데
1: 네,
0: 드셨을 때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남은 반찬에 있는 거에다가
1: 그래요.
0: 살짝 해서 이렇게.
1: 요거도 살짝 밥에 적셔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넣고
1: 야.
0: 마지막으로 우리 고명 있잖아요.
1: 네.
0: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실파를
1: 네.
0: 어슷하게 길게 썰었거든요.
1: 예.
0: 네, 비슷하게 얼마.
1: 요거 하나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명으로 실고추 같은 거
1: 네.
0: 살짝 이렇게.
1: 오, 너무 분위기 있어요.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1: 네.
0: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장아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황태 대가리, 다시마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월에 올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은 체에 받쳐 건더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밑국물, 진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끓여 절임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올려 구워주세요. 밀폐용기에 두부, 절임물을 담고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장아찌를 담은 뒤 절임물을 끼얹고 어슷선 실파, 채썬 홍고추를 올리면 두부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
0: 이 볶음 반찬은 휘리릭 볶아서 바로 먹는 매력이 있죠. 청경채 버섯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청경채를 보시면 네. 300g 제가 준비했고요.
0: 네. 이제
1: 표고버섯 작은 거는 한 8개 정도 하시고
0: 네.
1: 이거는 이제 큰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제가 4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파기름, 네. 청경채 데칠 소금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0: 자, 이번에 양념 재료도 함께 볼까요?
1: 네. 양념 재료로는 굴소스,
0: 네.
1: 이제 맛간장,
0: 네.
1: 그다음에 올리고당, 네. 다진 마늘, 그다음에 후춧가루, 참기름, 마지막에 양념을 잡아줄 전분물까지
0: 네.
1: 해서 이제 여기 청경채 제가 미리 데쳐 놓은 물이거든요.
0: 네.
1: 그럼 뭐 이거 아니셔도 그냥 생수나 그냥 채수
0: 네.
1: 활용하시면 됩니다.
0: 자, 네. 청경채에 굴소스까지
1: 네.
0: 뭔가 중식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청경채 버섯 볶음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1: 네. 네, 청경채를 먼저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제가 세척을 한번 다 했는데요.
0: 네.
1: 이제 밑둥은 한번 가볍게 잘라주시고요.
0: 자, 청경채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왜냐하면 식감도 굉장히 좋고 푸릇푸릇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예요.
1: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쓰는 채소지만은
0: 네.
1: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0: 맞아요.
1: 이 볶음 채소로 거의 밥 반찬으로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0: 빠지지 않죠.
1: 네, 이거를 또 청경채 볶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제가 반으로
0: 예.
1: 갈라서
0: 저는 고기 싸 먹을 때도 청경채랑 같이 싸 먹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0: 청경채만의 그 아삭거림과 그
1: 네.
0: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1: 네, 식감이 너무 좋죠.
0: 맞아요.
1: 네. 청경채 이거 큰 거는
0: 예.
1: 한 4분의 1등분으로 한 4등분 할게요.
0: 예. 네. 셰프님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한 음식들 많이 먹은
1: 네.
0: 것 같아요. 속이 편안한 음식.
1: 집에서 해 드셨나요?
0: 이렇게 물어보실 줄은.
1: 네.
0: 아니, 항상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오늘
1: 네.
0: 최고의 요리 비교 끝나고 이제 가면서
1: 네.
0: 조금씩 먹어보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한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예, 청경채를 네.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0: 예.
1: 먼저
0: 네.
1: 채소를 데칠 때는 우리가 그 엽록소라고 하는
0: 네.
1: 채소물이 비타민이 파괴가 되지 않게끔
0: 네.
1: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항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0: 한번 데치는 거예요?
1: 네, 살짝. 왜냐하면 이제 볶음 채소기 때문에
0: 네.
1: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0: 아,
1: 청경채를 한번 소금물에다가 살짝
0: 어느 정도 데쳐줄까요?
1: 청경채가 약간 한 15초 정도.
0: 15초?
1: 네.
0: 네. 자, 청경채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혹시 15초 동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비타민 C도 많고
0: 예.
1: 이제 우리 저 피부에도 좋고요.
0: 맞아요. 그 맛도
1: 네.
0: 좋고.
1: 네, 맞습니다.
0: 아삭하고
1: 네.
0: 쉽게 접할 수 있고
1: 네.
0: 가격도 경제적이고
1: 엽록소도 많고.
0: 네, 15초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자,
1: 네. 살짝 데쳐볼게요.
0: 푸릇푸릇한데.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이 청경채 볶을 때
1: 네.
0: 엄마 이 배추는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
1: 아, 이거 배추가죠?
0: 예.
1: 그렇습니다.
0: 네. 귀엽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1: 네.
0: 하는데.
1: 네.
0: 제가 귀여운 거 잘 안 받아주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찬물에 이렇게 얼음물에
1: 네.
0: 바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1: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기를
0: 네.
1: 식혀주시는 거고, 이 잔열이 남아있거든요.
0: 네, 그래서 열혈이.
1: 네, 열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담그시는 것보다
0: 네. 네,
1: 차가운 물에.
0: 확실하게 담궈서 네. 아삭아삭하게.
1: 네.
0: 식감을 살리는 게.
1: 채 한번 받칠게요, 또.
0: 네.
1: 여기를. 네,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0: 예. 네.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팍팍한 게. 청경채도 물기를 꼭 짜주고요.
1: 네.
0: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1: 네,
0: 물에 흥건하면 별로예요.
1: 맞습니다. 이 청경채도
0: 네.
1: 제가 오늘 청경채로 푸릇하게 했지만은
0: 네.
1: 우리 알배추, 속배추 있잖아요.
0: 네.
1: 속배추도 이렇게 방법을 똑같이 하시면은 배추 볶음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0: 네. 네. 알배추.
1: 이제 표고버섯을
0: 네.
1: 손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세척보다는 이렇게 툭툭 흙만
0: 네.
1: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0: 그러면 집에
1: 네.
0: 이렇게 뭐 말린 표고 있잖아요.
1: 네.
0: 말린 표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말린 표고는 식감이
0: 네.
1: 더 좋고 향이 진하기 때문에
0: 네.
1: 말린 표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말린
0: 네.
1: 표고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려서.
0: 불려서.
1: 네.
0: 왜 이제 명절 때
1: 네.
0: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 뭐 할까? 근데 피치 못하게 또
1: 네.
0: 선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른 표고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준비는 다 끝났고요.
0: 네.
1: 네.
0: 이렇게 청경채하고 표고버섯 손질했습니다.
1: 네. 그래서
0: 네.
1: 불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0: 네. 자, 어떤

0: 어디서부터 하나요?
1: 파기름을 두를 겁니다.
0: 파기름? 네. 와, 파기름 확실히 이렇게 하나 구매되니까 네. 여러모로 활용되거든요.
1: 활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뭐 향신채 넣어서 예. 기름을 탈 걱정 없이
0: 맞아, 맞아.
1: 그냥 향미유 같은 걸 넣어주셔도 아주 예. 좋거든요.
0: 근데 편안하게 쓸 수 네. 있으니
1: 항상 네. 불을 달궈주시고 볶음 요리할 때는 재빨리 볶아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불을 많이 달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파기름을 이렇게 넓게 했습니다.
0: 파기름을 두르고 네.
1: 여기서 파기름 넣으시고 네. 기호에 따라서 뭐 편마늘 같은 거 네.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거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먼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자. 어찌됐건 그냥 기름이기보다 네. 파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표고버섯이 파기름을 흡수했을 때 네. 그 풍미가 더 대단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간 대신에 네. 이 버섯이 고기에 맞게 되잖아요.
1: 고기 역할을 해주니까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0: 집에 표고버섯 말고 다른 버섯 있으면 넣어도 되나요?
1: 뭐 양송이도 괜찮으시고요. 예. 뭐 새송이 그다음에 뭐 팽이버섯 다 좋아하시는 거 예.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네.
1: 이렇게 넣으시고 네. 네, 청경채 데친 물이나 채소를 넣어주시고
0: 아까 준비해 주셨죠?
1: 네. 다음에 여기에 네. 약간의 후춧가루
0: 네.
1: 넣어주시고요.
0: 후춧가루 넣어주시고
1: 네. 그다음에 맛간장
0: 맛간장
1: 넣어주실래요?
0: 네. 맛간장 우리가
1: 미리 만들어놨었죠?
0: 네. 이번 주에 만들었었죠. 네.
1: 그다음에 굴소스
0: 굴소스 예. 중식의 느낌을 더해주는
1: 네. 맛간장은 예. 비교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진해 보이지만은 네. 달기 때문에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네.
0: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오.
1: 다진 마늘을 처음에 볶으셔도 되고요. 예. 또 기호에 따라서 고추기름이나 건고추 있잖아요. 네? 맵게 드시려면 그렇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0: 오, 진짜 이것만으로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네. 향이 정말 좋은데.
1: 그다음에 올리고당.
0: 올리고당. 네. 여기가 돌게끔. 우와.
1: 넣으시고. 예. 이제 불을 여기서 살짝 꺼주시고요.
0: 불을
1: 저기 끄고. 청경채를.
0: 지금 불을 끈 상태예요.
1: 네. 다음에.
0: 저희가 데쳐낸 청경채를 넣고. 저희가 불을 끄고 조리하고 네. 있습니다.
1: 불을 끄고 전분물을. 예. 살짝 이렇게 앙금이 갈아져 있는.
0: 가라앉아 있으니까.
1: 네. 그거를 살짝 저으신 다음에.
0: 셰프님, 네. 이렇게 불을 다 끄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 전분 물을 넣으실 때는 네. 초보자들이 넣으실 때는 이게 덩어리가 질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섞이더라고요.
1: 네, 잔열로 이렇게 사항을 봐가시면서 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율은 네. 한 전분 한 큰술이면 네. 물을 한 두 큰술 잡으시는 게 네. 비교적 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넣으신 다음에요.
0: 예.
1: 전분...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0: 오. 네. 청경채 다 익혔기 때문에 저희가 네.
1: 그래서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요?
0: 이야 진짜 중식집 왔는 그런 기분이에요.
1: 네. 그래서 먼저 예. 청경채 모양을
0: 제가 사실 이 네. 청경채를 중식집에서 네. 먹었었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에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중국집 가셔야 드시잖아요. 네. 뭐 굳이 비싼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예. 송이버섯 많이 나잖아요.
0: 네.
1: 송이버섯도 이렇게 길게 세로로 잘라서 쓰셔도 좋고요.
0: 네.
1: 그건 기호에 따라서.
0: 아니 정말 청경채를 잘 데치셨네.
1: 네.
0: 색감이 푸릇푸릇하게. 이게 너무 물러도 맛이 없거든요.
1: 담을 때 네. 그냥 막 담으셔도 되지만은 그냥 이왕 좀.
0: 와 진짜 먹음직스러 보여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1: 네.
0: 고기가 없어도.
1: 이렇게 하고 예. 마지막 이제 국물을 좀
0: 끼얹어주세요.
1: 네.
0: 진짜 맛있겠다.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편마늘 이렇게 좀 씹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은 편마늘 예.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있는 청경채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청경채 버섯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청경채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얼음물에 식히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표고버섯은 흙을 털어낸 뒤 슬라이스 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표고버섯을 넣어 볶다가 청경채 데친물, 후춧가루, 맛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청경채, 전분물,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청경채 버섯볶음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으면 청경채 버섯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고소한 우삼겹 부추볶음부터 향긋한 도라지 숙박까지 맛보장 100% 되는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록 레이.
1: 이번 감기는 진짜 독하네.
2: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3: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4: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3: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4: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2: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3: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 빌더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8: 그래, 좋아, 아빈!

0: 아이고 목이야.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단이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집, 접! 어서 출발하라고!
1: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2: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1: 다행이네요.
2: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1: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2: 그래, 너희만 믿을게.
1: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3: 알았어, 아밍.
4: 알았어.
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5: 리,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4: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0: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갑옷이 나설 차례야. 기갑옷 출동!
4: 알았어, 아민!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나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6: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눈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1: 얘한테 맡겨!

0: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가!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6: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7: 야호! 내가 리더다!
1: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7: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8: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0: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7: 오호! 임무 호출이다!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7: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7: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8: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7: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8: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7: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8: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7: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8: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아,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7: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9: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7: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7: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0: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1: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치워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명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2: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귀.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1: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오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1: 포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5: 우리는 토보와 드더블.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드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오보와 두더지들이잖아.
1: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5: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3: 기가 빌더!
0: 당연하지!
6: 우리가 누구

0: 들려드릴러 낚시 성공!
1: 와!
2: 잡았다!
1: 아, 안 돼!
3: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4: 위험해!
3: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5: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2: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6: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4: 그래 좋아 복희.
6: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5: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2: 평평하게 만들고
6: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2: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6: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려 건설해 볼까?
4: 임무 완수!
2: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6: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5: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2: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5: 다시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1: 고마워 얘들아.
5: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0: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꿀밤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1: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0: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1: 네.
0: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2: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압실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산을 쳐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0: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3: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0: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2: 먹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4: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2: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가쁘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우려고 했는데.
4: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2: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0: 아, 예.
2: 그래서 말인데, 고도리 회원님.
0: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5: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가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오모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단가나. 뭐고? 언니 아는 화도 안 나나?
2: 어? 어? 화나지 그러면.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5: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0: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2: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0: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2: 우리 회원님, 하늘 무라지겠네.
0: 예.
5: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4: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6: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4: 야야. 에이, 정없는 가스나. 아니야, 시작됐다.
2: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뭐가 시작됐는데?
4: 오늘도 시작했다고.
2: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7: 모기 특공대?
2: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따위요. 이게 은근 꿀알밤기라.
7: 돈도 주나요?
2: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 원.
8: 아이씨,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2: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4: 언니야, 모기특공대 맹예훈장 주는 건 와 빼는데.
9: 명예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2: 둘이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0: 아닙니다.
10: 지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0: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2: 그자, 꿀알바라니까.
5: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둘이 회원님.
0: 혜미 회원님?
5: 옥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2: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9: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천천히 와요.
1: 괜찮습니다. 이거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 않아.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 원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지. 오소은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을.
2: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귀엽대.
3: 오래
0: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5: 어떻게 저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건데요.
0: 자, 묵자.
6: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1: 맛있습니다 선생님.
0: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게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6: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0: 야, MZ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칸다. 갓, G.O.D.
6: 남들보다 빨리 간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0: 뭐라 카노이 가수나가.
1: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0: 수지는 잘 살더나?
6: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0: 유니버스?
6: 어, 유마트 만든 회사.
1: 잠깐요.
6: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4분자 교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 교실 몸이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1: 그만! 제발 그만해!
6: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0: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6: 아니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 회원님?
1: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2: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7: 아 여보세요.
1: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상희씨.
6: 니 그게 엄마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니 좋아하는 잡채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몬땡 가스나.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8: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6: 뭐?
8: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6: 그게 무슨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겠다고 저거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8: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6: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2: 니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리 안 겁나?
8: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뭘 했어?
2: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아휴.
8: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6: 이뻐해 준 건 다 이자 먹고 그런 건 어찌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 대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뺀다.
0: 자식이 공은 없고 과만 남는다.
6: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둘이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1: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9: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10: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11: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9: 안 돼.
11: 와.
9: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웅덩이, 매널, 가수군. 우리 회원님, 힘들면

0: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1: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0: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2: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딨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1: 응.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0: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1: 언니 빨리 빨리. 어?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와,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0: 우리 번개문구 가자.
1: 카드에서 노래 나와.
0: 반짝이 풀이야.
1: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로마블도 사자, 언니.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3: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4: 전데요, 점장님.
3: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4: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포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깟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5: 메리 크리스마스.
2: 돈이 썩어 빠졌니?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치욕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거.
0: 엄마.
2: 게임, 너는 예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0: 죄송해요.
2: 내가 뭐라고.
6: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간...
7: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1: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6: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8: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어째서 너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1: 아니,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2: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7: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2: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7: 가요.
9: 야, 고부장! 손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7: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9: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본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정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7: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9: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0: 부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1: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 자리에만 둬주십시오.
0: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2: 토리시가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3: 호텔?
4: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2: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3: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 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5: 방금 제 정립이라 그랬나?
6: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3: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 같아.
7: 적금을 넣어? 네가?
3: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템 많은데 궁금하면
4: 저기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3: 에? 뭔 소리야?
4: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5: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8: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5: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2: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3: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2: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9: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3: 그런 건 아닌데.
10: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9: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10: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3: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2: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3: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9: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3: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9: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3: 영화는요?
9: 3시간 너무 길어.
3: 여행은?
9: 내 돈 쓰고 모은 곳에?
8: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3: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9: 크리스마스.
3: 오, 부장님 의외로.
9: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3: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9: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8: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9: 어여 잡으시게!
8: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3: 응? 부장님 최고!
8: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10: 너 설마 우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집 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2: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빤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니,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0: 호랑이 빠이자.
1: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0: 아이,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하나지나 앉으나 서나. 아이, 잘 때나 놀 때나. 아이,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1: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0: 아휴, 그래. 엄마가 잣다 졌어. 아우.
2: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0: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3: 곧 떠가, 웬만하면 빨지 그래.
2: 오, 꼬질꼬질한 냄새.
1: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2: 오, 곧 떠가,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1: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2: 재채기까지.
1: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4: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2: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1: 어디
0: 그 안방면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어?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떡아! 호떡아! 어?
5: 이제 끝인가 보.
6: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7: 자자, 다들 모였어.
5: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진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2: 어? 여기가 어디지?
1: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8: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6: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5: 나도 가기 싫다고?
7: 자자자자, 거울 울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5: 아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2: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6: 오늘 호떡이 엄마가.
0: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6: 라고 했잖아.
5: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1: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8: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0: 깔고 짜든 호떡이 합류가 최고 중에 최고.
1: 그 최고 중에 최고인 호떡이 담요 속에 진먼지 진드기 대장.
2: 우린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드기.
3: 헛, 호떡이 담요.

0: 축축하니 살기 좋았는데 남녀를 반대!
1: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2: 네, 대장님.
1: 셰프, 음식을 주시오.
3: 네, 대장님.
4: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3: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5: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6: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5: 스테이크? 야호! 야호!
1: 우와! 대왕각질이다! 야호!
7: 배불리 먹겠구만!
3: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호떡이 각질입니다.
8: 야! 각질이구나!
5: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3: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5: 저는 괜찮아요.
4: 저도요.
3: 아, 이럴 수가.
4: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5: 묵은때도 먹고 살았나 봐.
9: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1: 봤어. 아주 훌륭했어.
0: 저든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1: 훌륭했어. 난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어.
8: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9: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4: 간질간질. 가려.
1: 긁어라.
9: 어, 똥. 뿌찌찌.
0: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0: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11: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10: 뭐야? 정보가 없어? 코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코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11: 그게 놓쳤답니다.
10: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11: 아유, 실패했대요.
10: 대체 누구냐 너?
0: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10: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0: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10: 뭐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0: 예. 네. 재채기 발사.
4: 헉!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5: 진먼지 진드기 무서우나.

0: 근데 그동안 헛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1: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집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2: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집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3: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2: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세탁해달라고 해야지
3: 오? 집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2: 누나 빨리 가자
4: 어?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5: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6: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0: 전 후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1: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5: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아, 아, 아! 깨꼬다.
0: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1: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3: 엄마!
2: 엄마!
1: 어머! 너네 어디 있었니?
3: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1: 정말?
2: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 번 맡지.
3: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집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2: 어?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7: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게 깨끗하게 청소하자.
2: 네, 엄마!

0: 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가볼까?

0: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버려!
0: 누나, 자신 있지?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들,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생각하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채소라고 생각하오.
1: 오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그치 누나?
2: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차차차차 피차차차차차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차차.

0: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1: 으짜!
0: 짜대! 짜대!
2: 뒤로 가세요!
3: 이 감자튀김, 오이 공주님을...
1: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4: 오이 공주, 어떠하냐?
1: 삐입, 싫사옵니다.
4: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이,
5: 아유, 가시오. 가시오. 아,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4: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6: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4: 그, 오래 못 기다리오.
2: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6: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2: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6: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7: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6: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딱!
8: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구해주세요!
7: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6: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2: 내부남자님!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3: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단! 반가워요!
2: 아이셔!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3: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
9: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2: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9: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2: 이유는요?
9: 오이공주님은 비타민C가 많다.
2: 그렇죠.
9: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A가 많다.
2: 그렇죠.
9: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다.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오이전아,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기사를 잡아가두라.
4: 네, 전하.
6: 오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

0: 오이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1: 네? 네.
2: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3: 당근 왕자,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4: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2: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5: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6: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7: 나도 몰랐어?
6: 몰랐지.
8: 어쩌자고 저를 대신에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2: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8: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8: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오이 공주님.
6: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2: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8: 오이 기사님!
4: 부럽다!
9: 안 돼요! 아스코르비나제!
7: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6: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7: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

0: 우리가 만수.
1: 오이 오이 오이
0: 오이
1: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고!

0: 꿈꾸는 꼬리 춤추는 빌링 꿈의 무대를 향해
1: 나는 누구? 여긴 어디?
2: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3: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4: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0: 지금 시작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5: 파세.
6: 오케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Hello. Nice to see you again.
7: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2: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3: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6: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7: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6: With that said,
7: 근데 거기다 더해서
6: we are still at very low depth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7: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6: Yeah. Feel ready for it?
7: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6: Yeah. Okay, fantastic.
8: 알론 이제 턱 왼발
1: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7: 할 때
6: try and enjoy it.
7: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6: yeah?
7: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6: if you can
9: 준비 U자 유지하시고 상상해줘야 돼. 어떻게 무릎
3: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2: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9: 어떻게?
3: 빌리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뽐내니까 기분 최고!
2: 우리 어때요, 선생님?
3: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6: Good.
7: 왔어요.
6: Okay.
3: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저 좀 나아졌나요?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6: 그렇지, 와. 그렇지.
4: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3: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7: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1: 싸늘하다.
2: 내가 왜 중요한데요?
1: 우리 승주형.
3: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10: And say you're a total idiot.
7: 완전 바보예요.
10: With
11: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3: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10: Yeah?
11: 기분 나쁘네, 굉장히.
10: Okay, good. Do it to me.
3: 저 연기 좀 하죠?
11: 왕 뭐?
3: 그럼 나도 도전!
2: 장난해?
10: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야.
7: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10: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7: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10: and cross your arms.
7: 팔을 이렇게 활짝
10: like,
7: 끼고
10: be proud.
7: 자랑스러워하면서.
10: Here we go, go on then.
7: 해볼게요.
3: 해볼게요.
2: 왕립발레학교 오디션을 보자고 그랬어.
11: 왕 뭐?
2: 왕립발레학교. 어때요? 좀 하죠?
3: 우리 재능 있나 봐.
1: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5: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 이해되니?
3: 뭐라고요?
5: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3: 네가 왜 중요한데요?
5: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8: 이건 뭐냐?
3: 편지요.
8: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5: 빠르고 힘이 세.
3: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1: 누가 되지 않게 해치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12: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3: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엇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0: 봅시다. 감사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2: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3: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음악 따라
1: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이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2: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3: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4: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5: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6: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7: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8: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9: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10: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1: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2: 화이팅 하자.
13: 화이팅!
14: 화이팅!
15: 화이팅! 화이팅!

0: 춤을 춰봐. 예!
1: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3: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2: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그건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1: 그럼 뭘 팔아야 돼?
0: 겨울엔 손 날려지.
1: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0: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1: 아, 내 귤은 왜?
0: 이 누나를 믿어봐. 짜잔! 오늘의 준비물은 쌀, 팥, 커피 찌꺼기, 비닐봉지, 수면 양말, 주방장갑.
1: 누나, 손난로 만든다면서 요리하게?
0: 그리고 귤같이.
1: 어, 내 귤!
0: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1: 맛있다.
0: 자, 다음은

0: 나는 커피 못 먹지 참.
1: 엄마 거 가져왔어.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1: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데이면 안 되니까.
1: 좋아 좋아. 오, 거의 다 됐다. 3, 2, 1, 예! 자, 다 됐으면 조심조심 꺼내줘.
2: 응? 엄청 따뜻하다.
3: 호빠미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1: 내 건. 이게 무슨 냄새야?
2: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1: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4: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5: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4: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6: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4: 난 좀 그런 것 같아.
6: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진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4: 너무 불쌍해.
6: 그러니까 너무.
5: 배에 있는데 자는. 어.
6: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5: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아,
7: 점점 어려워져.
5: 그러니까.
7: 이제
5: 할 수가 없을 거야.
4: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5: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6: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4: 아니, 근데 솔직히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6: 그러니까.
5: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6: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4: 그치.
5: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4: 맞죠.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6: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5: 다 진짜. 들어보고
6: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4: 순서대로.

0: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1: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2: 완전 죽는 거잖아.
0: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잘할 수도 있는 거네.
3: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4: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5: 같아. 아, 이번에 잡은
6: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7: 응? 에, 그건 아니지.
8: 그건 아니지.
9: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지.
0: 그냥 가난할 뿐이야.
7: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6: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능이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7: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야,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6: 맞아 맞아. 약간... 그럼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5: 난 당연히
10: 지나가는 머스크.
7: 난 당연히 지나가는 머스크.
10: 아니 지나가는 사람.
11: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7: 뭐랄까.
11: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7: 그렇게 따지면 되기 때문에
6: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는 계속
7: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3: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7: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0: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 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6: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7: 다 논란이야.
6: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사고 나면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7: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6: 근데 일단 대처는 할 수 있잖아.
3: 근데 우리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나?
5: 맞아.
6: 가는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우리가 빨라.
3: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I.
5: 맞아.
6: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11: 만약에 삐리삐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5: 그치?
3: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7: 맞아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6: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3: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6: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가지고
7: 그럼 내가 죽어.
6: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10: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 멈추게 하고.
5: 저 나 살 수 있나?
8: 뭐야?
5: 아 뭐야? 자율주행 아니야?
6: 스톱.

0: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1: 스페이스X.
0: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비슨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재영이 형.
3: 재영이 형. 가족이야, 가족이야.
0: 다 정리하고 말해.
2: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4: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0: 유나 너!
1: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물체를 딛고 올라서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 흔들. 오, 안 돼. 오! 선반장에 깔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오 마이 곰! 이럴 수가!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의 무게 때문에 가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고 말해요. 이렇게 깔리면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니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3: 오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2: 낙상사고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더 무섭죠. 자,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녕하세요, DJ 동령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0: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1: 여러분, 낙상사고랑 추락사고에 대해 다 살펴봤나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꼭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베란다, 난간 등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선 매달리지 않기 약속해요.

0: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향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1: 신의 축복이 깃든 집에 손톱을 쭈뼛 서게 하는 섬찟한 녀석이 나타났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거침없이 공격!
2: 어머! 어머!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날카!
1: 집사만 봤다 하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구석이란 구석엔 다 숨어 들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녀석. 그런데 녀석이 피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니.
3: 선이! 엄마가 라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라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1: 세상 깜찍한 얼굴로 유혹해도 냉정하게 외면.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도 좀처럼 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은둔 고양이 라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는 주인공 가족의 집. 귀여운 녀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웃음 끊일 날이 없다는데요. 하나같이 애교 많은 사랑둥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사바라기라는 요 녀석.
4: 우리 호두는 5살이고요. 유일한 수컷인데 털 벗겨줄 때도 항상 이렇게 와서 가르릉대고.
1: 곰돌이 같은 외모에 성격도 순둥순둥한 첫째 호두.
5: 까미도 이런 털빗자.
1: 집사는 좋지만 털빗기는 싫은 까칠공주 까미.
4: 아, 우리 둘째 우리 밀크인데요. 제 아픈 손가락인데 이게 하얗고 눈도 파랗고 너무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소리를 못 들어요.
1: 새하얀 천사랍니다.
4: 그래도 너무 귀여운 시크한 매력의 페르시안 고양이 우리 모찌.

0: 말티즈 백설이에요.
1: 그래서 지금 서열 1위예요. 제가 언니들을 다 덮치고 있어요.
2: 요 막내가 천방지축이긴 해도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가정 아닌가요?
3: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1: 아, 문제가 있죠. 한번 피디님이 찾아보세요. 가까운 쪽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저희 문제가 숨어 있어요.
2: 고개를 숙여보니 소파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라라랍니다. 그렇게 총 6마리의 고양이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복한 집의 유일한 문제 라라가 무려 1년째 구석에 콕 박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집사와 살비 비며 사는 게 집냥이의 행복이건만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소파 아래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0: 라라? 라라? 응? 아침도 안 먹었는데.
4: 라라를 만져보니까 뻔히 여기시고 열 손가락 안에 뭐 꼽을 정도?
1: 더 데리고 가려고 거의 격투기 씬으로 막 할퀴고 물리고 그 이후에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정도에 만져보고 못 만져봤어요.
2: 어둠 속에서 24시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녀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 라라가 항상 저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있고 본네트 안에 이제 추울 때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 지금 정도였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에는 그 본네트에 들어가 있으면 시동키고로 또 고양이 중구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구조를 결정하게 됐고요.
2: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 녀석을 집에 들였지만 녀석에게선 찬바람만 쌩쌩 불 뿐이었죠.
1: 친하게 해서 그리고 구제를 했었으면 마음을 또 더 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없이 그래서 온 거라 되게 낯설고 또 고양이 다른 고양이들하고도 또 합사 문제도 있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라가.
2: 그런 녀석을 움직이게 한 건 바로 로봇 청소기. 걸음만 나 살려라 뛰어나온 녀석 곧장 숨숨집으로 문을 숨기는데요.
1: 또 잘 들어갔어요 거기?
0: 아니야.
2: 너무 짧았던 세상 구경. 결국 집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0: 낙순이 어우 무서워. 낙순 사람 있어서. 나라 저거 추러 먹어볼까 추러?
2: 간식에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워낙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 먹는 게 없어도 살이 잔뜩 올랐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러나 눈 깜짝할 새에 다시 소파 밑으로 직행! 혹시 낯선 제작진 때문에 더 숨는 걸까 싶어서 철수 후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집사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묵묵부답. 그렇게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좁은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라라. 물도 밥도 먹지 않는 탓에 집사들의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라는데요. 음악으로도 달래지지 않는 시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무려 12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드디어 라라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일 비좁은 곳에 숨어있느라 얼마나 뻐근했을까요? 무려 12시간 만에 외출. 일단은 배부터 채워야겠죠.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하느라

0: 이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앞에 두고 제사라도 지내는지 그저 멍하니 있는 녀석. 제때 볼일을 보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이유로 집사들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답니다.
1: 집에 사람이 없으면 소파 위에도 나와서 뒹굴뒹굴하고 제 안방 침대에서도 좀 있고 또 고양이들끼리 코인사도 하고 뭐 장난감도 멈춰있는 장난감도 갖고 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뒹굴뒹굴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쓰더라고요.
0: 그야말로 꿈 같은 라라랜드.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짧은 외출조차 조심스러워한다는 라라. 강아지 백설이가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라는데요. 아무래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2: 엄마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나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그지? 우리 설이 착하지? 응? 라라 언니 괴롭히면 안 돼. 응?
3: 아, 라라가 빅소리를 좀 무서워하나요?
2: 백설이가 라라가 자주 못 보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숨숨집에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거나 화장실 갔다 가려고 내려오면 무조건 덮쳐요. 그래서 올라타기 때문에 백설이가 이제 천적으로 의식하는지 엄청 하악거리고 무서워하더라고요.
3: 백설이는 라라를 좋아하나요?
2: 좋아한다기보다 재밌다, 호기심 가득이다. 낯선 언니인데 뭔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알고 싶은데 언니가 하악거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반면 라라는 백설이가 영 불편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백설이가 집에 오고 난 뒤부터 구석에 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라라.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 조만간 병원도 가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잡을 새도 없이 숨숨집으로 몸을 숨긴 라라. 빠르긴 대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그런데 이때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가려다가 길을 잃은 녀석. 아찔한 고개를 선보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다시 숨숨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 예상대로 거친 반응이지만 오늘만큼은 집사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2: 나라가 흥분하고 그러면 공격성이 굉장히 커져갔고요. 장갑을 좀 껴야 될것 같아요. 나라가 이거 털 뭉쳐있는 거 봐. 이거 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0: 세상에.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건 마치 야생의 맹수를 보는 듯한 느낌.
2: 와, 손도 못 가까워.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지금 빗질을 못 해준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얘가 피부병도 지금 걱정이고요. 워낙에 눈곱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어갖고 눈곱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안약이라도 지금 넣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넣어주질 못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라라가 저희 집에 와서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꼭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집사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2: 네,
4: 오늘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네요.
2: 네. 너무 심하게 반길까 봐 제가 안고 있어요.
4: 아, 일부러 안고
2: 네.
4: 계시구나.

0: 오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은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1: 아, 네. 저기.
0: 아, 이쪽에.
1: 네. 근데 이렇게 투명 고양이처럼 저희도 얼굴을 많이 못 본.
0: 보니까 귀가 이미 이렇게 수평 귀가 된 상태여서 네. 어느 정도 긴장도도 되게 높은 상태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네. 생존 본능도 지금 되게 올라간 네.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제가 조금 네. 객관화 영상 보면서 네. 지금 집에서 어느 정도 상태이고 네. 그리고 또 강아지랑 관계도 또 어떤지 네. 보통 이게 관계가 좋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한번 쭉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2: 라라의 문제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잔뜩 날을 세우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였죠. 구석에 몸을 숨긴 녀석을 꺼내기라도 하려 하면 공포의 냥펀치.
0: 근데 라라는 원래 집고양이였나요? 그러니까 구조될 때 어쩌다가 구조가 됐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이제 제가 얘가 품종묘 같은데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차 밑에 기어들어가서 저희 동네를 다니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0: 그러네요. 그 전에 그럼 중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거의 뭐 방치돼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찌 됐거나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집에 와서 안전하지만 여전히 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 집사들이 자러 들어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것 마냥 온 집안을 헤집으며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0: 지금 라라가 정말 다행인 거 한 가지는 집이라는 지금 새로운 집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다니는 장소들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제 집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2: 혼자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도 꽤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때 김명철 수의사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된 한 장면.
0: 관계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백설이가 집에 온 거는 확실히 스트레스 요인과 네. 또 긴장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2: 네. 라라가 백설이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요?
0: 그냥 단적인 예로 지금 강아지들이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방법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들 사회에서는 그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 갑자기 막 뛰어와서 앞에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서로가 오해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긴장도가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지금 높아요. 영역에도 적응해야 되지, 아직 사람하고 관계성도 못 쌓은 상태지. 근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 백설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백설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도 라라는 이 집에 적응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 2보 정도는 후퇴했다.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니까 오늘 그 부분 좀 한번 잘 풀어보죠.
2: 어둠 속에 라라를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
0: 고양이들은 관찰하고 모방 행동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사람이 관계성을 맺고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 거를 라라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긴장의 끈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오늘 원래 라라랑 평소에 되게 사이가 좋은 친구 중에 호두가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2: 임무는 간단합니다.
0: 옳지. 보통 낯선 사람끼리만 있으면 서로 더 낯설잖아요. 근데 중간에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처럼 오늘 호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3: 자.

0: 옳지.
1: 사람이 내미는 간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옳지. 교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라라를 안심시키는 건데요. 오직 관찰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에게 추천하는 훈련이랍니다.
0: 다른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2: 못찍어 이거?
0: 못 찍어와도 상관없어요.
2: 추루 추루 추루
0: 못 추. 옳지.
2: 다시 왔어?
3: 쌤한테 좋은 거 보였네.
1: 이번엔 라라에게 슬쩍 간식을 내밀어 보는데.
0: 이제 받아 먹어요.
2: 받아 먹어요.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4: 라라.
1: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가 주는 간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까칠한 녀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0: 이런 식으로 받아 먹죠. 네.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잘했어.
1: 눈빛만 보면 찬바람 쌩쌩인 듯하지만 지금 라라의 마음엔 따뜻한 봄바람이 일고 있을 거라는데요.
0: 자주 반복될수록 훨씬 더 효과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라라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0: 라라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긴장도가 좀 극에 달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가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랑 직접 코터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스킨십 을 하고 나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접점을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 나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끝이 아니죠. 라라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강아지 백설이.
6: 라라 괴롭히면 돼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0: 라라는 우리 백설이가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보다 두 배 크게 두 배 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직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 요소를 같이 줄여주셔야지 라라가 보호자랑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백설이를 예절견으로 만들어라.
6: 안 돼. 안 돼.
0: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때 앉아. 옳지. 짖는 게 아니고, 아, 앉으면 나 그냥 보상받는구나. 짖었을 때 오히려 무시. 조금 안 짖고도 나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는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양이들의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1: 그렇게 아무리 짖어도 소용이 없자. 어라라.
0: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옳지.
1: 이렇게 안전할 수가.
0: 앉아.
1: 그야말로 개과천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답니다.
0: 백설이의 산책, 그리고 제대로 된 산책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돼야지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백설이가 없는 시간대도 생기고 백설이가 돌아와도 충분히 에너지 소모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집착성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1: 이제 라라 괴롭히면 안 돼.
0: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귀엽고 또 하나의 그냥 반려동물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종은 생각보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의사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습성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함께 지냈을 때 서로 좀 오해되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해하고 좀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합사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죠.
1: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집사. 근데 어째 횡재한 건 다른 녀석들 같은데요.

0: 라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그 결과 라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기특해라. 조만간 라라가 집사의 품에 쏙 안길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1: 라라가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라라 맘마 먹었다? 아이고 이뻐. 라라.

0: 27년 정도 됐어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밥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녹았어. 단풍이를 지금 구리심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초롱이가. 얘인데. 얘야, 얘. 단풍이.
1: 여기서 놓치면 우리 안.
0: 우리 못해, 이제. 끝이야.
1: 이제 끝이에요.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산 좋고 물 좋은 참 살기 좋은 고장 광양. 예로부터 사람 많이 모인 곳엔 전통시장이 발달하게 마련이죠.
1: 그냥 사람 좋고 인심 좋고
2: 한양시장 재래시장이 싸거든요.
0: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엔 달길 닿는 곳마다 먹을거리가 가득가득. 뜨끈한 정도 듬뿍 느끼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곳이죠.
3: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0: 광양에서 만난 잊지 못할 또 한 곳. 이곳이 문 닫은 터널이었단 걸 누가 믿을까요? 광양에서 그야말로 새로움의 연속.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4: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거예요. 오래 이어져온 광양의 맛 그리고 멋. 광양이 간직해온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광양 중심지 광양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운산 넘어 햇님이 반짝 떠오르면 광양의 또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광양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양 오일시장.
2: 몽골로 가네.
0: 한 짐씩 싸들고 부지런히 모이는 상인들. 오늘은 여기서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5: 몽골로 와.
6: 어머, 이거 뭐예요?
2: 뭐고.
7: 산에서 캐스 산에.
8: 대추 갖고 고추장 된장 좀딱 참기름 치고.
9: 열이나 많이 찍으시오. 나는 객지 사람이니까.
2: 나 이쁘게 찍어.
6: 이렇게 다 같이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 예, 여기 이제 인역 자리.
0: 광양 오일시장은 1964년 개장한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매달 끝자리가 1일과 6일인 날에 오일장이 열려 오늘처럼 북적인답니다. 10여 년 전 현대식으로 싹 탈바꿈하고 새롭게 단장한 오일시장. 광양 일대에서 나는 것들이 다 모이니 시장에 오면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방 먹음 딱 좋은 건 뭐 당가요?
2: 순치. 옛날에는 썩어도 순치라고. 눈이라고. 어떻게 당일치기로 배 잡아갖고.
10: 어머나 세상에.
2: 가양시장 재래시장이 비싸거든.
10: 다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든 걸 살 수 있으니까.
0: 이 시장의 명물은 단연 이 뻥튀기집. 그 역사가 무려 80년이

0: 주민한텐 노포입니다. 시장 밖에서 운영하다 여기로 자리를 옮긴 거라네요.
1: 다들 오셔서 키워가세요.
2: 뭐 갖고 오세요, 주로?
1: 종류가 많은데 요즘은 설에 떡국 먹고 남은 거 말려가지고 떡국 피시고 옥수수 피시고 아니면 검정콩.
0: 하하,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지. 자, 다들 피 막으시죠. 추억까지 되살아나는 풍경. 이런 재미가 있으니 요즘은 지역 전통시장이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라고 하죠. 광양 오일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건어물 점포입니다. 여기서 꼭 사야 된다는 광양 특산물이 있으니 바로 이곳 김부각입니다. 그거 참 맛있겠건만요.
3: 옛날부터 많이 해 먹었잖아요, 엄마들이. 이게 김으로 먹기 뭐 하니까 이제 찹쌀풀을 해가지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바삭바삭해요.
4: 김이 왜 김이라고 했느냐 하면 김 처음으로 하신 분이 김씨였대요. 그래서 김씨가 처음으로 하면서 이거 김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간양에는 김이 최고죠.
0: 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광양은 김과 인연이 깊은 도시. 예전엔 광양이 김 주산지였다고요? 심지어 광양엔 김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과 인연이 깊은 후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5: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여기 계셨네요. 네. 아, 저희 오촌 형님이십니다. 김여익공의 후손입니다.
6: 11대 후손.
5: 아, 그렇습니다. 11대, 11대 후손.
6: 11대. 예.
0: 광양 김의 역사가 시작된 건 400여 년 전. 조정이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은 것을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운둔하던 김여익공이 우연히 김 양식법을 발견하면서부터랍니다.
6: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바닷가에 가니까 돌 같은 데가 어떤 그런 포자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물어물 파라같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요걸로 뽑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지리산이나 저 백운산에서 하는 신이 돼요. 이놈을 가봐가지고 꼽아놓으니까 여기에 포자가 붙은 거예요. 제철에. 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크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채취해와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김을 만들었던 거죠.
0: 광양 앞바다가 최초로 김을 양식하던 김 시식지인 것이죠. 이곳에서 김을 양식했을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던 낯선 식재료였답니다.
6: 아, 드셔보죠. 아주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건 이제 인조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 임금께서 먹어보고 맛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모른다고 그러고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하지만 김을 양식하는 건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김값이 꽤나 비쌌답니다.
6: 이 동네가 천체다. 겨울이면 김, 여름에는 조개 잡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 김을 지금 시식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때는 우리 태인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지. 저걸 뭐 광양 옆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0: 하지만 김 양식 기술이 점점 개량되면서 양식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김이 흔해지면서 생긴 음식이 바로 광양 특산품인 김부각인 것입니다.
5: 아, 집집마다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김부각을 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하다 보니 무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육성사업을 통해서 법인화해서 말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마을 기업.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일대에서 예전부터 긴 부각을 만들던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1: 한쪽에다가 바르면은 이게 얇아가지고, 그리고 두 장에다 발라야 이것이 튀기면은 또 아주 이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0: 그 옛날부터 광양에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김 부각.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풍에 여러 날 말리던 걸 건조기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1: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예, 그 정도를 건조를 해야 말릅니다.
0: 아무리 공정이 예전보다 간단해졌다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고된 작업. 게다가 김 부각을 만드는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간식으로 흔히 먹던 이 음식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 옛날 광양은 식기부터 뜯어갖고 와야 되고, 잠, 하루 저녁 잠 많이 자면 2시간, 안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자요. 김을 하려면은 그렇게 힘들게 김을 했어요. 그때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다 가정마다 미약가로 씻고 올라와서 또 바닷가 가서 씻어다가 그래가지고 김을 해가지고 애들 다 들고 다 가르치고. 시어머니 밑에서 이 부각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 것을 안 잊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2: 김의 원조는 강양이고요. 부각은 강양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 다 된 거 이제?
1: 네, 이렇게 할 거 되면
3: 이렇게. 이렇게.
0: 수십 번 손길을 거쳐 완성된 김 부각. 광양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듬뿍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4: 아, 저희는 김을 최초로 양식을 시작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김부각을 만들어 왔고, 그 김부각이 한번 맛보시면 관양 김부각, 관양 김이 어떤 맛인지를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 광양 백운산 산자락에서 만난 아주 이색적인 장소. 폐 터널을 이용한 와인 동굴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2: 기장.
1: 멀리서 오셨네요. 어디서
2: 오셨습니까?
1: 베트남. 반갑습니다.
0: 1913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화물 운송용 터널을 리모델링한 광양 와인 동굴. 다양한 와인 맛도 보고 각종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선 50여 종 약 4,500병의 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항상 여기 온도가 제가 이제 사철 16도에서 18도 사이예요. 그래서 와인의 셀러 온도랑 똑같습니다. 하고 이런 조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와인을 저장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라서 저희가 와인을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0: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와인 등 음료를 맛볼 수 있는데요. 와인 마니아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도 점차 늘어서 지난해엔 와 6만여 명이나 됐답니다.
4: 하나 뭐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5: 그래.
6: 아니야.
5: 이제 하나 적어보자.
7: 여기는 따로 있는 거 같은데?
5: 좋은데? 이런 거 예쁘다. 거꾸로 적어.
7: 이게 예쁘다. 이게 예쁘다.
8: 뭐가요? 예쁘네. 뭐라고 써 있어요?
5: 사랑 그대와 여기서 땡땡땡.
7: 점점점.
5: 땡땡땡.
8: 그 사랑하신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계셔?
5: 여기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첫 번째 여잔가요?
8: 대답 못하시는데?
5: 대답 안 하시는데?

0: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여잔가 봐요.
1: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산에도 그 철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2: 시어머니가 옷이라 뭐라고 해서.
3: 와 보니까 좀 어때요?
2: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맛있고.
4: 총 길이 301m, 폭 4.5m, 높이 6m 규모의 커다란 터널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함께 즐기고 놀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데요. 특히 미디어 파사드 영상 쇼가 펼쳐지는 이곳이 단연 인기랍니다.
5: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여기 하트도 하시고 와인.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3: 되거든요.
5: 네,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해주세요. 내가 둥실둥실 떠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왕자님이 날 구해주시겠지. 여름에는 미워집니다. 여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4: 여긴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 와인 조격장인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5: 와인으로 조격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신진대사나 피로 푸는 데 최고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4: 하루 종일 관광하느라 쌓인 피로도 달래고 참 좋겠습니다.
0: 어디서 오셨을까요? 광주 남구에서
6: 왔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7: 이게 또 이렇게 그 풀지가 않아요. 이 원래 이 와인 동굴 자체가 이게 또 천연적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와인 테마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광양만의 어떤 특색인 것 같아요.
4: 버려진 터널을 활용해 멋진 공간을 만든 아이디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군요. 일조량 풍부한 빛의 고장 광양. 이곳의 청정 자연과 비옥한 토양은 다양한 문화를 지어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별한 철 가공품입니다. 옛 양반들의 필수품인 작은 칼, 장도. 광양 특산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도입니다. 길 장자가 아니라 자른다는 뜻의 단장할 장자를 써서 장도라고 부르는 작은 칼. 광양엔 이 칼을 만드는 무형 문화재를 기리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주로 칼집에 넣어 몸에 지니는 장도는 흔히 아녀자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녀 모두의 필수품이었다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박종군 장인. 박용기 선생의 아들인 그가 광양 장도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8: 이게 참 이거 골동품 같죠? 이게 이 아버지가 일대 장도장 아버지께서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낙죽장도를 시도를 하셨어요. 용이 되게 민화적이에요. 민화적인 요소가 또 강하고 이 대나무에 넣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지만은 아버지 첫 시도했다는 거 30대 때 뭔가 과거에 저기 멈추지 않고 좀 새로운 것 갖다 도전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4: 집터를 헐어 지난 2006년 건립된 이곳 박물관에는 아버지의 생애와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8: 관양은 이제 역사가 특산품으로서 철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한테 관양의 특산물로 장도를 왔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관양의 장도는 가구로부터 애로부터 상당히 유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관양 사람들이 원래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지면 최고로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예.
4: 그간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장도의 모양과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사제를 모두 털어 박물관을 지은 박종근 장인. 전국 유일의 장도 박물관인 이곳에선 그야말로 장도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도를 만드는 데만 만 번 이상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박정근 장인은 옛 방식 그대로 장도를 만드는데요. 작업의 첫 시작은 은이나 쇠를 달구는 것입니다. 칼날을 다듬고 단단하게 생명을 불어넣는 만만치 않은 작업.
8: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장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3일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 공경이 177공경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이. 이 모든 게 이게 장도는 우리 인체공학도 따졌고 수학 공식도 따졌고 다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하고.
4: 오늘 만드는 장도는 은으로 칼날을 만들 예정인데요.
8: 염분이에요. 이 염분을 갖다가 발라주면서 이게 다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황토에 들어갔을 때 칼이 흐트러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4: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는 장인. 칼날을 붙이는 접착제도 자연에서 온 것. 송진입니다.
8: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송진을 갖다가 이 접착제로 썼어요. 칼, 도심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로. 이 송진은 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뜨거워지면은 다시 녹습니다, 안에서. 그러면은 못쓴 칼날을 갖다가 뽑아내고 새 칼날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시 끼워넣어서 두고두고 갑으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도는 항상 이 저기 그 송진을 넣어서 저기 그 조립했다가 했던 거예요.
4: 지난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유산 장도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종근 장인. 그의 손끝에서 금속공예 집약체라 불리는 장도가 완성됐습니다. 박종근 장인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아들인 박건영 씨입니다.
9: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가 칼을 만드는 게 단순히 멋있어서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 됨됨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 공방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도 있고 내 개인으로서의 효용이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은 이제 생각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 항상 북한은 있잖아 박을 때 이 선 있지 선 끌 때 직선이 돼야 돼. 위에서 아래로 딱 맞아야지 옆으로 딱 틀어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박아 끼어넣는 게 아니라 선을 놨다가 직선이 한번 딱 떨어져야 돼. 이쪽 선이 떨어지게끔 해서 그대로 고정시켜줘야지 옆으로 틀어져 그러면 모양이 안 예뻐.
4: 장도는 장신구의 개념도 갖고 있어서 화려하고 의미를 가진 장식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엔 장도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도 차츰 늘고 있답니다.
10: 집에 있는 도장처럼 된 데서.
11: 오목조목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12: 원래 한국
11: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0: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좀 여행 온 김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1: 광양의 오래된 멋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이는 장도장 부자. 내 고향 광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랍니다.
2: 관양이 참 살기 좋다. 명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양을 벗어나서는 살수 없을 것이다. 내삶 자체가 이기니까.
1: 광양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래된 맛과 멋, 그리고 당신이 잘 몰랐던 다채로운 이야기들까지. 광양은 알록달록 매력 넘치는 고장입니다.
3: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0: Legendary.
1: Legendary. 라면 끓여줘 제발.
2: 오늘은 라면 아니고.
1: 엄마 제발.
2: 오늘은 돈가스랑.
1: 할아버지 못 만들래?
3: 짬뽕.
1: Yes.
4: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1: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4: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한마디로 하자면 K장남
5: 안녕하세요 나는 마태우고 7살입니다
6: 마태우는 특수교육에 좋아하고

0: 마테오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엄청 강하고 순진무구하고 애교도 많고 열등감? 평화를 이기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어서
1: 얘 1등 했어?
2: 응. 나도!
3: 그치! 우리 마테오는 춤도 잘 추고
2: 근데 나는 한글만 있잖아. 너는 두 개 있잖아.
3: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재하는 게 제 일이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순하고 진짜 말랑 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이고 잘하네.

졸려? 아이고 졸려. 아직도 꿈나라요?

0: 있어.
1: 안녕. 다들 잠이?
2: 저는 올리비아랑 자고 마코가 아이들을 챙겨서 출근을 하죠. 네, 이제 방학이 돼서 아이들도 좀 천천히 일어나고 마코도 여유롭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케어해 줍니다.
3: 안녕 올리비아.
2: 안녕 레오. 잘 잤어? 아침 먹었어?
3: 네.
2: 마테오.
4: 신바!
2: 신바! 도시락 챙겼어요? 아빠.
1: 응, 엄마.
2: 도시락.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1: 네.
2: 이제 아빠 출근해야 돼, 레오야. 응? 계획은 없었어요. 계획하고 막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축복으로 선물을 받게 되어서 낳게 되었습니다. 마코가

0: 저기 가, 책 가져와.
1: 책?
0: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늘어났네. 거기, 거기, 거기. 아이고, 잘 먹네. 만세.
1: 배고프다.
0: 배고파? 밥 차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 올리비아도 먹여야 되고, 이제 그때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때 조금 힘들어요.

0: 홍주, 사바, 주시, 양해선.
1: 올랄라.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할머니 양해선입니다.
1: 저는 할아버지 차종호입니다.
0: 우리 할아버지는요, 애들한테 인기 짱이고요. 재미있고요. 유머스럽고 약간 좀 가벼워요.
1: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 쪽에 업을 삼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꽤 됐죠.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케어 잘하고 아이들 마음 잘 이해해주고 그게 손주까지 다 이어져가지고 참 이게 가정적이고 참 잘해요.
2: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1: 네, 반대 많이 했죠.
0: 아니, 난 반대 안 했어요.
1: 저는 반대 많이 했죠. 좀 개방적이고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반대를 했었죠.
0: 엄청 반대하고요. 발이 다 찢어졌었어요.
1: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발 하나가 덜 나왔는데 그냥 닫아버린 거. 그것도 그냥 있는 거 닫아버린 거. 소리 크게 들이라고. 그래 이게 그냥 발이 그냥 절단이 나가지고서 발 응급실로 가서 40번을 꼽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진짜.
0: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해라. 길게 편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허락을 받으면서 읽더라고, 우리를 소파에 다 앉혀놓고.
1: 진솔하다는 게 보여지죠. 서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도 한 행동이라든가 모습을 보면 가식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까 그게 너무 좋았죠.
0: 프랑스에 보내놓고 애기도 낳는 것도 같이 못 봐주고 짠했죠.
1: 아이 낳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거 보면 너무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는 걔 걱정은 전혀 안 해요. 하나도.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 걱정하지.
0: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있거든요. 애들을 뭐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그런 거 볼 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우리 레오랑 마테오랑 우리 올리비아랑 같이 그런 소소한 일상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싶어요.
1: 여보, 여보 일로 와봐봐.
0: 어?
1: 한번 봐봐, 당신이.
0: 왜?
1: 당신이 봐야 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아이들이 딱 여기 있어. 올리비아, 레오 다 있어. 이제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마술쇼 하는 거야. 요참에 아이들한테 점수를 좀 더 따보려고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손 마술. 그런 거 좀 준비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젓가락. 젓가락 마술쇼. 젓가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젓가락을 여기 놓고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마술을 이용해서 딱 세워놓을 건데 이거를 손을 띄면 떨어지잖아. 손을 띄워볼까? 눌러요. 안 떨어져. 예. 올려.

0: 하자.
1: 잘해야 돼.
0: 잘해. 자.
1: 갑시다.
0: 갑시다.
1: 으쌰.
0: 아유, 우리 애기들 보러 간다. 우리 똥강아지들.
1: 자. 갑시다.
0: 가자. 이제 잤는지 마는지 우리 레오 마테 올리비아 볼 생각에. 아유, 오니까 더 설레네 우리 애기들. 그치?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애기들.
1: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람. 날이 거기 프랑스가 지금 비가 온다며. 근데 우리가 갈 때 되면 왜 항상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하나가 그러잖아.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슬슬 가까워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조금만
1: 이따가
0: 기다려.
1: 보자.
0: 이따가 보자.
1: 금방 갈게.

0: 항상 우는 길이지만 애들이 얼마나 더 컸나, 특히 올리비아가 얼마나 더 반긋반긋 웃을까, 그 생각하면 별로 힘든 건 모르겠어요.
1: 어머, 고생했어.
0: 어, 그러게.
1: 프랑스 도착했네, 이제 드디어. 빨리 갑시다.
0: 갑시다. 이제 다 왔네.
1: 아, 원래는 이렇게 오면은 애들 저기 공항에서 마중해줬잖아.
0: 항상 그렇게 했지.
1: 그렇지. 근데 오늘은 지쳤다고 우리가 그래서 가네.
0: 이거 해봐가지고 할만하면 다음부터는 그냥 애들 나오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도 돼.
1: 아유, 난 그래도 싫어. 그래, 맨날 우리 마코가 픽업을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마코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이제 샤롤공항 내려서 기차를 타러 가야죠. 한 시간 정도 몽파나스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하나네 집까지 가는데 총
0: 20시간 정도.
1: 20시간 정도.
0: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건데 이게 길을 알아?
1: 압니다. 6번으로 나가봐봐. 6번.
0: 여기 8번이고.
1: 저 앞으로 가서 6번.
0: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1: 어?
0: 여기도 10번이잖아.
1: 6번.
0: 그 절로 가야지.
1: 근데 우리 일단은 10번으로 나가서 10번도 우버가 있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버스라고 써 있어, 왜?
0: 그럼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우버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야?
1: 화났어.
0: 아니, 그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1: 6번인가 봐. 빨리 가야 되네.
0: 근데 왜 하나는 자꾸 이 터미널로 오라 그랬던 거야?
1: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다니까.
0: 너 못 받았어? 너 못 받았어?
2: Yes, yes.
1: 비가 오네.
0: 나만 오면 비 와요, 여기는. 몇 시 도착이라고 그랬지?
1: 7시 뭐 몇 분에 도착이라고 하셨어. 9시 기차니까. 빨리 갑시다.
0: 사람 왜 이렇게 많아?
1: 아, 여기 피난민 같더라고, 기차 타는 게. 9시 1분.

0: 파티. 저 있다.
1: 저
0: 이 옆에 저렇게 7번 뭐 몇 번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아직 그게 안 떴어. 그렇지?
1: 아, 아직 안 떴어 아직.
0: 어. 저거 뜨면 저걸 걸로 가야 돼.
1: 어디로 가 이제?
0: 어?
1: 이제 어디 가 있어?
0: 이제 커피 마실래? 어떻게 할래?
1: 커피
2: Which coffee would you like?
1: Black coffee,
2: small coffee, latte coffee.
1: Hot coffee.
2: Yeah, coffee.
1: Yeah.
2: Milk.
1: Black.
2: Black coffee, okay.
3: Black coffee.
0: 잘 봐야 해.
1: Best look.
0: 지금 몇 시예요? 왜 이렇게 안 떠?
1: 이제 30분 남았어.
0: 그러니까.
1: 이제 또 한 시간 가는 거야? 한 시간 반 가는 거야?
0: 한 시간 반 정도?
1: 뭐 11시 돼야 들어가겠네?
0: 그치. 떴다. 빨리 가. 가자.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자겠네.
1: 안 잘 거야. 내 생각에는 다 그냥 있을 것 같아.
0: 진짜?
1: 응.
4: 싶어요. 선물 어딨어?

0: 끝날 거야.
1: 어, 좀 잡아 이거.
2: 잡고.
0: 애들이 그 시간이면 다 자는 시간인데 늦은 밤에 아빠 쫓아서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게 좋아서 힘들어도 좀 참고 오는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아이고.
3: 아이고.
1: 레오 마테오 학터 알랑 드롱
4: 마코 알랑 드롱 알아?
1: 응 알아요.
4: 알랑 드롱 알아?
1: 응 프랑스.
4: 이브몽땅도 알고? 이브몽땅?
3: 밥수
1: 조금 알아요.
3: 이브몽땅 노래가 뭐였지 여보?
1: 이브몽땅. 이브 몽땅.
3: 그 흥지.
1: 아, 아니요, 조금만 해.
3: 이브 몽땅.
1: 레오 피아노. 레오 피아노.
3: 레오 이거 칠 수 있어? 이브 몽땅.
2: 레오야.
1: 올리비아, 조금 이렇게.
3: 걸어.
1: 예.
3: 어, 우리 올리비아.
1: 힘들어. 힘들어.

0: 다 왔다.
1: 다 왔다.
2: 와, 뭐야?
1: 이게 안 돼. 이게 깨면 안 돼.
2: 왜?
0: 조심해. 아버지, 아니, 내가.
3: 아버지,
0: 아버지, 아니. 조심해요.
1: 자, 얼른 들어가자.
4: 아, 태희 할머니 왔어? 엄마!
2: 왔어!
4: 여였어. 힘들었어.
1: 엄마니까 좋아. 해봐.
5: 좋아.
6: 우리 하나 너무
7: 우리 하나는 참 예쁜 딸이에요. 요새 애들 같지 않고 참 고맙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려고 열심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고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3: 아빠 닮아 안아줘.
1: 아유.
4: 오늘아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빨리 올라가서 씻고 자.
1: 그래 알았어.
4: 짐은 내일 풀자.
1: 알았어.
4: 빨리 올라오세요.

0: 좋은 건 껐어요? 아이고 좋아라. 할머니 와서 좋지?
1: 먹고.
0: 아이고 할머니 코. 올리비아 코. 우리 아침 운동할까? 이렇게? 할머니랑? 오조조조조 우리 스트레치. 아침 모닝 운동.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게 키커라. 키커라. 아이고 아이고 오션에 오션에 할머니 어머 마테오 잘 잤어요 우리 이게 할머니 뽀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아이뻐
1: 우리 미아 선물 갖고 왔는데
0: 옳지 아이 착해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마테오 짜잔 할머니가 선물 보여줄게
2: 동네 단지가 열립니다
0: 자 할아버지 짜잔 선물 열어주세요 짜잔 자 이거부터 열을까? 여기다 올려주세요 옳지 옳지 와. 따단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3: 라면 짬뽕 돼지 껍데기
4: 돼지 껍데기

0: 돼지 껍데기 사줘.
1: 그래, 나 사갈게. 많이 사갈게. 한국에 오면은 심심하면 가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불타는 삼겹살. 근데 이제 거기서 돼지 껍데기도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레오랑 마코랑 돼지 껍데기 그러더라고요.
2: 또 있어? 아,
1: 우와. 짜장면. 또 있다, 리뷰꺼.
0: 라면. 짬뽕.
1: 짬뽕 있어? 레오가 좋아하는 짬뽕까지. 이거는 우리 올리비아. 올리비아 선물이라고 갖고 왔다.
2: 한복 같다.
1: 아유, 따뜻하겠네. 선물 받았어요.
2: 한국 애기 됐네, 한국 애기.
1: 아이고, 한국 애기 됐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 할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1: 그만 할머니 마사지 해줄 거야?
0: 밤에.
1: 밤에? 네, 알았어.
0: 돼지 껍데기.
3: 난 짜장면.
1: 그래, 짜장면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다 해주지, 우리 강아지들.

0: 어? 잘 만들고 있지?
1: 네.
0: 네, 부탁드려요. 레오야, 마태요.
2: 왜? 짬뽕.
0: 마태요. 아, 스파게티 맛있겠지? 그릇 더 하면 튀어. 자, 먹어.

0: 돼지껍데기.
1: 오, 맛있겠다.
2: 이제 막고 이거 맵게 생겼는데 괜찮겠어?
1: 오, 괜찮아.
2: 먹어봐.
1: 맛있겠다.
2: 먹어봐.
1: 진짜 맛있어.
2: 맛있어?
1: 맛있어.
3: 왜 그 돼지껍데기 맛있어?
0: 마테오 쫄깃쫄깃해. 돼지껍데기가.
2: 아, 맵다.

0: 손에 앉아서 묻는 거예요. 자, 똑바로 앉아. 흘리지 말고.
1: 국물이 바다 같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너 미술 출중?
2: 아이들이 프랑스에 살고 반은 프랑스인인데 자기 엄마 따라서 이런 거를 좋아할 때는 항상 아이들한테 고맙고 대견했어요.
3: 어머니.
2: 네?
3: 잘 먹었습니다.
2: 맛있었어, 마커? 또 해줄게.

0: 한번 가보자.
1: 10시 동안 나와. 10시 동안 나와. 누가 먼저 나와?
2: 내가.
1: 아, 마트형 이겼다. 잘 갔다 와.
0: 가자.
1: 맛있는 거 많이 사 갖고 오자. 레오랑 마트형 뭐 먹을 거야? 어? 어?
0: 다 먹어?
3: 어. 아. 할아버지도 먹을 거야.
1: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0: 여기가 재래시장. 야, 좋다.
1: 오, 야채 있다.
0: 여러 가지 많이
1: 넣어. 어, 굵하네.

0: 사자.
1: 아, 여기서 고기 사자.
2: 여기서 좀 고기 좀 살까 봐라. 거기 가서 읽어봐봐. 소고기 있나.
1: 배우야, 안심, 등심, 그런 거 써있어? 소고기 있어? 레오, 레오, 보고 있어. 안심 등심, 가로, 손에 긴네, 얘네.
0: 퀸너 뿌레 사자, 뿌레. 멜기즈랑 뿌레.
1: 그러면 멜기즈는 무슨 뜻이야?
0: 소세지인데 조금 매워.
1: 아니, 소세지 말고 고기를 보라니까. 소세지만 봐.
0: 이거 뿌레.
1: 뿌레는 뭐야?
0: 닭.
1: 야, 여기 이거 삼겹살이지, 이거 삼겹살. 두근지름?
3: 아우, 한지는 한 2년 됐나? 우리 레오랑 마테오랑 불어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어를 좀 열심히 배우면서 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1: 이거 삼겹살 좀 다 달라 그래.
0: What can you make with it? 몇 개, 이렇게, 몇 개.
1: 다, 다, 전부 다. 또, 전부 다.
4: 소고기는 말이다, 소고기.

0: 저거 안심이야, 뭐야. 저거 안심이야, 뭐야. 어? 저기 안심이라고 썼어?
1: 안심이 뭐야, 나?
0: 고기, 부위. 어. 저걸로 조금 사고, 이걸로 저 우등살로 기름기 없는 걸로 갈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걸로 잘라달라고, 잘라달라고. 위, 위. 위. 그리고 또 살코기를 조금만 갈아달라고.
1: 어, 그거.
0: 조금만 갈아주세요.
1: 갈아주는 게 뭐야?
0: 갈아달라고, 저렇게. 예, 위. 갈아주세요.
2: Ça, non, c'est du haché. Ça, non, c'est du haché. C'est pour le haché. Elle,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Elle,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C'est pas de la viande à vendre. C'est pour le haché.
0: Et, 갈아달라고.
2: Oui, combien?

0: Non, c'est du haché.
1: Ça sera bon.
0: C'est pour le haché.
2: 갈아주세요.
3: 얘기해.
2: 몰라.
3: 갈아주세요.
2: 무슨 문제일 거?
3: 갈아주세요, 해봐.
2: 몰라. 당신이 기계로 해봐.
0: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C'est pas de la viande à bande.
3: Oui, oui.
4: Passez-moi un peu de viande.
3: 아니 이거 아니야. 뭐 씹었어.
2: 여보 여보 소금을 갈아주세요.
3: 어 이거는 가시하려고.
0: 과라. 응.
2: 과라 달라고. 과라 달라고. 할머니가 뭐라 그래?
3: 500g 그러면. 몇
2: 500g
3: 500g
5: 500g 간에 되게 있네.
2: 못다니까 너무
3: 잘해.
0: Bonjour.
3: Bonjour. Au revoir. Merci. 가자. Dis-moi que si tu es là,
2: ce n'est pas juste pour mes jolis yeux. 할머니 물고기 사다.
3: 아, 난 물고기는 싫어. 냄새는.
5: 너무 생선도 팔아?
3: 연어 팔아, 연어.
5: 아, 해.
3: 연어 아니야, 트윗.
2: 근데 연어는 저거 연어 빨리.
3: 연어 아니야.
2: 여기도 싱싱하네.
3: 오, 싱싱하다. 몰라.
2: 만지지 마. 아, 만지지 마.
3: 아유, 알았어.
2: 만지지 마.
5: 물건을 사려면 만져야 사지.
2: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6: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2: 아저씨가 아니야.
6: 이거 물어보면 저기 놓고 할 거야.
2: 알았어.
5: 우리만 가고 사는 거 아니야?
2: 이거 할머니들 이렇게 들고 하잖아. 좋다. 아, 맛있는 거 아니, 나는. 아, 저 할머니도 저렇게 하고 사는데 왜 나는 못 해주게 해?
3: 만지지 마.
2: 오.
3: 아니, 만지지 마. 아, 만지지 말라고.
2: 야, 야, 너 가. 마태우랑 가서 살 거야, 나는.

0: 조세야 나무야. 마태야 이리 와. 힘들어. 우와. 오, 저 물 나오는 것 봐. 야야. 아유, 저 물을 콩콩 써서 어떡해. 주말에 성지 같아.
1: 괜찮아.
0: 괜찮지 않지. 좋아. 아이고, 잘 먹네. 아파. 맛있어? 고기, 고기. 아이고, 잘 먹네. 오, 맛있어.

0: It begins now.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0: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4: 잠깐만요. 아이 넷? 넷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0: 슈퍼데디.
5: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저는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0: 그러게요.
5: 우리 종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종태는 제 남편입니다.
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6: 네.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7: 네. 네. 제시.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네.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왜 나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7: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나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약간
0: 아이러브 핑크.
2: 사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이렇게
1: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0: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성 이런 얘기한 거에 선생님 좀 지적을 하신 거군요.
3: Already wrong.
0: Already wrong. Yeah,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냥
1: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4: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1: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1: 우리 때는 그랬지.
2: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깍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여자애가 왜 그러니?
1: 맞아.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지.
2: 맞아요. 막 그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1: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삽에서
2: 훈칠 좀
1: 했습니다. 공 흘리고. 근데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면 저희는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1: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서
2: 그냥 안 챙기긴 했어요.
1: 네. 아니, 좀 신경 쓸게요. 네.
5: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 맞아요.
5: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6: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씩씩하고

0: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1: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2: 그렇네요.
1: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2: 마초 문화,
1: 영국은
2: 남자.
1: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집애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뭐
2: 맞아요.
1: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2: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를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3: 네.
2: 대기실에.
3: 뭐예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둘 중에
3: 네.
4: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3: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2: 어떻게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1: 오?
2: 핑크, 오?
1: 저
2: 다 핑크고, 피터.
1: 진짜요?
2: 마초맨 블루.
1: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란.
0: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5: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아주 아주 빠져 있어서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2: 아,
5: 했습니다.
2: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6: 맞아,
2: 아, 나 너무 좋아요.
6: 맞아. 그리고 약간
2: I love 핑크.
7: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2: 남자,
7: 약간
2: 남자,
7: 이렇게
2: 남자.
7: 생각하는 게.
8: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2: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어우,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공주님입니다. 이눈 두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0: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1: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0: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취향일
2: 그러게.
0: 수도 있고 그냥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8: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이 사진 본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2: 오,
8: 방을
2: 색깔이
8: 보여준
2: 아예 다르다.
8: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2: 그렇겠다.
8: 예.
2: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로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7: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1: 네.
7: 아빠, 나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입 가능하세요?
2: 당황하셨어. 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7: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봤어요.
1: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0: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시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시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시무룩해서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시판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7: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딸거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
2: 그치, 약간 좀
7: 오,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땐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5: 일단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0: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1: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 즐겨 입고,
2: 네네네.
1: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네.
3: 신기하다.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이쪽은 핑크, 이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2: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2: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남자들은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
1: 소방관보다 남자가 많이 하니까.
2: 신기하죠? 신기해. 인형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1: 자동차. 남자 것 같아.
4: 핑크색이.

0: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래, 아빠 가방처럼 보이는
2: 벌써 아빠. 더 예뻐.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만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 정착.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관. 소방관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아이돌
3: 아이돌
0: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1: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2: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4: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1: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4: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4: 세대인 거예요.
1: 그렇구나. 우리는 고무줄.
5: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 그럴 수 있겠네요.
6: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0: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1: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딸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0: 아직도 그러나요? 예.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1: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또 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2: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

0: 뭐 이렇게
1: 필요 없어요. 네. 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0: 그냥, 어, 맞아요. 네. 어.
1: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말을 왜 타고 다녀요?
2: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3: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0: 본인이 그냥 깨.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1: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0: 네, 그런 분. 집에 계세요.
1: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집에 계시거든요.
4: 저희 동준이 한 분 계세요.
1: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0: 좋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봐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나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OX.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0: 맞춤에.
1: 야, 맞춤에만 혼자 오래 들었어.
5: 억울해요.
1: 억울해요. 네,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6: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1: 울어야죠.
6: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네.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1: 아니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촉촉해요.
0: 네, F시죠?
6: 네. T입니다.
1: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5: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5: 그리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1: 그건 남녀 다
5: 네네네. 똑같이.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눈물은.
1: 흘리지 말아라. 네.
5: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면 조금
1: 안 된다.
5: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1: 아니 피터씨는 어때요? 피터씨 좀 눈물이 있어요?
5: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네.
0: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시나요?
5: 아니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2: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1: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네. 조금 괜찮아지는
2: 그쵸.
1: 경우도 있어요.
3: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1: 맞아요.
3: 듣고 살았었어요.
0: 많이, 많이 울면 중요한 네. 거 떨어진다.
1: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같은데.
3: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1: 아, 네.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5: 제가 언제, X로. 원래
1: X였어요.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5: 생각해보니까 저번주에 왕산암 복. 한 10분 계속 울었어요.
1: 안 울 수가 없어요.
5: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1: 갑자기 눈물 한두 방울 정도.
5: 네, 콧물하고.
1: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2: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0: 아이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1: 몸가짐을
0: 하는 경우가
1: 조심해야죠.
0: 되게
1: 맞아, 맞아.
0: 많아요.
1: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
2: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1: 남자답게
2: 참으라
1: 받아들여.
2: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이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3: 맞아요.
1: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4: 뿐만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5: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2: 네가 먼저 잡아.
5: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 마. 이렇게.
0: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 되죠.
5: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0: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4: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5: 뭐
4: 남자를
5: 당돌하다.
4: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 고정관념이에요, 진짜?
4: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0: 아니, 되게
4: 많아진 것 같아요.
0: 멋있어요.
4: 네, 저는
0: 멋있다고 생각해요.
4: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있는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1: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5: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 종태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1: 맞아요.
5: 완전 만족하고.
1: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일을 하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5: 맞아.
1: 맞는
5: 주변에서 좀
1: 거니까.
5: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6: 맞아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
6: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1: 얘기
6: 뭐
1: 안
6: 하시는 얘기를 안
1: 하더라고요.
6: 자,
1: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어우,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효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른 아침인가 봐요.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0: 아침 챙기시나 보다.
5: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아빠 안 먹어?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 나는.
3: 네, 안녕하세요.
4: 잘 가.

0: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럼 이걸 느껴봐. 이렇게 예뻐.
0: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른이지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잖아요.
2: 보통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맞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근데 스케줄표만 봐도 굉장히 탈탁하게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3: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0: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4: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2: 엄청 많네요.
4: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댓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3: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5: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0: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리원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3: 저도 탔네요. 네.
0: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2: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3: 진짜 네.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5: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3: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2: 진짜 최고네요. 최고네요.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 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2: 어떡해. 너무 진짜 감동이다.
3: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5: 네.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 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5: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내
2: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5: 네. 그래서 이 성 역할의 뭐 유연.

0: 남은 뭐 3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1: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아들이 나 주트부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2: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3: 와, 같이
1: 이미 하고 계시구나.
2: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1: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맞춤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딸이 격투기.
1: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3: 굳이 그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좀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1: 그렇죠.
3: 약간
1: 다치면.
3: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1: 오케이.
3: 네네네.
1: 그
3: 오픈마인드.
1: 아들이
3: 뷰티
1: 유튜버.
3: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1: 맞춤맨. 고민이 많으시네요.
4: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100년 후
4: 저희
1: 사위 왜 그러나.
4: 저희
1: 사위 왜 그러나.
4: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1: 많아졌어요.
4: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5: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예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1: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오, 멋지다. 어우, 잘하네요.
3: 손이 아주 좋은데.
1: 남친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1: 그렇죠. 남자들의 스포츠. 그 아무진 것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3: 멋있네요.
6: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가 발레를.
1: 안녕하세요. 저는 낭미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2: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0: 아, 홍사라는 여자친구고.
1: 엄청 많이 보러 갔. 호두까기 인형만 5번 정도 먹고.
3: 우와, 5번.
4: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씨름 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5: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6: 남자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7: 엉덩이 8, 9, 10.
8: 어디 안 들려?
4: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우와!

0: 신각.
1: 여자아이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2: 그렇죠. 같이. 네.
3: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네.
4: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6: 아 이제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야 하고 행복해하는 거.
4: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7: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1: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그
3: 카리스마.
1: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편 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1: 유명하잖아요.
2: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빨래 하게 됐어요, 영국에.
8: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1: 하지만 근데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9: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 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 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거,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2: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마인드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7: 진짜요? 그래, 진짜요? 말해줘,
2: 네.
7: 이거 뭐예요?
2: 해도 돼요. 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1: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칸이에요.
2: 어?
1: 자, 이거는 뭐죠?
10: 내 아이의 이름.
1: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1: 아이 이름을. 우리 아,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그럼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이게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3: 네. 아, 한 글자만 쓰면 되는구나.
1: 이렇게 해서 문테리, 문엘리 이렇게. 네, 이렇게. 문테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테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테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테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테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10: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she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2: 아, 무조건.
1: 예.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2: 되는데.
1: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3: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1: 하연이.
3: 그러니까 하연이.
10: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1: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0: 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1: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2: 아빠 네. 발레 해도 돼요?
1: 발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제 100%. 이제 진심. 뷰티 유튜버도 해. 동시에.
2: 동시에 해도 돼요.
3: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4: 너무 무거운 건 종태 씨 시키고.
3: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0: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5: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밖에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6: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그 아까 빈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1: 저는 남자는 축구 아빠랑 봐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7: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부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4: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1: 오, 바이바이.
6: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2: 저거 진짜 좋아하셔. 여자는 자고로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
0: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심해요.
2: 맞아.
0: 적발해, 적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8: 나답게, 너답게.
0: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러는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크로스!
4: 보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3: 내 결혼했어? 전직업.
6: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7: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2: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자우림의 시작은 홍대 인디 라이브 클럽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죠.
1: 인디씬과 메이저씬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준
2: 프론트우먼으로서 가장 많은 여성 뮤지션에게 좀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자우림에서 기타와 투덜거림을 맡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0: 자우림의 비서를 맡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2: 베이시스트 김진만입니다.
0: 김진만 회장님.
2: 회장입니다.

0: 저희 신보 램에를 앞두고 있어서요. 지금 계속 곡 작업하고 녹음하고 또 믹싱하고 예, 한참 불타고 있습니다. 베이스 데모 녹음은 여기서 제가 해서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를 때는 그 가사를 이렇게 떨어져라 보거나 노래할 때 유나의 몸짓 같은 걸 연상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 나올 때도 있고요. 예.
1: 사실 음악이라는 게 멜로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타는 좀 반주 악기고요.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좀 주의하는 편인데 공연 때 가끔 나댈 때가 있어요. 우리에.
0: 관객들이 우유빛깔 이선규 이런 거 외쳐주면
1: 그럼 나대기 시작해요.
2: 신곡은 작업 중이세요?
0: 네. 두 곡의 가사를
2: 신곡을 쓰기로 했잖아요.
0: 16가지는 있어.
2: 많이 썼네.
3: 데모 가지고 모여야 되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가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누가 먼저 데모 가지고 모이자고 얘기하나 궁금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우림의 비서인 제가 선생님들 이제 슬슬 모이셔야지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럼 아 참 이게 28년 동안 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봤는데
3: 이게 미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제가 무릎 딱 던져야 헐크 그러면서 데모는 일단 이제 각자 작업한 곡들을 모아오면 거기서 좋은 거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같이 상의를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앞부분은 기타가 메인으로 앞에 여덟 마디를
1: 너무 얌전한가?
2: 기타가 같이 달려야 될 것 같거든요.

0: 3인 이상의 밴드에 모두 통용되는 말인데요. 내가 A라고 생각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B라고 생각하면 B가 맞다 이놈아.
1: 저희가 친구이기 전에 일을 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멤버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이나 지금.
0: 사적으로는 말을 놓았지만 동료로서 일할 때의 존대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1: 예를 들면 제가 쓴 곡인데 지만이 형한테 베이스를 이렇게 말고 저렇게 쳐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아니 그렇게 말고 8비트로 쳐줘 이렇게 하면 되게
2: 기분
1: 나쁘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라서 8비트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부탁이니까.

뭔가 폭발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억제하고 되게 사색하면서 억눌러 왔던 것들이 표면으로 나와서 드디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0: 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밴드를 했었어요. 스쿨밴드를. 그게 음악을 시작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
1: 서울고등학교에 서울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있다.
0: 뻥이에요. 95년 신만이랑 만나서 밴드 해보자.
1: 그때 홍대가 그 인디씬이 막 생길 때라서
0: 크라임넛 애들이 노래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만이랑 한 얘기가 우리도 음악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1: 해요. 크라임넛 선배님도
0: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향받은 뮤지션.
2: 선규 보컬 하면서 기타 치고 제가 베이스 치고 그때 성균의 외삼촌이 야 내가 니네 키워준다고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성규가 잠깐 어디 가면 저한테 계속 야 보컬을 좀 구해라. 성규 좋은데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음악 할 거예요 이랬는데 저희 학교 선배가 연은 공연에 올라갔고
1: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저 친구랑 음악 같이 하면 좋은 음악 많이 해볼 수 있겠다.
0: 아, 정말 눈에 뭐가 씌었구나. 어서 한번 드러나보자. 정말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그래. 환영합니다.

0: 무대 뒤에 지미 핸드릭스의 얼굴이 파란색으로 프린트돼서 배경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클럽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면 연습실 비를 안 내도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1: 저희 신림동 옥탑방에서 모여서 거기가 작업실이었거든요.
2: 두 평 되나? 주위분들이 걱정하던 시절.
3: 웬만한 4트랙짜리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가 있거든요. 그걸 녹음할 때는 옆에서 다들 조용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누나가 노래를 하면 정민이랑 나는 우리 그때 녹음한 걸 다시 들어봤거든요. 여기 뭐가 있으면 밀탈이 있었고 밀락천사 요 한국만이 다르고 엉망진창이긴 한데 지금 뭔가 만나면 아유 멋있다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지.
2: 기획사 이런 데다가 들려준 적이 있는데 아, 니네 음악 너무 좋은데 여기 사업적으로 발매는 힘들 것 같다. 그런 반응이 많았었어요.

0: 영화 제작팀에서 저희를 캐스팅해서 꽃을 든 남자라는 영화의 타이틀곡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네, 일단 헤이헤이가 의도하지 않게 되게 히트를 했잖아요.
1: 버스를 탔는데 아는 노래가 너무 그러고, 어? 우리가 만든 노래가 너무 신기해서
0: 그래서
1: 아, 지금 떴구나, 아싸.
0: 라디오다, 라디오. 엄청 놀랍다. 그래서 그 여파로 1집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1집을 낼 수 있다.

0: 처음에 데뷔했을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1: 누나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힘들었었죠. 네.
0: 제가 여성 프론트맨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오래 해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6평짜리. 거기서 모여서 깔깔깔대면서 막 그 곡,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뭐, 이 본질은 이 셋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철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앨범이 이제 마지막 앨범이겠다. 모든 게 하하하하 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저게 뭐지? 뒤에서 우리를 운명의 바람이 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광고가 온에어 되자마자 하하하하 하면 화답으로 하하하하가 나오고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든 불러가겠구나. 그리고 6집 때부터는 바울님이 어떤 궤도에 딱 안착한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0: 사실 오늘 이 공연이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올해 10주년 됐는데요. 저희 데뷔한 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1: 참 사랑받는 밴드구나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돼요. 계속 저희 매년 앨범 내고 공연하고 그럴게요.

0: 지금 오면서 샌리스트를 계속 들으면서 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서 왔고요. 배가 고픈 채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먹고 있습니다.
1: 오늘 곡수이던데 혹시 몰라서 이게 무대 위에 뭐 이게 안 보인다든가 비상용으로
2: 긴장되네요. 그날 그날 뭔가 변수가 많이 있어서요. 무대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저라서요. 오늘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신기해요. 2005년생. 그럼 태어나기 전에 있던 음악이잖아요. 너네 자우림을 왜 듣니? 약간 이런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표정 보면은 나를 너무 소중하게 보고 있고 우리를. 그 눈빛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에너지 많이 받게 돼요. 아, 내가 돈을 내야 되나 이런 느낌이고.
1: 저는 처음에 등장할 때 무대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와 하면 에너지를 제가 딱 받습니다.

0: 어딘가 나를 받아줄.
1: 가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팬들이 좋아할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마음의 폭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가.
2: 저희끼리 우리 화제에 대해서 그냥 뭔가 공허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그런 나이대의 사람이겠다. 아, 그건 청춘 아닌가? 그래서 그냥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청춘이 자우림이 공통된 화자구나. 와, 찾아냈어, 우리 화자를. 네,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0: 네. 남자분들이 길이를 딱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남자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1: 그 노래가 슬퍼질 것 같아. 끊어서 스타카토가 있나요? 아니면은
2: 스타카토 없이?
3: 저 자리 한번 바꿀게요. 네.
4: 성규 형 조금 가까이서 해주세요. 네.
1: 세상이 안 좋은데?
4: 많은 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자리 바꿔주세요.

0: 4번은 진짜 기깔나게 잘 됐다.
1: 4번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응? 박수, 박수, 박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3: 아, 똥파티 어디 살래?
2: 늘진 않지. 아, 이게 12집인데 왜 안 늘어?

기타에서 가장 좋은 점은 거만함이나 나르시시즘이 없어요. 밴드를 한다는 건 서로 침범하지 않되 내 걸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김진만 씨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베이시스트예요. 모든 상황에서 믹싱 엔지니어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 팀한테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제가 많은 곡을 쓰면서 창작의 축을 담당하고 성규 형이 밴드 사운드의 큰 틀을 담당한다면 진만 형이 테크니컬한 면을 조금 더 보완

0: 전해줄 수 있는.
1: 사실 연주를 하는 것도 연주를 하는 건데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김윤아 보컬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치.
2: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되게 쪼개 좋거든요. 왜 좋나 생각해보니까 김윤아가 바로 한 3-4m 옆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 노래가 들리고 가까우니까 육성도 약간 섞여서 들려요.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더해서 그 맛에 공연합니다, 저는.

하고 음악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그런데 아마 30년 전에 너네는 12집 이상의 앨범을 내게 될 거야. 그리고 12집은 에비로드에 가서 녹음한다? 그랬으면 삐시네 그랬겠죠.

어떤 정의에 따르면 저희는 아직도 인디 밴드고요. 어떤 정의에 따르면 또 대형 메이저 밴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자우림은 자우림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음악밖에 없었던 거고 진짜 너무 좋고 이게 제일 재밌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0: 따지고 보면 모든 순간이 저희 새 친구의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자우림도 아마 셋이 낄낄거리면서 모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두 분 건강하셔서 좀 미래까지, 먼 미래까지 모험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 유나야, 그동안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고 옆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로 유나가 앞서갔구나. 잘 걸어가 보자.
2: 나는 그거보다 조금 뒤에 서 있을 때 뒤에서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건강합시다. 화이팅!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브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0: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4: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3: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promised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or it's because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And my dad is a clear example of that because when I was a kid,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that he never actually delivered, such as ice cream maker,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a pair of boots, a trip to Egypt, and a fishing trip. And I'm sure,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but don't think kids can't remember what you promised them, because we do.
1: So you can't think of anything you were promised when you were little and didn't get?
2: I can't really think
1: really?
2: Of anything.
1: All right. 네.
2: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받은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받았거나 아니면 별로 갖고 싶었던 게 없었거나 maybe.
1: Okay.
2: Yeah, maybe. Maybe I was this perfect kid.
1: Yeah, you never know. So what about you guys?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2: okay.
1: if you want to.
2: Yeah, let us know what you were promised and never got.
1: Perfect.
2: All right.
1: How about we go over what she said line by line?
0: I think parents are very good at making promises, but are not very good at keeping them.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what they were promised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or it's because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1: I think parents are very good at making promises, but are not very good at keeping them.
2: I think, 제 생각에, parents are, 부모들은, mm-hmm.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parents in general, mm-hmm. 부모들 일반적으로
1: parents,
2: 말하는 거고요.
1: Not just her parents.
2: 그래서 부모들은 are very good at making promises. 약속을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mm-hmm. make a promise 하면 yeah. 약속하는 거죠.
1: Yes, you make promises.
2: 네, 실제로 아직 지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mm-hmm. 약속을 말로 하는
1: yes.
2: 겁니다. But are not very good at
1: keeping them.
2: 네. Keep a promise, make a promise랑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m-hmm. Keep a promise, keep promises. 이게 너무 좀 식상하다. Mm-hmm. 새로운 표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Follow up.
1: Yeah. Follow through
2: follow
1: or follow
2: through.
1: up 네. on your promises.
2: 그렇죠. 그래서 follow up on your promises, follow through on your promises.
1: Yes.
2: 이따 나오지만 deliver라는
1: yes,
2: 것도 있고요.
1: We have deliver, but we'll talk about that a little later.
2: 그래서 부모들이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는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1: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what they were promised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2: 이 부분에 설명드릴 것이 조금 더 있으니까
1: yes.
2: 집중을 해주시고요.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1: Okay.
2: 배달하다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쓰인
1: deliver. Deliver.
2: Deliver 하면은 mm-hmm.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도 있어서 mm-hmm. 예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 Yeah.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We never fail to deliver on our promises.
2: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mm-hmm.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deliver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Deliver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고객들이 아니면 팬들이 원하면 mm-hmm.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you ask, we deliver. 뭔가 그 표어처럼 포스터에 uh-huh. 들어가는 말처럼 많이 쓰이기도 해요. Fans ask, the artists deliver.
1: Did they deliver?
2: 네, 팬들이
1: right?
2: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누구랑 뭐 collaboration 해주세요. 그러면은 we deliver 하면서 우리가 배달합니다. 뭐 배달하는
1: no.
2: 물건은 없잖아요. 근데 그 요청한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를 deliver라고
1: yeah.
2: 하는 거예요.
1: We did what you asked us to do.
2: Exactly.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약속까지는 또 아니에요.
1: Oh, yeah,
2: 약속이랑
1: sure.
2: 또 느낌이 다르지만
1: Because they didn't promise someone asked in that case,
2: 맞아요.
1: right?
2: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deliver가 꼭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1: right.
2: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원래 문장으로 돌아와서 mm-hmm. whether 그러니까 부모들은 약속을 하는 거 잘하는데 지키는 거 잘 못한다. 그런데 whether it's because 이 이유 때문이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이든 이어갈 거예요.
1: Mm-hmm.
2: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1: Mm-hmm.
2: 아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든
1: mm-hmm.
2: 그 다음에 나오는 what가요. 이제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mm-hmm.
2: what they were promised.
1: Mm-hmm.
2: 그러니까 어떤 걸 약속받았는지라고
1: right.
2: what they were promised.
1: Yeah, what they were promised. So they were promised a fry machine, mm-hmm. right? They forgot about that.
2: 그렇죠. 아니면 promised, 그러니까 forgotten을 강세를 두고 forgotten mm-hmm. what they were promised, 조금 what을 약하게 하면
1: yeah.
2: the thing they were promised,
1: uh-huh.
2: 그런 의미로 약속받았던 mm-hmm. 물건을 잊어버렸는 같다고 생각하든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해석하고 읽어봤습니다.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약속을 지킬 때가 됐을 때 아이가 뭘 약속했었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So she said whether, so you know we have to say or it's because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2: 네. 아니면 실제로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잊어버렸든지 여기서 what도 뭘 약속했었는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Yes. 네,
2: 그래서 두 가지를 번역을 좀 섞어봤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잊어버렸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는지 간에 부모들은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게 한 문장이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my dad is a clear example of that because when I was a kid,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that he never actually delivered.
1: And my dad is a clear example of that.
2: 그리고 저희 아빠가 a clear example of that. 그런 확실한 예입니다. Of that이라는 것은 a parent forgetting.
1: Yeah, forgetting or not delivering the promises.
2: 맞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확실한 예, 좋은 예입니다.
1: Why? She says, because when I was a kid,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that he never actually delivered.
2: 왜냐하면 왜 확실한 예냐면 when I was a kid, 제가 어렸을 때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다양한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많아요. 주겠다고. Promise 뒤에 이제 thing이 나오면 그것을 약속하다 우리말로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겠다고,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1: right.
2: 거죠.
1: So he promised to buy her those things. If 네. you promise someone a thing, it's usually a physical thing that you buy or give to them.
2: 네, buy나 give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저는 그걸 평생 영원히 기억할 거고요.
1: I can see that.
2: 그런데 또 그 물건들은 he never actually delivered. 그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1: All right. 네. Let's find out more.
0: Such as ice cream maker,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a pair of boots, a trip to Egypt, and a fishing trip.
1: Such as ice cream maker,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2: Such as 예를 들어서 ice cream maker, 아이스크림 제조기, cotton candy maker.
1: Yes. Cotton candy. 네. Cotton candy.
2: 솜사탕. Cotton candy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발음이 이제 우리가 그 면 또는 솜을 가리킬 때 cotton이라고 외래어처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음이 이제 cotton T 발음이 안 날 때가 많죠. 특히 미국 영어에서.
1: Yeah. So you can say cotton, but usually we say cotton. Cotton.
2: Cotton.
1: Cotton.
2: Cotton. 네.
1: It sounds funny.
2: Cotton, cotton candy.
1: Cotton candy.
2: 네. 그 콧소리 비음이 납니다. Cotton candy.
1: Cotton candy.
2: 그래서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Fries machine이라고 했지만 fries maker라고 해도 되고.
1: Yes. Fries maker, fries machine, fry making machine. Any of those.
2: 제조기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maker나 machine 아니면 making machine 세 가지 다 섞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e cream machine, cotton candy machine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거고 지금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약속을 받았지만 못 받은 게 또 있습니다.
1: Yes. So what else did she not get? A pair of boots, a trip to Egypt, and a fishing trip.
2: A pair of boots. It must have been a special kind of boots.
1: Yeah, a particular one. Maybe some trend, right?
2: 그래서 그때 갖고 싶었던 부츠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a trip to Egypt. 이집트 여행. And a fishing trip. 낚시 여행도 한번 가자고 했는데 안 갔나 봐요.
1: Yeah, so she never went on those trips, right? Or got any of those things. Let's find out what she has to say in the last part.
0: And I'm sure,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But don't think kids can't remember what you promised them because we do.
1: And I'm sure,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2: And I'm sure, 뭐 확실히 그렇겠죠. Mm-hmm. 뭐 그런 뜻으로 앞에 붙였고, you know, mm-hmm.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Mm-hmm. 이게 재밌어요. Along the way라는 거는 way가 길이잖아요. Mm. 그래서 가는 길에 어디

네, 먼저 나왔던 패턴은 by the time it is 뭐뭐뭐였죠. 뭐뭐일 때가 되면 첫 번째로 만들어 본 문장은 제 차례가 되면 그때쯤 되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I'll be ready by the time it's my turn. 예를 들어 지금은 준비 아직 준비 중인데 그때쯤 되면

0: 말하고 있고요.
1: Yeah.
0: 그다음에 don't you just love when도 많이 쓰이지만 don't you just love it when도 볼 수 있을 겁니다. Mm-hmm.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r parents make promises and then break them. Mm-hmm.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데 but don't understand why you're mad.
1: Mm-hmm.
0: 왜 당신이 화가 났는지 속상한 건지 이해를 못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1: Mm-hmm.
0: 너무 화나지 않나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단어법으로 이야기해 준 문장입니다.
1: For
0: so,
1: sure.
0: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we should keep our promises.
1: Yes. Please don't break your promises to anyone.
0: Mm.
1: Perfec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we promise to be back next time and we will not break i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Bye-bye.
1: Bye.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0: 괜찮으면 좋을 때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먼저 갔다가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얘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거 같아요. 고마워요.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1: We are talking about promises.
0: Yes, we're talking about the theme of promises. Uh-huh.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any people still keep their promises.
0: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많죠. Mm-hmm. 그렇지만 many people still keep their promises. Mm-hmm.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Sarina Shi, who i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arina 씨, 나와주세요.
2: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0: 사리나 씨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arina said,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0: 네, 말처럼 쉽진 않아요.
1: Yeah, it's definitely easier said than done.
0: 네, 하는 것보다는 말이 쉬운 내용인데요.
1: Like most things, actually.
0: 네, 맞아요. 그래서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Mm-hmm. 하는 약속은 모두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이지만 정말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Yes.
0: 네, 이 내용을 다시 듣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1: All right, let's review.
2: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Only make promises you can keep and keep every promise you make.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사람들.
1: Yes.
0: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influencing people 물론 말 됩니다. 그런데 yeah. 이제 형용사로 또 아예 존재하는 단어가 있어요. Influential.
1: Yes. Influential people 네. would work or people of influence people. you could say.
0: People of influence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거 mm-hmm. 같은 경우에는 물론 influential이 더 깔끔하긴 하겠지만
1: yes.
0: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영감을 주는 inspiring people
1: oh, right,
0: 아니면
1: right.
0: inspirational
1: people.
0: people 이렇게 형용사 yeah. 굳어진 걸 쓸 거냐 아니면 ing 형태 쓸 거냐의 차이고요.
1: Mm-hmm.
0: Who manage to keep their promises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mm-hmm. 많다는 거를 알고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throughout history의 위치 때문에 조금 문장 의미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냥 쭉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still exist nowadays.
1: nowadays
0: 그러니까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약속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도 있다는 yeah. 걸 알게 되어서 기분 좋게
1: yeah.
0: 놀랐다고 해요.
1: There are people even now who still keep their promises, right? Let's find out more.
2: Today, not only politicians,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or an oath, like soldiers or doctors,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in this world.
1: Today, not only politicians,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or an oath, like soldiers or doctors.
0: 네, 문장이 꽤 길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자막 한 줄이 한... 이게 한 줄이라고 봤을 때 네 줄로 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중에 지금 그 두 줄, 즉 문장의 절반을 본 겁니다. 긴 문장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끊어서 볼 줄 아는 눈도 중요하니까요.
1: Yeah.
0: 이런 문장 좋습니다. Today, 오늘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지금은 not only politicians,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but also people who make promises, 약속을 하거나 or on
1: oath. Oath.
0: 네, 맹세, 서약, 선서,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약속이죠.
1: Yes.
0: Like soldiers or doctors, 그래서 군인이나 의사처럼 어떤 서약을 하고 그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고
1: So what other people?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in this world.
0: 네, 헌신하다.
1: Devote, devote.
0: Devote 하면 어떤 것을 누구에게 헌신하다, 무엇에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인데요. Be devoted to니까 그러면 헌신 자신을 이제 바쳐서 어떤 것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거죠. As well as people who are devoted to doing good deeds. 여기 deed 이게 do의 명사 형태예요. That's the noun form of do.
1: Oh, yeah. Deed.
0: Deed.
1: Yeah, yeah.
0: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다는 건지 아직 동사는 안 나왔습니다.
1: Right. Let's find out more.
2: Like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and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are all trying to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1: Like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0: 네, 여기에 구조자, 구출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1: Rescuer. Rescuer.
0: Rescuer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rescue worker라고
1: yes.
0: 할 수도 있어요.
1: You can also say rescue worker.
0: 네, rescue 구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구조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군인, 의사, 그리고 여기에 지금 animal rescuers and volunteers. 동물 구조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분들, 그 다음에 단체 as well as peace organizations. 평화단체들도
1: So,
0: 다 뭘 하고 있는지가 드디어 나옵니다.
1: Right. So what are they all doing? It's this. Are all trying to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0: 모두가 다 하다 이행하다.
1: Fulfill. Fulfill.
0: Fulfill. 원래는 이제 full 발음 되는 거 맞습니다.
1: Right.
0: 사전형
1: yes.
0: 사전적인
1: yes.
0: 발음은
1: fulfill.
0: Fulfill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Yeah. People just usually say fulfill.
0: Fulfill.
1: Cuz fulfill The tongue has to work too hard.
0: 네.
1: So everyone just says fulfill.
0: 네.
1: fulfill.
0: 사실 이 단어도 지금 스펠링을 보시면 fill 자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full, F-U-L-L 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1: Yeah.
0: 가득 찬. 그래서 full하고 fill이 합쳐졌을 텐데
1: yeah.
0: L이 지금 하나 줄었단 말이죠.
1: Uh-huh.
0: 시간이 더 가면
1: 뭐 I think the L is going to go away and it's just
0: 있어요.
1: fulfill.
0: Nobody knows.
1: Yeah.
0: English is always evolving.
1: It evolves a lot.
0: 다른 언어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규칙이 깨질 수밖에
1: so.
0: 없는 게 원하

0: 다른 서로 다른 대륙에서 여러
1: Yeah.
0: 국가에서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1: Yes.
0: 이것도 지금은 일단 fulfill 이렇게 되어
1: Yes.
0: 있고요. fulfill their duty라고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fulfill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 때쓸수 있냐면
1: You can fulfill an order. If you're a company, someone orders something, you fulfill it by sending it out.
0: 맞아요. 그래서 주문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고객이 주문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 Yeah, it's not done. The company has to do their part. So they
0: 배송을.
1: fulfill the order.
0: 네.
1: They make it and send it to you.
0: 그렇죠. 만들어서 만약에 주문 제작 상품이라면 만들고 보내고 보냈다고 알려주는 그 행동이 다 fulfill이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은 order
1: Fulfill it.
0: fulfilled라고 자신의 관리 시스템에 써 있을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그냥 완료된 거죠. 주문 발송 완료. 그래서 fulfill their duty and stand by their words. 자신의 말, 자신이 한말 옆에 서 있는다는 거는 말을 해놓고 도망가지 않고 지킨다.
1: Yeah, like you basically keeping to your words. You stand by them,
0: Yeah,
1: right?
0: exactly.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m glad to see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honorable promises, take actions, and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I really believe that it restores the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1: I'm glad to see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honorable promises, take actions.
0: I'm glad to see 뭐뭐라는 걸 보니 기쁩니다. That people still keep their
1: Honorable promises. Honorable.
0: 네, honorable promises, 명예로운 고결한이란 뜻인데요. 명예로운 약속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서 아주 좋고, 그 다음으로 take actions가 나왔습니다. 행동에 옮기고 그런 실천을 하는 건데요. action 같은 경우에는 물론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ake action이라고 해서 S를 안 붙이는 형태도 많이 보일 거예요.
1: Yeah, take action. It just means do something,
0: Yeah,
1: right?
0: take action.
1: Yeah, we don't know
0: 행동에
1: what it
0: 옮겨라.
1: is.
0: 네,
1: Yeah.
0: 뭔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 And what else do they do? And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0: 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보니 기쁘냐면 also try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걸 보니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다라고만 말하면 바꿔서 더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1: Oh, of course. So that's why she said for the better. But typically, if you just say we want to change the world, everyone knows it's positive,
0: Yeah,
1: right?
0: of course. But sometimes when you say like change the world is an exception, exception, I guess.
1: Right, I think so.
0: If you say change something, you never know which direction it'll
1: Yeah,
0: take.
1: you don't know if it's a positive or a good change or a negative or a bad change.
0: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아마도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쓸 텐데요.
1: Yes.
0: 그냥 세상 말고 다른 걸쓸 때는 change for the better, 그리고 더안 좋은 쪽으로 바꾼다.
1: For
0: For
1: the
0: the
1: worse.
0: worse. 네, for the better, for the worse. 뒤에 뭐 better 다음에 어떤 단어 오지 않고요. 이렇게 굳어진 형태로 쓰입니다.
1: That's right.
0: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또는 나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기뻐요.
1: And lastly, she says, I really believe that it restores the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0: 네,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1: Restore, restore.
0: Restore, 예문 하나 볼게요.
1: She restores old paintings.
0: 그녀가 하는 일이 오래된 그림들을 복원하는 일인 거예요.
1: Oh.
0: 그래서 복원해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력을 복원해주고 지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the restore energy into your body.
1: Yeah.
0: The place to do that is the restaurant.
1: restaurant.
0: 네, 그래서 레스토랑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데 생각하는데 it restores 지금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people's faith. In the value of promises. 약속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회복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the people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people이라고 해도
1: People, yeah.
0: 괜찮고요.
1: It restores people's faith.
0: 온라인상에서 별거 아닌데 뭔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켰거나 좀 특히 이제 가벼운 거, something light,
1: Yeah.
0: 거기에 코멘트로 My faith in humanity
1: Is restored.
0: is restored, 아니면 has been restored.
1: Yeah.
0: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니. 약간 과장스러운
1: Right.
0: 코멘트로 많이
1: When
0: 남기더라고요.
1: they're exaggerating, right? Someone returned a wallet. My faith in humanity is restored.
0: 나는 인류에 대한 그 신념을 잃었고, 인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사람을 보니 희망이 있네. 그런 느낌으로 유행하는 코멘트 종류인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always thought that in our modern world, to many people, it doesn't seem to be a big deal anymore to make or even break a promise. That's why I was pleasantly

0: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thankful for the people who still keep promises. I respect people who don't break promises and keep secrets.
0: 네,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1: Mm-hmm.
0: 첫 번째로
1: Elevin says,
0: I'm thankful for the people who still keep promises. 사람들이 약속을 점점 안 지킨다는 전제하에 mm-hmm.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 다음으로
1: Haley says,
0: I respect people, 존중한대요, 존경한대요. I respect people, 여기서는 존경에 가깝겠네요.
1: Mm-hmm.
0: Who don't break promises and keep secrets. 약속을 어기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들 존경한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한대요.
1: Yeah, I think so as well.
0: Yeah.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Yeah, we promise.
1: We promise, right? See you next time.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Monday. 또 한 주의 시작 되겠습니다.
1: 아, Alright, 출발해야죠.
0: 가정 영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띠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라인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이제 막 방송 활동 시작하고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소속사 대표님께서 19살인데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쓰이신데요?
1: 아, 맞아요. 그 따뜻한 아. 네, 그 대표 언니였는데 아. 그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뭔가 스윗하고 다정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뭐 그러게요.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영어 많이 가져가시게 되겠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근데
1: 아.
0: 이게 목소리가 굵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 숨기셨나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어린이날 선물은 숨기는 게 아니지 않아요?
0: 아, 그건
1: 산타클로스 선물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0: 갑자기 이날만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는 느낌이고요. 자,
1: 그러니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1: 그거요.
0: 해요.
1: 청소년이
0: 네.
1: 아니고 성인도 아니면
0: 어린이다,
1: 어린이다.
0: 나는. 네, 오케이. 자, 이번엔
1: 똑똑하네요.
0: 머리가 좋습니다.
1: 예.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빠에게 자신의 어린이날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Speak English to your daddy.
1: You're my daddy?
2: I'm your daddy. What? Of course.
1: Are you my daddy?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나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2: Huh?
1: No, okay. Daddy?
2: Yes.
1: Where is my present?
2: Your present?
1: Yes, because Children's Day. Yeah.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1: Not,
2: a child
1: 어머.
2: if you're over 14.
1: 14살 넘었다고 어린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참. 아니, 성인도 아닌데.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이지.
2: What?
1: I'm not adult.
2: Okay.
1: Yeah, so I am 그 child yet.
2: Not really a child.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Book?
2: Yeah, I'll buy you a book. That's a good.
1: Wow! Thank you.
0: 네,
1: 아이고.
0: 제 생각인데
1: 네.
0: 혹시 일부러 아빠가 못 알아듣는 척 아닌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을 거란
0: 네,
1: 생각이 지금 드네요.
0: 약간 의심스럽죠.
1: 아,
0: 오케이.
1: 정말.
0: 네.
1: 아빠도
0: 아,
1: 고단수시네요.
0: 고단수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나이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나오기 때문에 뭐몇 살이 넘는다, 막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자,
1: 네.
0: 생활 영어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귀여워. Dad, 일단 불러보죠.
0: Uh-huh.
1: Where did you, my children's day gift? 내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에 숨겼냐? 이거네요.
0: 어디에 당신은 뭐 했냐? 그쵸?
1: 그쵸. 그러면은, 숨겼냐가 나와야 되네요.
0: 오케이.
1: 숨기다. 그러면은, where did you hide? hide 할게요.
0: H-I-D-E,
1: Yes.
0: hide, 숨기다. 우리는 많이 해본 동사죠.
1: 네.
0: So where did you hide? 뭐를요? My Children's Day gift, right? 맞습니다.
1: 우후.
0: 자, hide는 숨다. 내가 숨다도 되지만 hide something 하면 뭔가를 숨기다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숨겼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h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거형하고 PP 형태를 실제로 써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이건
0: 틀려도 돼요?
1: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
0: 오케이.
1: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길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히든이에요.
0: 오케이. 아, 길기 때문에. 자,
1: Yes.
0: hide, hide, hidden. 와우. 아쉽습니다.
1: 아,
0: hid, H-I-D.
1: 알았는데.
0: 이거는요, 알아도 또 잊어버려요.
1: 아, 왜
0: 이런
1: 그러는
0: 경우 은근히
1: 걸까요?
0: 많습니다. 네. So hide, 그 다음에 과거형은 hide가 아니고 hid, 그
1: 히든.
0: 다음에 hidden, PP 형태 되겠고요.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오늘 또 오랜만에 의문사 한번 가지고 이 명장 해보겠습니다.
1: 네.
0: Did, 만약에 이걸 빼면,

0: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응?
0: 제거뭐 선물 숨겼나요? 에서
1: 네?
0: 끝나죠.
1: 응.
0: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죠?
1: 어디에
0: 그렇죠.
1: 숨겼는지요?
0: So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 한국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So where 그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for example. 너 어제 어디 갔니? 어제 너 어디 갔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그렇죠. Where? 그다음에 did you go?
1: Mm?
0: Right. 의문 질문 어순이 됐죠. 그다음에 yesterday 어제. 자, how about this?
1: 네.
0: 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와.
0: 와, 진짜 많이 내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1: 깜짝
0: 의문사
1: 놀랐어.
0: where 하고 할수 있나요를 넣었어요.
1: 네.
0: 오케이. Very nice. Where can I find it?
1: 우와.
0: So,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갔을 때, right? 근데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 얘기를 하다가
1: 네.
0: where can I find it? 아, 그러면 뭐 aisle 몇 번에 있다 말해줄 수 있겠죠. Very, very
1: Yes.
0: nice. Can I? 이것도 질문 어순입니다. 읽어볼게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Where can I find it?
1: Where can I find it?
0: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명사는 어디 있나요? 라는 위치, 그쵸? 명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ere is 명사? 이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1: Where is my gift?
0: Gift, right? 이거는 뭐 뒤에 질문 어순 이런 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명사 어디 있나요? 할 때는
1: 네. Where
0: Where
1: is
0: is my gift? 이런 식으로
1: 향?
0: 어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1: 네.
0: Where 그죠? Where did you hide my gift?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어린이날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린이날을 따로 기념하거나 이런 거는
1: 아,
0: 또
1: 그래요?
0: 없어요. 예,
1: 오.
0: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비슷하게 기념하는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very,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오케이, 자, 이랬더니 갑자기 14살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지.
1: 근데 그건 진짜 맞긴
0: 아,
1: 맞죠.
0: 그런가요?
1: 예.
0: 네.
1: You're not a child. 더 이상, 너는 차일드가 아니야.
0: If you are,
1: If you are 14, 너무면이니까, you are more 할게요. 예,
0: okay.
1: more.
0: 그냥 you are 14 그러면 너가 네가
1: 14살이면?
0: 14살이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1: 너무면?
0: 넘어가면이니까 more를 썼네요.
1: 네.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not a child if you are 14. 정답은
1: 아,
0: over.
1: over.
0: over가 넘기는 거죠. or
1: 네.
0: more than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나이가 몇살 넘어간다, 아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위로 넘어가는 건 over 대부분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over.
0: so over 14. 자, 참고로 뭐 어떤 나이가 채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다.
1: 못 미치는 거니까 미스 아닐까요? Yes, 미스.
0: 상상도 못 해본 단어를 쓰셨어요. 네. If you are Miss 14, sounds weird. 오케이. 자, 바로 under. Come on, right? 이번 거는 좀 영작을 어쩐지 잘한다 오늘 그랬는데 이런 날도 있죠.
1: 너무
0: It's
1: 이렇게
0: okay.
1: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지 마세요.
0: Alright, so over 몇 살, under 몇 살,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가가지고도 그런 놀이동산 가면
1: 네.
0: 그 매표소에서
1: 아,
0: 나이
1: 맞아요.
0: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거써
1: 예,
0: 있잖아요. 그렇죠?
1: 있어요.
0: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 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child가 아니야.
1: 네.
0: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죠.
1: 그쵸.
0: 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썼죠?
1: If.
0: If.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1: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
1: 오호.
0: 당신이 over 14이라면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서 if 뒤에는 여러분들이 평소문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거 입에 굳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 예.
0: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1: 네.
0: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이 21살이 넘어 있다면 이런
1: Yes.
0: 느낌인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성인이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You are an adult.
0: 그렇죠. You are an adult, right?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21살 넘어 있다.
1: If you are over

0: 21.
1: 21, right?
0: Yes.
1: If you are over 21.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 배고프면 이거 먹어. 자, 근데 이걸 먹었는데 배고프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0: Yes.
1: Right? 이걸 먹어라.
0: Eat this.
1: 네가 배고프면.
0: If you are hungry.
1: 그죠? If you are hungry, there you go. 그쵸?
0: Yes.
1: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
0: 오호.
1: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을 조건을 붙여준 거예요. 그쵸?
0: 두 배 이상이.
1: 엄청 길어졌습니다. 네. Very nice. 자, 그리고 adult는요, 보통 여기 강세를 줘요. 그리고 adult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네. 드문 편입니다.
0: 아.
1: Alright? 자, 요거 adult까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are an adult if you are over 21.
0: You are an adult if
1: adult.
0: You adult
1: uh-huh.
0: if you are uh-huh. over 21.
1: That's right. Eat this if you are hungry.
0: Eat this if you are hungry.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Okay, 자,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행히도 다음 문장은 방금 이병작 해본 거에 힌트가 좀 있어요.
0: 그러네요.
1: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0: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오,
0: adult겠네요.
1: 이제 강세도.
0: Yes.
1: I like that.
0: Adult. Yes.
1: Okay. 맞는지 보겠습니다.
0: Mm-hmm.
1: Perfect.
0: Mm.
1: 자, 성인이라고 할 때 adul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ult. Adult라고도 하지만 좀 드문 편이다.
0: 네.
1: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에 강세 주고 adult. Adult.
0: Adult. Adult.
1: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0: 오.
1: 자, 자라난 사람.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0: Grow up.
1: Something like that.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0: 아, 그래요?
1: 네. 틀려도 돼요.
0: 그러면 grow up은 아닌가 보네요. Grow
1: up 쓰세요.
0: Grow up.
1: Okay. 자, grow up은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Grow
0: 네.
1: up은 자라다예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0: N을
1: 넣고 자라난에다가 hyphen 그어줘서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큰 혹은 다 큰 사람이라는
0: 우와.
1: 뜻이 될 수가 있어요. 형용사랑
0: 명사로. 같은 의미로.
1: That's right. 근데 네. 이제 보통 grown ups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adult라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0: 네.
1: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0: Mm-hmm.
1: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문장이?
0: Either.
1: Either, right?
0: Yes.
1: 자, eithe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0: 들어봤어요.
1: I'm not an adult either.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도라는 뜻이긴 한데 뭐뭐도, 뭐뭐 또한 할 때 우리 이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0: to를 왜 안 썼어요,
1: 그쵸?
0: 근데?
1: 자, to하고 either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to하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도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0: 네.
1: 얘는 긍정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0: 아~
1: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갈 때 써주고요.
0: 예.
1: either는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도가 아니라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예.
1: 나는 adult도 아니다. 물론 I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닌. 자, 요거는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0: 네.
1: 자, 난 마시는 차 있잖아요.
0: 예.
1: 나는 차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I don't like a tea.
1: 그냥 tea.
0: I don't like tea
1: uh-huh.
0: either.
1: Either, right?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don't like tea either. 티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다.
0: 오.
1: 어떻게 할까요?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Yes.
0: Yes.
1: Right?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Canadian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
1: Alright.
0: Yes.
1: 자, 이거 발음할 때 Canadian.
0: Canadian.
1: Yes. 이거
0: Canadian.
1: 발음 조금만 주-

0: 뒤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 Yes.
0: I don't like tea either.
1: I don't like tea either.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Alright, there you go. So, either는 사실은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either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Either가
1: 네.
0: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요.
1: 네.
0: either를 써야 될것 같은 구간에 원어민들이 to를 쓸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슬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에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to,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 쓰시면 안전해요.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자, 이랬을 때, 자, 알겠어. 그러면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주는데 그럼 책을 사주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1: 너무 저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예, 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책 사줄게.
0: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고 있네요.
1: 그렇죠. 예,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0: 그렇죠?
1: 부모 입장으로서. Okay then, I'll buy you.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뭐를? 책을. 그래도 책을 딱 한 권만 사주시나 봐요. A book. 여러 권 사주셔야 될 텐데.
0: 왜냐면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 약간, 네네.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a book. Perfect, very
1: 네.
0: nice. 자, 발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book 아닙니다. 무슨 치는 book 이런 거 아니고
1: 네.
0: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book 하지 마시고 우에서 힘을 살짝만 싹 빼면서 book,
1: book
0: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갈 거예요. 두 번씩 해볼까요? Book, book,
1: book,
0: mm-hmm.
1: book.
0: 네, 입 모양을 너무 모으지만 않으면
1: 네.
0: 됩니다. Alright. 자,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죠.
1: 네.
0: get을 쓰기도 하고 buy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오늘은 buy를 써서 사주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해볼게요. So,
1: 예.
0: buy someone something. 누구에게 사주는지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있어요?
1: 없어요.
0: 없습니다. 너무 편해져요. Okay, buy me something, buy him something, you know, buy them something, right? So 누구에게 사주는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예.
0: 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상대방이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터진 거예요.
1: 아우.
0: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줄게.
1: 예.
0: 슬리퍼들을 자 will 해볼게요.
1: I'll buy you. A slipper.
0: 한쪽만 사주는 거.
1: 그렇죠? I'll buy you slippers.
0: Slippers, 그렇죠. 한쪽만은 좀. Right. So I'll buy you slippers. New slippers or something.
1: Yes.
0: 자, 이번에는 buy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1: Bought.
0: Bought. 그럼 그녀가 나에게 카메라를
1: yes.
0: 사줬어. 그녀는 나에게 사줬다, 카메라를.
1: She bought me a camera.
0: 카메라 아니라?
1: Camera.
0: Camera.
1: Camera.
0: Camera 강세 많이 들으실 수 아세요?
1: 네.
0: 예요. 여기에만 강세 주면 돼요.
1: Camera. 오.
0: Camera. 근데 진짜 무슨 이름절인 것처럼 라, 라 이렇게 돼야 돼요. Camera. 나눠지는 순간 발음이 엄청 어색해집니다.
1: 네.
0: 한번 트라이 보실래요?
1: 예.
0: 자, 여러분들은 Camera. Camera.
1: Camera. Camera.
0: 예.
1: 어렵네요.
0: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so, 이가 없다고 상상하셔도 좀 나쁘진 않아요. 뭐 Camera. camera 이런 식으로 right?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1: M만 살려주고
0: camera
1: 아~
0: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발음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1: 네.
0: camera를 하는데 아마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형식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런 상태의 형식이죠. 그렇죠? So I'll buy you a book. 전치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너한테 book 사줄게.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를 사주는지 먼저 쓸 수 있죠? I'll buy a book.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For.
0: For.
1: Mm-hmm.
0: For you. 누구를 위해 사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1: Yes.
0: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귀찮은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매번 말하지만 뭐 3형식이다, 뭐 몇 형식이다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저한테 예를 들어 듣게 되면 그걸로 예문을 바로 만들어버리세요. 아시겠죠?
1: 예.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Okay,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네.
1: 첫 번째는요.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Okay. 자, 두 번째는요.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오, 강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1: 오케이. 자, 첫 번째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 활용해서 네. 질문 던지는 거였죠.
2: 오케이.
1: 질문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 네.
1: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갑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자, 일단은 아빠.
2: Dad.
1: Alright. 당신은 어디에 숨겼나요?
2: Where did you hide?
1: 저의 어린이날 선물을.
2: For?
1: 아, 그냥?
2: No, 그냥
1: my
2: Children's Day gift.
1: 그렇죠. My Children's Day gift. By랑 좀 헷갈린 것 같아요.
2: 아.
1: Just like that.
2: Yes.
1: 자, 다음은요. 너 어제 어디 갔어? 어디에 넌 갔니 어제?
2: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There you go. Where did you go yesterday?
2: Mm-hmm.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ere can I find it?
1: You got it. Where can I find it?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can I find it?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에 가깝지만
2: 네.
1: 문장 뒤에 붙여서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2: Mm-hmm.
1: So either 하면 뭐뭐도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그렇죠? 가봅니다.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Well, 이러면서 저는 성인도 아니에요.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그렇죠, well, I'm not an adult either.
2: Mm-hmm.
1: 자, 다음 가볼게요. 난 차도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안 마시는 거 좋아.
2: I don't like tea either.
1: 그죠? I don't like tea either.
2: Yes.
1: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Mm-hmm. 자, 걔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그녀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2: She is not Canadian.
1: Canadian
2: either.
1: Either. There you go. Mm-hmm. 자, 이거 발음 은근히 헷갈리죠,
2: 그죠? 아직도 머릿속에 네. 안 남네요.
1: 왜냐면 캐나다는 Canada 이렇게 가는데
2: 네.
1: 이게 캐나다 사람 이러면은 Canadian. 강세가 뒤로 하나 밀려요.
2: 아.
1: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2: Yes.
1: 그래서 Canadian, Canadian. 음? 이것도 연습 발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I don't like tea either. She's not Canadian either.
1: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5: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4: Well, I'm not an adult either.
5: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네.
1: 네, 우리 아까 필기한 것 중에

0: 하이드 부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형, PP형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경험을 표현하는 have PP를 한다든가
1: 예.
0: 뭐 시제 중에 have been 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서 쓸 수가 없겠네요. 네,
0: 꼭 알아두세요.
1: 네.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닷닷,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2: Book?
3: Yeah. Let's choose a book.
2: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손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0: 그렇죠. ATM은 기기 하나를 얘기하니까 an ATM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Where 의문사로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1: 네.
0: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작을 해보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 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1: 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션 문장이 또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완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또 배워봐야죠.
1: 그쵸.
0: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마음 저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이 피자는 치즈가 생명이다.
1: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요?
0: 이건 진짜죠.
1: 아니, 왜냐면은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한이 있어도
0: 네.
1: 진짜 이 치즈가 많아야지 피자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저는요, 치즈를 한 두 번 토핑을 더 올립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피자 관련해서 한번

0: 있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오.
0: 이거는 진짜 매일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1: 맞아요,
0: 스스로에게. 네, 이거를
1: 맞아요.
0: 영어로 한번 해보면 또 깔끔하겠죠?
1: 아침 먹으면서 점심
0: 아,
1: 고민하고, 점심
0: 그럼요.
1: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와,
0: 와우.
1: 갑자기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0: 오늘 왠지 피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Alright.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좀 궁금하시죠? 다
1: 오호.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점심 메뉴로 피자를 고르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0: 응?
1: 고민돼, 고민돼.
0: What are you saying?
1: 런치 메뉴. 런치 메뉴, how about?
0: Lunch menu?
1: Yes, I think.
0: You
1: 런치
0: think?
1: 메뉴. 예, 런치, kind of lunch.
0: You are thinking?
1: kind of food. What
0: You're
1: kind of food?
0: asking me?
1: Yes.
0: Oh, I'm kind of craving pizza.
1: 피자?
0: I'm kind of craving pizza. Yeah.
1: Craving?
0: Yeah, I'm craving it.
1: Craving.
0: Yeah, kind of.
1: Crazy.
0: Not
1: Crazy.
0: crazy. No, I'm
1: No.
0: craving it. I really want pizza.
1: I really
0: Yeah,
1: want
0: I'm not.
1: pizza. 오! 그러면은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You want pizza?
1: Yes, I want pizza too, but,
0: But
1: 치즈, one more, 치즈 추가, 추가, 추가.
0: Oh,
1: add.
0: extra adding
1: Yes,
0: pizza.
1: add cheese.
0: Onto the pizza.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so toss me my phone.
1: You order?
0: 예, toss me my phone.
1: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Okay.
1: 오!
0: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맛없는 거 점심으로 시키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
1: 아, 진짜
0: 있어요.
1: 의상해요.
0: 아, 그래서
1: 이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0: 그렇습니다.
1: 배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네.
1: 은근히 먹는 걸로 행복 느끼는 게 엄청 나요.
0: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오늘 진짜 뭐가 당긴다.
1: 맞아요.
0: 우리 점심으로 뭐 이거 먹는 거 어때? 피자에 이거 토핑할까? 정말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1: 맞아요.
0: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이 고민은 뭐 직장에서 하는 게될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1: 근데 또
0: 그쵸?
1: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0: 아하.
1: 점심 메뉴 고민은 만고 공통이구나.
0: We are the world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점심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끊어볼 수 있을 것
0: Okay.
1: 같고, 여기는 점심을 영어로 제가 런치 하겠습니다.
0: Alright. So, what should we eat? For what? For lunch. 정답? Of course.
1: 오.
0: 자, lunch는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죠.
1: 네.
0: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구간이 있습니다.
1: 뭐죠?
0: 자, 뒤에 for lunch라는 부분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점심으로, 으로에 해당하는 게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주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쓰고 나서 식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dessert, 뭐 etc. etc. 그걸
1: 네.
0: 쓰게 되면 이거로 정도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 아하.
0: 얘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고 문장에 한번 넣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 뭘 먹어야 할까? 먹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we eat? Right? Or what should I eat? 뭐뭐로 점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 뒤에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녁 식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바꾸면 되겠죠, right? 있잖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There you go.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그냥 dinner로만 바꿔줬죠, 런치를.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평소문으로.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그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 너뭐 먹었니? 그랬더니,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1: 아하.
0: 쓰잖아요. 그러면, 볶음밥이 영어로 뭘까요? 볶은 거.
1: 믹스.
0: 믹스보다는 이게 막,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1: 아, fry.
0: Yeah, fried. 그 다음에 밥이 뭐죠?
1: rice.
0: rice, fried rice가 볶음밥입니다.
1: 섞여가지고 또 믹스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0: 그렇군요.
1: 아니네요.
0: 그러면은 나는 fried rice를 먹었어. 어떻게 해요?
1: I ate fried rice
0: 자, 점심으로.
1: for lunch.
0: 그렇죠. 점심 식사를 위해서.

0: 오히려 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1: 그럼요.
0: 라면이.
1: 물론
0: 예.
1: 지금 슬기 씨는 오히려 아 이게 조금 더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단어로 뭐 noodles,
0: 누드.
1: I understand that, but 이제는 라면
0: 아,
1: 유명해요.
0: 와, 정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1: So I'm craving some 라면
0: 응?
1: 하시면 되고요. How about this? 나는 약간의 피자. 나는 약간의 피자가 당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0: I'm kind of
1: 아, 이거 안 쓰고요.
0: 안
1: 그냥
0: 써요?
1: I'm
0: I'm craving
1: some
0: some 뭐가 땡기다는 거야?
1: 피자요?
0: 피자.
1: 피자.
0: 예.
1: So 어려운 게 아니에요. crave 뒤에 그냥 음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0: 어.
1: 보통 아,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많이 쓴다. 뭐 어느 정도
0: Yes.
1: 예의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아무튼 crav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am craving some 라면.
0: I'm craving some ramen.
1: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0: 응?
1: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두 번째 문장은 I'm
0: 네.
1: craving some pizza라고 했는데요.
0: 그쵸.
1: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자, feel like ing는 왕초보 영화에서 몇번 소개가 됐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I feel like 뒤에 ing를 쓰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단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살짝 드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 some 피자를 이거나 이 crave라는 것을 활용해서 I'm craving some pizzas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You understand?
0: Yes.
1: 그래서 제 말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단어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옵션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is fine as well.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요거는요. 지금 제 생각에 슬기 씨한테 이게 너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임
0: 그니깐요.
1: right? 여기서 kind of의 kind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도 있지만
0: 네.
1: kind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 좀
0: 에?
1: 이라는 느낌을
0: 아,
1: 주는 거뿐이에요.
0: 그래요?
1: Yeah,
0: Oh.
1: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0: Oh.
1: 한다는 거. I'm kind of tired. 나 약간 좀 피곤해.
0: 오?
1: 예, 그래서 좀이라는 느낌을 살짝 넣은 것뿐이에요.
0: 그러면 약간 about, aroun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1: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긴 해요. So I'm craving
0: 아.
1: pizza나 I'm kind of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워낙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0: 그쵸.
1: 들었을 때도 제거를 하든가 할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I liked it 이러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나 그거 좀 마음에 들었어.
0: I'm kind of liked it.
1: I죠. 왜냐면
0: I.
1: like는 동사잖아요.
0: 네.
1: I kind of liked it.
0: 아, kind of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나요?
1: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kind of는 비동사랑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동사랑
0: 아,
1: 써도 돼요. 네. 근데
0: 그래요?
1: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와요. So I kind of liked it. Alr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0: 네.
1: 아, 나좀 피곤해. 아, 나좀 피곤해.
0: I'm kind of tired.
1: 그죠? I'm kind of tired. 얘는 kind, tired가 형용사니까 I am kind of tired. 오케이. 안 그래도 제가 kind of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0: 네.
1: 일반 동사 나오면 얘 앞에 그냥 써버려요.
0: 응?
1: 근데 비동사 나오면 얘 뒤에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요게
0: 아하.
1: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0: 헷갈리네요.
1: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 있으니까 I'm kind of죠.
0: 그쵸.
1: I kind of am이라고 안 해요. 오케이, okay. Alright. 자,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I kind of liked it.
0: I kind of liked it.
1: I'm kind of tired.
0: I'm kind of
1: Alright,
0: tired.
1: 본문 갈게요. I'm kind of craving pizza.
0: I'm kind of craving pizza.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네, 다음 미션 문장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0: 얘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치즈가 지금 한 움큼 입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1: 쫀득쫀득하죠?
0: How about 어때? A large pizza. 큰 피자 with 이거 저기 치즈 추가.
1: 네.
0: 그럼 여기
1: 일단
0: with
1: 나눠볼까요?
0: 그러면은 여기서 나눌까요? How
1: 오케이.
0: about a large pizza with
1: 어때?
0: 치즈가 많이 with a lot pizza.
1: 오케이,
0: A
1: 오케이.
0: lot cheese.
1: Alright.
0: Yep.
1: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a lot of cheese? 정답은?
0: 아.

0: Extra cheese 되겠습니다. 자, a lot도 좋은데
1: 네.
0: 그렇게 쓰려면 a lot of cheese라고 써야 되겠죠. a lot
1: 아,
0: of가
1: 오브까지.
0: 많음이 되겠죠. That's fine. 근데 저는 만약에 저 뒤에를 날렸으면 이 피자 의미 없어요. 네, so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예.
0: Extra는 추가적인, right? So
1: 아.
0: 추가적인 뭐더 추가하여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발음할 때
1: 네.
0: 이거는 extra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R 발음을 혀를 제대로 당겨서 하고 있다면 extra처럼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입 모양을 모으고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extra, extra.
1: Extra,
0: There you
1: extra.
0: go. So extra cheese 어때?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How about이라고 하는 거, right? 뭔가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던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던가 할때
1: 네.
0: 이건 어떨까? 저건 어때? 뭐 금요일은
1: 오,
0: 어때? 이런
1: 맞아, 맞아.
0: 식으로, right? So how about 단순히 명사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Yeah.
1: How about me?
0: How about me? 나는 어때? 이런
1: 예,
0: 느낌.
1: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1: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0: 뭐, 소개팅 자리가 있는데,
1: How
0: 저기, 너
1: about me?
0: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 How about me? 오케이.
1: 맞아요.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좀 어떨까? 그래서, 뭐 마시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커피 좀 어때?
1: How about coffee?
0: How about coffee? Or some coffee, right? 자, how about this? 요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1: 네.
0: 금요일 어때?
1: How about Friday?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명사만
1: 오.
0: 바꿔주면서, 이건 어떨까? 제안하는 느낌.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some coffee?
1: How about some coffee?
0: How about Friday?
1: How about Friday?
0: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이게 whatabou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두 개가 의미가 겹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그냥 두고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So,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는 느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지만 얘는, what about them?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좀 해결책을 줘. 라는 의미.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0: There
1: cheese?
0: you go. 아, 그나저나, 피자 아니라,
1: 피자.
0: pizza, right? 아이에 강세해주면서 마치 PITZA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훨씬 더
1: 네.
0: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내 말문을 읽었네.
1: 어유.
0: 네, 전화기 던져줘.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은 저 바로 배프될 수 있습니다.
1: 자,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다. 아, read겠네요, 그러면. You read my
0: 오케이.
1: mind. Yes. Me, my phone. 던져주니까, 던지다가 저거잖아요. Throw. Throw me. 나에게 던져줘. My phone을.
0: 오케이.
1: 네.
0: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다른 걸 가져왔어요.
1: 네.
0: 하지만 throw가 던지다 얘도 맞습니다. throw라는 던지다는 뜻. 자, 오늘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You read my mind. 그러면서 toss me my
1: 너무
0: phone.
1: 잘 알죠.
0: 토스하는 거 들어봤죠?
1: 네.
0: 네.
1: 이거 우리 또 공놀이 할 때, 뭐, 패스라는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여기다가 골이 나면 돼. 뭐, 이런
0: 맞아요.
1: 얘기 많이
0: 요거는
1: 해요.
0: 그냥 대충 던지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아.
0: toss는 던지다, 툭 건네다, 뭐툭 넘기다. 그래서 왜 머리를 헤를 toss 한다고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넘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대충 툭툭툭툭 이런 느낌. toss me my phone이라고 했고요. 슬기 씨가 처음에 read라고 했다가 뭐라 그랬죠?
1: red겠네요?
0: red라고 읽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발음이 좋고 누군가가
1: 예.
0: 한번 문장 낭독을 쭉 여러 개를 시켜버리면 그 컨텍스트,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거 그대로 써있는 대로 read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 네.
0: 막 읽다가 read로 제대로 맞췄으면 이 사람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단순 낭독이
1: 어렵다.
0: 아니라.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슬기 씨는 이것 중에 뭘쓴 거죠? 이게 현재 과거 PP형이라면
1: 과거. 네.
0: 맞습니다. So, 읽었다를 맞게 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재형, 과거형, PP형이 똑같은 아이들이고
1: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0: 글쎄요. 그렇죠? 그래서
1: 헷갈리게.
0: 발음만 read, read, read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0: 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우리말로도 내 마음을 읽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Right?
1: 그쵸.
0: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남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read one's mind. 네, 그래서 이게
1: 아하.
0: 누구의 마인드인지는 소유격에서 바꿔주면
1: 그쵸.
0: 되겠죠.
1: 여기서는
0: 그렇죠?
1: my mind고요.
0: That's right. 자, so for example, right? You guys,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난 그의 마음을 읽었어.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고.
1: I read his mind.
0: 그렇죠. His mind. 그애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1: I can read your mind.
0: 아, 좋습니다.
1: 오.
0: 당신의 마음이니까. Your mind, right? That's 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 read his mind.
1: I read his mind.
0: 그렇죠? I can read your mind.
1: I can read your mind.
0: 이게 read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이게 현지형으로 쓰면 I read his mind. 그럼 난 원래 그의 마음을 원래 읽는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1: 약간 오해 살수 있겠네요.
0: 이상해요. 그래서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다. 읽었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1: 네네.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Right, 전화 딱 해서 바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여기가
1: Yes.
0: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Alright. 두 번째는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2: I'm kind of craving pizza. I'm kind of craving pizza.
0: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2: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입으로 직접 소리내서 말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for, 그 다음에 식사 때 뭔가를 쓰면 되겠죠? 그럼
1: 네.
0: 뭐뭐로 뭘 주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 Yes.
0: 자, 첫 번째.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뭘 우리가 먹어야 할까? 일단은.
1: What should we eat?
0: 점심으로.
1: For lunch.
0: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Should 강력 추천입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1: 네.
0: 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For dinner.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1: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For lunch.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I ate fried rice for lunch.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패턴은요.
1: Uh-huh.
0: How about 모모? 모모는 어때?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느낌.
1: 네.
0: 목소리 더 키워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
1: Yes.
0: 첫 번째 좀 길어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의미절로. Large pizza 어때? 일단.
1: How about a large pizza?
0: Alright. 추가적인 치즈와 함께 나오는.
1: with extra tea.

0: There you go. 요렇게요. 그래서 어떤 메인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뭐 토핑이나 뭐 사이드 거리 뭐가 들어간 거가 있으면 with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요게 함께 하는 이거 어때? 또쓸수 있거든요. 뭐 with pickles,
1: With
0: 뭐
1: bacon.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만들어서 응용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좀 길긴 했지만, so how about a large pizza?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커피 좀 어때? 커피 좀 어떨까? 아, 뭐 피곤하다면서 이러면서.
1: How about some coffee?
0: 그죠? Hey, how about some coffee? 이거 가능하겠죠? Just like that. 자, 요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1: 수요일이 시간이 다들 안
0: 아, 안
1: 돼요.
0: 되는
1: 아,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0: 거예요.
1: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어때? 좋아요.
1: How about Friday?
0: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Friday? There you
1: Friday,
0: go.
1: yes.
0: 자, 그래서 뭐 요일만이 아니에요. 뭐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맨날 검정색 어두운 거좀 별로라고 하던데. 그럼 how about yellow? How about pink? 이런 식으로 바꿀
1: 그쵸.
0: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음식도 다양하게 가능하잖아요. Right? How about some 뭐 다른 뭐 음료가? How about some wine?
1: How
0: 이라든가.
1: about hot tea?
0: 하티 같은 거.
1: Yes.
0: That's right.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Friday?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너무 좋았습니다. 자,
1: 으히.
0: 그렇다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을
0: 해결!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4: I'm kind of craving pizza.
1: Ooh,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4: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Okay.
4: Yeah, wow. Pizza with extra cheese.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디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re do you live?
0: Alright,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을 좀 해봤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For, 그리고 나서 식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우리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기 실전 모의고사 5회의 읽기 영역을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읽기 부분에 있어서 아, 나는 자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아, 아직은 저는 읽기에 나오는 뭐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제 시험 장소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5회 그 실전 모의고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9강 네, 읽기 영역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에 여러분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유형들 그 문법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의미들, 헷갈리는 것이 있거나 혹은

아직도 모르는 문법이 있다면 잘 정리해 주셨다가 시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네, 여러분, 뭔가요?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갈 뻔했다, 가게 한다, 가고 말았다, 가는 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좋아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왔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간다라고 하는, 자주 간다라고 하는 결과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 뻔했다 아니지요. 가게 한다 아니고요. 가고 말았다 아니고요. 가는 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갈 뻔했다, 을 뻔하다라는 문법이죠. 여러분, 거의 갈 뻔했지만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갈 뻔했다는 아예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게 한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가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한다도 다른 사람을 가게 만든다는 뜻.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연결이 될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고 말았다. 결국 가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좀 어색하지요? 자, 여러분, 가는 편이다. 뭐뭐 하는 편이다. 자주 간다는 의미의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간다는 결과로서, 가는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아이가 자신감을, 그 다음 들어가야 하는, 뭐,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텐데요. 자, 칭찬을 자주 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좀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갖도록, 뭐뭐 하도록, 도록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갖게 하기 위한다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 이 부모는 아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을 자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갖거나 같은 경우 앞뒤의 행동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나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갖고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건을 가진 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같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나나 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하는 상황에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도록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 칭찬을 자주 해줘야 한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옆 집이 공사를 해서 머리가 아플 만큼 시끄럽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 아플 만큼에 해당하는 비슷한 유사한 문법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을까봐, 아플까봐, 그 다음에 아프더라도, 아플 정도로, 아프기 무섭게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을까봐 같은 표현 언제 쓰나요? 아프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걱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플까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아프더라도 아파도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겠더라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프더라도도 약간 어색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플 정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정도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옆집이 공사를 하니까 시끄럽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플 만큼 그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플 정도로 정도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 이 아플

정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유사한 문법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아플 정도로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아프기 무섭게라고 하는 표현. 자, 아프자마자 즉시 시간상 바로 다음 일이 진행될 때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더라도 아플까봐 아프기 무섭게 이 나머지의 것들은 오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니까 자주 먹을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문법과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먹을 뿐이다, 먹기 나름이다, 먹는 모양이다, 먹을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을 따름이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단지 그 이유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먹을 뿐이다 라고 하는 단어 어떤가요? 자, 이 표현 보면은, 라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편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다. 먹을 뿐이다.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인데요. 나머지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을 뿐이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것만 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 먹기 나름이다. 뭐뭐 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은 먹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는 모양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추측의 의미를 보일 때, 우리가 나타내고 싶을 때, 이 뭐뭐는 모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을지도 모른다. 자,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한 추측의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니까 자주 먹을 따름이다는 먹을 뿐이다 라고 하는 문법 표현과 유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또 빠르게 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씻는 순간부터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씻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걸어도 피곤한지 몰라요. 자, 보통 우리가 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발과 관련된 단어와 같이 쓰지요. 그죠? 신발을 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광고라고 한다면 침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신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전거, 휴대폰,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광고글을 보면은요. 지식과 상상이 가득한 종이 위의 세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길 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키워드들을 모두 조합했을 때 지식, 상상, 종이, 문장이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데요. 자, 꽃집 아니지요. 공원 아니지요. 은행 아닙니다. 자, 마지막 남은 서점 어떤가요? 네, 서점은 책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고, 그책 속에는 지식도 있고, 또 우리의 상상력도 존재하고, 또 책은 종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책은 또 글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구는 서점의 광고글의 형태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자, 매일 8시간 자기, 물 8잔 마시기라고 되어 있고요.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구 같은 경우, 8시간을 잔다, 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도 8잔 마신다, 이런 습관이 내 몸을 만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건강과 관련되었을 때 이런 문구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죠. 자, 시간 절약 아니고요. 몸을 만든다라는 것과는 다르죠. 안전교육이나 화재 예방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요. 자, 미끄러우니 뛰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씻은 후에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그냥 뭐 수영장이나 혹은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볼수 있는 문구인데요. 자, 관람 순서 아니지요. 뭔가 보는 그런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이용 규칙, 등록 문의가 있는데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등록 문의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다음 사용 방법이냐, 이용 규칙이냐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수영장 어떤 시설, 목욕탕 시설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 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이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먼저 제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런 기간, 대사, 방법, 문의에서 정보들이 아주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오전이냐, 오후냐, 기간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거나, 그다음에 무료냐, 유료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부터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달 동안 기숙사 신청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동안 기숙사 신청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다음 모든 학생이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청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아니라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메일로 기숙사 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메일로 기숙사 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온라인 접수이기는 하나 문의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문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죠. 아, 뭔가 좀 궁금한데 그럴 때 어디에다가 기숙사 사무실에 직접 오거나 여기 또는이 있습니다. 직접 와도 괜찮고 그다음 이메일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문의가 있으면 기숙사 사무실에 직접 가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은 대학생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 15년, 2015년과 2025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수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을 볼까요? 취업 71% 2015년에, 2025년에는 48%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한다라는 비율도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학 취업 준비도 증가했고요.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2025년에 꽤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선택지를 통해서 자, 졸업 후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의 비율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의 비율이 늘었는지, 아니죠? 여러분 뭔가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1%에서 48%로 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은 2015년보다 2025년이 더 적었다. 자, 여러분 대학원지나 2025년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진로를 정하지 못한 대학생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러분, 계획 없음. 이게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내용과 같지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025년에는 유학이나 취업 준비를 더 하고 싶은 대학생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만 보더라도 취업 준비를 유학이나 취업 준비를 더 하고 싶은 대학생이 가장 많다라고 했지만 이 18%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은 취업인 것이죠. 여전히 취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취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아주 짧은 글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K 자동차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었다. 자, 이 상은 2004년에 시작되어 매년 전 세계의 새로 나온 차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 수많은 경쟁 브랜드 사이에서 K 자동차는 넓은 공간과 뛰어난 기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두개 이상의 대륙에서 1년 동안 1만 대 이상 판매되어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이 상에 한국 브랜드가 뽑힌 것은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한국 브랜드 최초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최초로 뽑힌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은 올해 처음 시행되어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상은 2004년에 시작되어 매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자동차는 모든 대륙에서 1년간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한 세계 2개 이상의 대륙에서 1년 동안 1만 대 이상의 판매되어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동차는 200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인기를 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문에서는 이 상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이야기인 것이죠. 2004년에 만들어진 것, 시작된 것을 이 상에 대해서 올해의 자동차라고 하는 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잘 보시면요. 여러분, 최근 예술 활동을 하루만 참여해 볼수 있는 일일 체험 수업이 유행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첫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수강료를 내고 설명을 들으면서 몇 시간 만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이다. 자, 수강생들은 그림뿐 아니라 목공, 도자기, 러그 등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자, 이러한 변화는 과거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되었던 예술이 모두에게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은 24

24시간이 걸린다인가요? 여러분, 일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24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디 몇 시간 만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체험을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만드는 것이라서 24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일 체험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수강료를 내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요. 자, 그다음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만 예술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변화는 과거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되었던 예술이 모두에게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준 것이고, 자, 제한되었던 소수의 사람, 일부 사람들만 예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여러분, 13번 문제 이제 정말 잘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지시어나 연결 표현들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특히,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이 문제를 푸세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답원이 제일 첫 문장으로 올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나다 중에서 보더라도 나는 특히라는 단어가 있고 다는 시작으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정답이 될수 없고 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와 다가 나온 다음에 나와 라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겨울철에는 다른 비타민처럼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여러분 좀 어색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비타민 D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흡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 내용은 라가 그 다음 순서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야겠지요. 가번 보면, 그러나 햇빛으로 얻는 비타민의 양은 우리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뭐야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도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와 라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어느 날 피곤했던 나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여러분, 이런 그 시간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어느 날이라고 하는 표현, 최근이라고 하는 표현, 어제 뭐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이첫 문장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 당황한 나를 보고라고 하는 시작하는 것은 어색하지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다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졸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지하철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와 그 사람과 직원들 덕분에 다른 역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을 벌써 찾았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요? 나번이 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라고 하는 거다 읽지 않아도 사실은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16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에는,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빈칸에

0: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여러분, 해바라기 꽃은 해바라기가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랑을 떠올리기도 한다. 자, 그런데 나왔습니다. 자, 해바라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뭐를 위한 것이다. 뒤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해를 따라가며 광합성을 더 많이 하면 해바라기는 튼튼하게 자라고 꽃을 더 크게 피울 수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을 피하기 아니죠. 건강하게 성장하기, 꽃이 떨어지게 하기, 뿌리를 강하게 내리기. 지금 뭔가요? 튼튼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술 작품의 결과물만을 감상하고 기억한다. 자, 그러나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적이죠. 자, 현대의 일부 미술가들은 완성된 결과보다, 여러분, 결과 말고는 뭐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 잘 보셔야 합니다.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알면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 장면을 공개하거나 완성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전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보다도 어떤 완성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과 맥락이 같지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 이러한 그러나 그래서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기 앞부분 빠르게 정답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힘을 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잠시만요! 할머니, 제 등에 업히시죠.
1: 예? 아유. 아유, 이거 미안해.
2: 저기, 슈퍼맨!
0: 동동아, 오랜만이다.
2: 그러게. 일 끝나면 같이 놀자.
0: 그래, 이따 보자.
2: 응.
0: 이따 봐.
2: 응.
0: 이따 보자.

0: 동동아!
1: 어? 슈퍼맨!
2: 오, 어서 와!
3: 잘 지냈어?
0: 잘 지냈지? 저희 잘 지냈어?
1: 여전한데?
4: 여장들, 안녕!
2: 오, 지아야 왔어!
0: 꼬마 친구, 안녕?
4: 아, 안녕.
1: 지아, 슈퍼맨 처음 보지?
2: 우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슈퍼맨!
1: 우리 친구 슈퍼맨이야.
3: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나야 뭐 정의 지키느라 바빴지. 나는 매일 하늘을 날며 내가 도울 일 없나 살펴보곤 해. 저기 주인 잃은 강아지다. 기다려라 뽀삐.

0: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 기다려라 도둑아! 어?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1: 멋소사! 하필 슈퍼맨한테 걸리다니!
0: 좋아.
2: 우와,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는구나. 맞죠?
0: 고마워, 친구.
3: 근데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데 슈퍼맨 넌 누가 지켜줘?
4: 그러게.
0: 너무 걱정하지 마. 날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4: 누구?
0: 바로 우리 아버지.
5: 아들, 일어나. 오늘도 지구 평화 지켜야지.
6: 네, 아버지.
5: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소한 전복죽 끓여왔다. 내가 직접 제주 앞바다에서 딴 전복으로 만들었어요.
6: 아버지가 바다에?
5: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 아버진 바다에라도 들어가야지. 어서 먹어봐라.
6: 감사합니다.
0: 아버진, 내가 힘내서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늘 나를 챙겨주시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5: 그래요. 악당 조심하고. 아들아! 아들! 응?
0: 아버지?
5: 망토 입어야지, 망토!
6: 아, 맞다. 갈게요!
0: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날 챙겨주고 지켜주시지.
7: 우와! 슈퍼맨 아버지 최고시다!
4: 그러게!
0: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다.

0: 나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눈이야 정의의 슈퍼맨. 우!
1: 근데 정의가 뭐야? 정의의 슈퍼맨?
2: 아, 정의는 바로 이런 거야.
3: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아. 우와, 바나나 맛있겠다. 어? 내놔.
3: 어, 이거 제 건데.
4: 내놓으라니까.
2: 잠깐! 그 바나나는 동동이 거야. 당신이 뺏는 건 옳지 않아.
4: 죄송합니다. 미안.
3: 고마워.
2: 천만야.
3: 대신 이거 나눠 먹자.
2: 약한 친구를 돕는 게 정의로운 거야.
3: 맛있지? 어,
5: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덮을까? 산하고.
3: 어? 지갑 풀렸다. 어? 아, 저기요. 아, 지갑 풀리셨어요.
6: 어? 어, 감사합니다.
3: 아니에요.
2: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정의로운 거야.
3: 네, 제가 딱 봐가지고요.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7: 팝콘 먹으러 가자.
8: 아, 참. 팝콘 줄이 기네.
7: 오, 잘생겼네. 그럼 내가 슬쩍 갈까? 갈까? 아,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맨 뒤에.
2: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 지아야, 어때? 정의로운 게 뭔지 알겠어?
1: 응, 알겠어.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0: 이 슈퍼맨처럼?
1: 맞아, 슈퍼맨처럼.
3: 우와! 좋아! 그럼 오늘은 슈퍼맨이 왔으니까
7: 댕댕이!
3: 동동이와 함께하는 슈퍼맨을 찾아라! 멋쟁이 슈퍼맨!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봐! 시작!

0: 여기!
1: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은 단 한 명! 이번에도 파이팅!

0: 밥 먹었어요. 알겠어요. 횡단보도 다닐 땐 차 조심할게요. 네.
1: 우와, 정말! 슈퍼맨을 지켜주는 건 슈퍼맨 아버지 맞네!
2: 하하! 슈퍼맨의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
0: 맞아.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슈퍼맨이지.
1: 그럼 난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이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날 걱정해주시거든.
3: 내 슈퍼맨은 우리 엄마. 내가 속상하거나 아플 때도 항상 날 지켜주시거든.
2: 내 슈퍼맨은 딩딩이랑 동동이.
1: 우리?
2: 맨날 덜렁대는 댕댕이를 늘 옆에서 챙겨주잖아. 너인 나의 슈퍼맨이야.
3: 오. 딩딩의 슈퍼맨 누구야?
4: 내 슈퍼맨은 바로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퀴즈도 연구하니까.
1: 맞네.
0: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슈퍼맨이군. 멋져요.

0: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슈퍼맨이랑 돌고 싶지만 나 이제 갈게.
2: 매일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는 지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맨이군. 멋져요.
3: 멋져!
1: 그럼 나 간다. 안녕.
3: 안녕. 예! 나의 슈퍼맨. 나가라 슈퍼맨. 슈퍼맨.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띵동.

0: 축하 선물로 내가 아주 예쁜 풍선 인형을 만들어 줄게. 응? 아하!
1: 추첨! 와! 자, 행운의 번호는요?
0: 행운의 번호는! 빠밤!
1: 7번!
0: 7번! 7번! 7번!
2: 7번!
0: 7번! 뭐가 7번이야? 아니, 거북이 6번인데?
1: 아! 도둑 고양이!
0: 도둑 고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도둑 고양이야!
1: 아니, 어린이날 파티에 온 친구한테 도둑이라니.
3: 맞아. 고양이님, 나와주세요.
4: 나 고양이 아닌데.
1: 자, 선물은요?

0: 어지러워. 어지러워.
1: 고양이님 왜 그러세요?
0: 고양이 아니고 삭.
2: 오늘의 환자 아기 삭. 아기 살기 너무 오래 굶었어요.
1: 아휴, 쥐 때문에 놀랐다기보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야.
3: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굶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0: 고양이 아니고 삭, 살기라고요.
1: 화내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기운이 나나 보네요, 고양이니. 상님.
0: 정말 힘들지만 문제.
1: 문제?
4: 다음 중 사액은 딱 하나. 사액을 찾으시오.
5: 오, 다 귀여운 고양이 아냐?
1: 여기 사액이 있다고? 난 못 찾겠다.
4: 아, 이 쉬운 걸 왜 몰라요? 딱 봐도 얘가 살기잖아요.
5: 아, 고양이랑 뭐가 달라?
4: 살기는 눈 사이에 두 개의 하얀 줄무늬가 있고 이마에도 줄무늬가 있죠. 가장 큰 특징은 귀 뒤에 하얀 반점. 고양이는 없다고요. 그리고 표범 같은 무늬까지.
0: 사실은 고양이와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야생에서 사냥하는 무서운 맹수라는 점.
1: 하나도 안 무서워.
4: 쫑긋거리며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듣는 귀.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을 포착하는 눈. 먹잇감이 걸리면 스펀지보다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살금살금 소리 없이 다가가 사냥에 성공하죠.
5: 엄청 귀여운데 사냥을 잘하는구나.
1: 이렇게 잘하는데 영양실조는 왜 걸렸지?
0: 그건
5: 아직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사냥에 계속 실패했나?
0: 사실은 저 어린이 아니에요.
1: 어린이처럼 보이는데?
0: 작년까지는 저도 어린이였어요.
1: 작년?
0: 네, 사실은
4: 얼마 전까지 형제들이랑 뛰놀고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6: 미안하지만 이제 너도 태어난 지 1년이야. 이제 엄마한테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할 때란다.
0: 네? 저 혼자 살라고요? 나 영역 표시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는데.
6: 처음엔 누구나 다 서툰 법이야. 그래도 혼자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그럼.
0: 안 돼, 엄마!
4: 나 그냥 엄마랑 살고 싶은데. 그럼 안 돼?
7: 안 된다니까요. 엄마 간다.
4: 처음엔 심심하기도 했는데 엄마처럼 영역 표시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냥을 하려니까 작은 쥐도 무서웠어요.
1: 애송이 사가 아니야? 무섭지? 잡아보시지? 사냥 못하겠지?
4: 개구리라도 잡아보려 했는데

0: 뱀도 놓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다고요.
1: 저런. 아, 그래서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도둑 고양이처럼.
0: 고양이 아니라고.
2: 진정하세요. 아유, 닭딸기님, 독립하는 게 쉽지 않았죠?
0: 네. 야생의 세계는 정말 무서웠어요.
2: 어떡해.
3: 누구냐? 여기 내 영역이야. 저리 나가.
0: 춥고 배고픈데 하루만 여기서
3: 가라고.
0: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2: 부엉이?
0: 아니요, 그 뒤로 지나가는 생쥐요. 오늘은 꼭 사냥에 성공할 거야.
3: 어? 지난번 그 애송이 사가냐? 며칠 쫄쫄 굶었나 봐.
0: 이얍! 이얍!
3: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못 잡지, 못 잡지. 껍질이지, 난 도망가지.
0: 쥐 꼭 잡고 말 거야. 어, 잡았다!
3: 못 잡지! 절대 못 잡지!
0: 쥐를 몇 번을 놓쳤는지 그 쥐 때문에 저 쥐 트라우마 생겼어요!
1: 아, 그래서 이 쥐 인형에도
0: 지워요!
1: 지워!
2: 네, 들어오세요. 누구지?
1: 누구시지?
0: 엄마?
1: 엄마?
4: 아유,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소란을 피워서.
1: 아니에요.
0: 엄마, 나 독립 안 할래. 그냥 계속 어린이 할래. 나 엄마랑 같이 살래.
4: 아유, 처음엔 다 원래 힘든 거야. 아니, 정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지 그랬니.
1: 그거? 그게 뭐지?
4: 그건 문제로 낼게요.
5: 살근 용감하게 새, 쥐, 뱀, 물고기를 사냥하는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이것도 먹죠. 이게 뭘까요? 1번 굴, 2번 꿀, 3번 풀.
1: 에이, 바다에 사는 굴을 어떻게 살기 먹어?
2: 그럼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꿀을 먹나?
4: 정답은
1: 왜 그러시죠?
4: 이 똥으로 확인하세요.
2: 잠깐. 우와, 여기 풀 있다.
1: 어? 풀 맞아?
5: 삭들이 동물을 사냥해 먹으면 뱃속에 뼛조각, 깃털이 소화되지 못해 배가 아프죠. 그래서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은 뱃속에 들어오면 뼛조각과 깃털들을 뭉쳐서 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오, 신기하다.
2: 아하, 풀이 살게 소화제구나.
0: 아, 그걸 왜 이제 알려줘요.
2: 아, 그럴게.
1: 아, 근데 풀은 약이잖아. 배는 안 찰 것 같아.
4: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가르치고 독립시켜야 했는데.
1: 아, 저희한테는 죄송할 게 아닌데.
4: 아유, 아니에요. 이게 다 제 불찰.